0: 준성이야. 친구들,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0: 단어는 바로 살펴보다예요. 살펴보다가 무슨 뜻일까요?
1: 물건을 보면 보다, 아니면 옆 자동차를 보다, 자동차를 보다, 리아를 보다, 이런 것들이 살펴보다예요.
2: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3: 살펴보다
2: 할 때 그 살펴보다예요.
0: 맞아요. 살펴보다는 어떤 것을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숙제를 하고 다시 살펴보니 잘못 쓴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살펴보기가 뭔지 놀이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부터 열을 셀 동안 선생님 열심히 살펴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 아니,
0: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두 사람 다 눈을 꼭 감고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오늘 입은 셔츠 색깔은?
2: 베이지색.
4: 베이지색.
0: 그럼 선생님은 오늘 귀걸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5: 했어요.
6: 안 했어요.
0: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눈을 떠볼까요?
7: 아니, 선생님이, 저건 흰색이 아니라
0: 선생님이 오늘 입은 셔츠 색깔은? 깜짝 놀랐어요?
8: 황토색 아니에요?
0: 셔츠 색깔은?
8: 아...
0: 선생님,
9: 귀걸이 하셨네?
0: 귀걸이 했어요? 안 했어요?
9: 했네요.
0: 깜짝 놀랐어요? 살펴보다처럼 보다라는 말은 다양하게 쓰여요. 둘러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1: 둘러보다는 어디를 둘러보다, 개구리를 둘러보다, 리아를 둘러보다, 선생님을 둘러보다, 나를 둘러보다, 준성이를 둘러보다.
0: 둘러보다는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째려보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까요?
2: 제가 한번 선생님을 째려볼게요.
0: 아니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2: 리아를 한번 째려봐볼게요.
0: 아니요, 하지 마세요. 째려보다는 눈동자를 옆으로 굴려서 매섭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2: 꼭 옆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도 돼요.
0: 살펴보다를 배우면서 비슷한 뜻을 가진 말도 모두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살펴보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0: 살펴보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비교하다. 비교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리아랑 저가 있어요. 다른 점을 비교해보세요.
0: 준성이가 비교하다를 물어보니 리아와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먼저 두 친구를 이야기해 주었네요. 이렇게 비교하다는 둘 이상의 것을 함께 놓고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사려고 운동화와 구두를 비교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비교하는 게 뭔지 직접 해봅시다.

0: 여기. 우산. 우산이 있고요. 여기 있는 건 우비. 이 둘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요? 한번 비교해 보자.
1: 우산은 머리만 가리는 건데 우비는 그냥 몸 전체를 하는 옷, 비방지용 옷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리아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 저는 비슷한 점을 얘기해 줄게요. 비슷한 점은 뭐냐면 둘 다 비유일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0: 맞아요. 둘 이상의 것 중에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 비교를 하면 고르기 쉬워질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살펴보다와 비교하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글짓기를 해봅니다.
2: 펼쳐.

0: 살펴보다. 어떤 것을 자세히 보다. 비교하다. 둘 이상의 것을 함께 놓고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살펴보다.
1: 그럼 우리 친구들이 쓴 멋진 글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리아!
2: 횡단보도에서 차들을 살펴보았다. 엄마와 아빠의 길을 비교해 보았다.
1: 오, 우리 리아가 문장을 잘 썼어요. 그런데 리아야, 선생님이 리아가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들을 혹시 살펴봤을까요?
2: 아니요.
1: 그러면은 언제 살펴본 거예요?
2: 횡단보도 건너편.
1: 건너기 전에?
2: 네.
1: 맞아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들을 살펴보면 큰일 나겠죠?
2: 네.
1: 네, 건너기 전에 살펴보는 리아가 돼야겠어요?
2: 네.
1: 좋아요. 자, 다음 준성이 발표해 주세요.
3: 횡단보도에서 차가 오나 살펴봅니다. 친구와 나의 길을 비교하다.
1: 우리 준성이하고 리아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들을 살펴보는 것을 횡단보도와 연결지어서 문장을 지었고, 그리고 비교하다는 우리 리아는 엄마와 아빠의 길을 비교해보았고,
2: 맞아요.
1: 우리 준성이는 친구들과의 키를 비교해보았군요. 잘했어요. 오늘은 살펴보다와 비교하다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나요?
2: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관용어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린남매, 안녕.
2: 안녕.
3: 좋아.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라. 다 드러나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근데 드러나는 게 뭐야?
1: 드러나는 거? 뭔가 숨겨져 있던 게 밝혀지는 거?
3: 맞아. 우준이가 잘 얘기해줬네. 여기에서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뜻이야.
0: 모습?
1: 모습이 드러나다?
0: 자기 감추고 있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1: 아! 바닥이 드러나다. 통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닫으면 바닥이 보이잖아.
0: 난 그러면 모습이 드러나다.
1: 그래, 그럼 난 바닥이 드러나다.
3: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0: 좋아.
1: 그래.
0: 일단 얼굴을 그리고.
3: 우준아.
1: 응?
3: 왜 우준이는 답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어?
1: 통이나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냈으면 바닥이 보이잖아. 그만큼 많이 필요한 물건? 그런 뜻 아닐까?
3: 그렇구나. 무엇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지.
1: 응.
3: 좋아. 그럼 윤슬이는? 윤슬이는 왜 답이 모습이라고 생각했어?
0: 자기가 도둑처럼 꼭꼭 감추고 있었던 거를 밝혀질 때? 자기가 꼭꼭 숨기고 싶었는데 결국 들키고 말한 거지. 자기가 바라던 일을 못하게 된 거야.
3: 그렇구나. 윤슬이도 그랬던 적이 있어?
0: 응. 언제 아빠가 내가 책을 발권을 읽으면 핸드폰을 사준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꼭꼭 이루는 일이었거든. 그래서 책을 100권 다 읽은 거야. 그거를 다 드러낸 거지. 내가 다 읽었다고 엄마 아빠한테 보여준 거지. 근데 아쉽게도 엄마 아빠가 안 된대. 또 100권 읽어야 된대. 그래서 또 읽고 있어.
3: 아, 숨겼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해내고 나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1: 응, 그럴 수도 있겠다. 옆에 있는 그건 뭐야?
0: 가발.
1: 가발?
0: 응, 얼굴 가발. 얼굴 마스크.
1: 가면?
3: 그럼 우준아.
1: 응?
3: 우준이는 바닥이 드러나다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 누구에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1: 성적이 약간 많이 내려갔거나 아니면 물건을 다 쓴 친구? 그런 친구한테 야, 너 성적이 바닥났구나? 아니면 야, 너 물건에 바닥이 보인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3: 그렇구나. 그럼 윤슬이는?
0: 만약에 오빠가 물감을 너무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침대 밑에 아래다가 그걸 숨겨놨거든. 내가 왠지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오빠 생일 선물 물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빠 내가 들고 가서 오빠한테 보여줘서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거든. 오빠 생일 선물 물감이 모습을 드러냈네. 이렇게.
1: 재치 있는데.
3: 좋아.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했을지 한번 설명해 볼까?
1: 그래.
0: 좋아. 나는 이렇게 그렸어. 이 도둑이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투명 가면, 투명 옷, 그리고 투명 신발을 신고 몰래 돌아다녔던 거야. 근데 결국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던 거지. 그래서 자기가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을 결국 못하게 됐던 거지. 그럴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1: 나는 이렇게 그랬어. 가운데 큰 통이 하나 보이지? 여기에 뭐 장난감, 물 이런 게 다 들어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씩 꺼내서 어디다가 뭐 꾸미고 썼더니 이렇게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만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성적이 너무 내려갔을 때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바닥이 드러나다야. 쌀통에 가득 들어있던 쌀을 다 먹으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1: 아, 우리가 밥을 많이 해먹었나 봐. 벌써 쌀통의 바닥이 보이네.
0: 라고 말이야.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쌀통의 아래에 보이는 물체의 아랫면을 바닥이라고 해. 물건이 가득 차면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물건을 다 쓰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지.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다는 어떤 것들이 다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을 뜻해.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도 쓰여.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의 본 모습이 밝혀질 때 사람들은
1: 그도 이제 슬슬 바닥이 드러나는군
0: 하고 말을 하지. 이처럼 관용어 바닥이 드러나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다 소비되어 없어지다 라는 뜻과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다 라는 뜻이지. 만약 동생이 내 방에 들어와 방을 자꾸 어지럽혀서 처음엔 몇 번 눈 감아줬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2: 동생아, 내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났어. 이제 그만 어지럽히고 좀 치워줄래?
0: 라고 말이야.
3: 뜻은 우리 둘 반반이네.
4: 그린나물이야. 역시 그림남매는 딱딱 맞아야지.
3: 그치.
4: 우리는 속담을 많이 아니까 바닥이 드러날 일이 없겠네.
3: 그렇지.
4: 역시 오늘의 관용어는
3: 바닥이 드러나다. 다 소비되어 없어진다는 뜻.
4: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난다는 뜻.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막내) 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6: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5: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6: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 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5: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6: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5: 어?
6: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친구들, 맛있어?
1: 응!
0: 지금부터 깜짝 퀴즈! 전래동화를 많이 본 친구들이면 아마 바로 맞힐 수 있을 거야. 자, 잘 들어봐. 떡과 호랑이 하면 생각나는 대사는?
2: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딩동댕동. 정답은?
3: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였어. 친구들, 진짜 안 잡아먹을지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 뿅뿅!
4: 뿅뿅!
5: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웃마을에 일하러 가기 전에 오누이에게 당부했어요. 얘들아, 엄마 일하고 올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렴.
6: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0: 늦은 밤 어머니가 품삯으로 얻은 떡을 이고 서둘러 집에 가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5: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떡을 주었어요.
5: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호랑이는 고개마다 나타나 떡을 다 뺏어 먹었어요.
5: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7: 이젠 떡은 없어. 제발 살려줘.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날 기다려.
5: 그거 잘 됐군.
0: 호랑이는 희죽 웃으며 어머니를 꿀꺽 잡아먹어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오누이네 집으로 갔어요.
8: 얘들아, 엄마 왔다.
0: 호랑이가 엄마 행세를 하는데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슬쩍 보였어요.
9: 호랑이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게 틀림없어.
0: 오누이는 깜짝 놀랐지만 오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9: 배가 아파서 뒷간에 다녀올게요.
0: 오누이는 살금살금 방 안에서 나와 재빨리 뒷마당으로 도망쳤어요.
5: 아니, 이 녀석들이, 내가 깜빡 속았구나.
0: 호랑이는 뒤늦게서야 뛰어나와 아이들을 찾아다녔어요.
5: 대체 어디 숨은 거야?
0: 호랑이는 뒷마당 우물 안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5: 오호라, 여기 들어갔구나.
0: 호랑이는 우물 안으로 발톱을 휘두르며 오누이를 잡으려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동생이 그만 풋 웃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그제야 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5: 둘 다 나무 위로 도망쳤구나.
10: 어떻게 올라가?
5: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9: 참기름을 바르고 왔지.
0: 호랑이는 옳았구나 싶어 얼른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에 잔뜩 발랐어요. 하지만 올라가다가 주르륵 확, 또 올라가다가 주르륵 확,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그 모습이 우스워 동생이 무심코 말하고 말았어요.
11: 에이 바보,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10: 귀엽소.
5: 아하, 그렇구나.
0: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로 찍어가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누이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오빠는 다급히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9: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0: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0: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똑같이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1: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0: 그러자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 지혜를 발휘한 오누이는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었어요. 누이는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어 세상을 널리 비추어 주었답니다.
2: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게 봤어?
3: 응!
2: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오누이는 오라비와 누이를 함께 이르는 말인데, 오라비는 오빠나 남동생을, 누이는 누나나 여동생을 뜻해. 우리 친구들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
4: 그 동생이 의물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웃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서 무심코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와도 된다는 걸 말한 것도 그렇고, 조금 동생이 조금 눈치가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5: 해와 달이 됐잖아. 그 해 안에서, 달 안에서 오빠랑 동생이 웃으니까 좀 기뻤어.
2: 그랬구나. 근데 호랑이는 왜 바로 엄마를 잡아먹지 않고
6: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2: 라는 말을 했을까?
5: 떡을 좋아해서. 호랑이는 음식을 제일 많이 먹잖아. 그래서 떡 먹는 거 먹고, 그리고 사람을, 엄마를 또 먹는 게 아닐까? 아마도 한 번에 잡아먹으면 엄마가 체력이 남아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계속 한 고개씩 넘게 하고 조금씩 체력을 소모를 시켜서 이제 힘들 때 잡아먹으면 못 도망가니까.
7: 호랑이야 똑똑하네.
4: 똑똑한 호랑이였네.
2: 하늘에서 오누이에게 동아줄을 내려준 건 누구일까?
5: 엄마의 죽은 영, 엄마의 영혼?
7: 하느님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줄을 내려줘가지고 그거 올라타고 천국에 왔을 때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거지.
2: 와, 진짜 멋지다. 친구들, 좋은 생각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8: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9: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10: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8: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9: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헛!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3: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핫뜨거 뜨거 헛!

0: 이글이글 쨍쨍 아 뜨거뜨거 아 이글이글 쨍쨍
1: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0: 아 벌써? 아 나 장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아 뜨거뜨거 아
0: 이글이글 쨍쨍
2: 아 뜨거뜨거
3: 시원해.
1: 더워. 누나 에어컨 좀 켜줘.
3: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1: 아니. 더 시원하게.
0: 어?
1: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3: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1: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3: 난 춥다고.
1: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4: 냉방병, 냉방병, 냉방병.
3: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1: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3: 어?
1: 에이치!
3: 으이!
1: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3: 목도 아픈 것 같고.
1: 어? 콧물도 나오네.
3: 에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고 떨려.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1: 응? 갑자기 이런다고?
3: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1: 응? 이야! 왜 이러지? 감기인가?
5: 해롱!
6: 해롱.
5: 아유. 아, 쓰러진다.
7: 채운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운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채운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3: 열? 또 채운 장군님 막사자!
7: 어? 채운 장군님, 채운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3: 어? 무슨 일이야, 열?
7: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0: 아, 뜨거. 이글이글 쨍쨍.
8: 아,
0: 뜨거. 이글이글 쨍쨍.
9: 아, 뜨거워.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 상태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 가!
10: 혈장 체크!
11: 혈장
10: 체크!
9: 혈장님 체크부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10: 알겠습니다. 갑시다, 체온장군님께.
1: 같이 가요.
9: 열들이 혈장님과 체크부님을 따라왔어. 설마...
6: 좋아.
10: 체온 장군님! 아이,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해!
1: 열이 옵니다!
7: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10: 와! 우리를 따라 들어오시다!
12: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1: 열이 옵니다!
7: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려라.
12: 올려라.
7: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헛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12: 왜야? 열사병에 걸려? 그럼 안 되지. 안 돼.
1: 열이 옵니다.
7: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2: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 추워?
12: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7: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10: 저리 가.
6: 아이고.
3: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 열?
0: 그렇다니까.

0: 찬바람이 쌩쌩쌩.
1: 어, 찬바람이 쌩쌩쌩. 어, 혹시 아 시원하다.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2: 아이고.
1: 아, 냉기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3: 그게
4: 쌩쌩쌩쌩쌩쌩쌩.
3: 저리 가, 저리 가라고.
0: 체온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3: 그만.
0: 정신 차리세요.
3: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명이다. 핏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4: 쌩쌩쌩쌩쌩.
3: 저리 가. 추워. 추워.
5: 혈장 착혈구.
6: 혈장 착혈구.
5: 핏줄이 좁아졌다.
6: 아니,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체온 장군님의 명이셔.
5: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6: 열들을 지키자.
7: 왜 이러세요?
6: 혈장 착혈구.
5: 혈장 착혈구.
6: 혈장 착혈구.
5: 혈장.
8: 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쌩
2: 네, 채운 장군님 명 받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자.
3: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만.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이야?
4: 아, 더워,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3: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재원,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재원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재원을 조절하시오.
7: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재원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1: 춥다고.
4: 덥다고.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9: 아데노 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4: 넌 누구?
9: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4: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9: 빙고!
4: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9: 난 폐렴을 일으키고
4: 가자!
9: 가자!
7: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4: 아, 여기가
9: 호떡이의 코 속인가?
10: 너희들은 누구냐?
9: 그래.
10: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4: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11: 검액 발사! 검액 발사!
4: 아, 나올 줄 알았지.
12: 샤, 샤, 샤.
9: 예사. 우린 이제 희

0: 지로 간다! 가자!
1: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2: 잠시 휘바!
0: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2: 그럼!
3: 에이,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2: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재채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0: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2: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1: 그 틈을 타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4: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2: 열!
1: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4: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1: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4: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2: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폭덕이한테도 알려줘야지.
4: 아, 에어컨 좀 켜라.
1: 예.
4: 덥다.

0: 가 나서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 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름엔 수박이 최고.
1: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2: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0: 어, 그러게.
1: 아빠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3: 오빠 오다가.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4: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1: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1: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고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5: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6: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5: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당장 나가!
7: 여보!
8: 아버지, 괜찮으세요?
6: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7: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6: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7: 엄냠냠.
5: 설마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8: 아버지 목 말라요.
6: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7: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5: 물? 없다!
7: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5: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6: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5: 너무하긴? 다 갑시다!
7: 갑시다! 정말!
6: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7: 여보!
6: 막혀.
7: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6: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0: 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7: 아유 덥다.
6: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7: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6: 부인, 조심하세요.
9: 으아, 제비 살려!
7: 아버지!
8: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6: 구렁이 녀석!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9: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제비를 구했어.
7: 우리 아버지
8: 만세! 만세!
6: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9: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6: 아유,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9: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10: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8: 아버지 목 말라요.
9: 물 마시고 싶어요.
6: 아니,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8: 아버지!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 말라!
11: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지비. 저기요. 저기요.
12: 아, 제비야, 왜 그러느냐?
11: 내 목숨을 구해준 담례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12: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11: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7: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10: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13: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아이, 얼른 심어요.
12: 아유, 근데 물이...
10: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7: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14: 물론이죠.
12: 좋아, 그럼 심어볼까?
15: 씨를 심자, 씨를 심자,
16: 흙을 파서 씨를 심자,
17: 씨를 넣고 흙을 덮고 꾹꾹 눌러 물을 주자,
18: 물을 주자, 물을 주자.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밭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19: 우와, 박이다!
13: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11: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7: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19: 아, 수박.
12: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19: 네, 아버지.
7: 자.

0: 좋아.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자
2: 하는 게 하나 없어요.
3: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1: 왜?

0: 나물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박수 박수.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으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으다.
1: 알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치러 왔지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6: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3: 아유, 목말라. 아유.
0: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8: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9: 누가 물 좀 주세요.
10: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3: 홍보네 집.
8: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3: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9: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0: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8: 아유, 홍보 복 받을 거야.
9: 아유, 아이고 목말라.
11: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9: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

0: 있지. 어, 이거라도 먹어, 먹어. 아이고.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2: 탈수? 아니요.
1: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3: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2: 돈 없는데?
1: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0: 공짜! 공짜!
2: 저 여보 공짜!
0: 진작 말을 하지!
4: 아이고, 기운 없어. 에휴.

0: 리코펜도
1: 비타민C 함께가세
2: 들어가세 들어가세.
0: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3: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4: 고마워요.
5: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4: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6: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7: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몸을 채우고 수박 몸을 이웃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8: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9: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8: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9: 알쑤 박수받아 마땅한 수박이야.
8: 알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9: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8: 우와 나도 생겼어.
6: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8: 네 아빠.
6: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8: 응? 하! 좋았어!
6: 하야!

0: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1: 자, 다 됐다. 이제 다들 잘 시간이겠지. 밤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2: 이게 잘까? 맞다! 오늘 유성 떨어지는 날이지? 자. 휴. 됐다. 어디? 오.
1: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무도 없는데. 자.
3: 잘 먹었다.
2: 아,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3: 맞아.
2: 보비, 커다란 개도 잡지 않았어?
3: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2: 그래.
3: 내일 요리하자. 잘 자, 해리.
4: 보비도 잘 자.
2: 무슨 소리지?

0: 봤나? 보비야, 보비!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걸 봤어!
1: 와, 꿈꾼 거 아니야?
0: 아닌데. 이상하다. 괜찮아?
1: 누가 코를 물었어? 테리, 네 말이 맞나 봐.
0: 역시. 잡았어?
1: 그런 것 같아.
0: 아유, 다행이다.
2: 불이 켜져 있네. 얘들아,
0: 클로디,
2: 무슨 일이야?
1: 아까 잡아온 개가 양동이에서 빠져나왔어.
0: 엄청 사납다고.
2: 개가 그만해. 집으로 데려다 줄게.
1: 로디, 대단하다.
0: 고마워.
2: 아니야. 그럼 잘 자.
0: 잘 가.
1: 테리, 우리도 같이 갈까?
0: 좋아. 어차피 잠도 다 깼어.
1: 로디,
0: 우리도 같이 가.
3: 흰 토끼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

0: 있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1: 도와주세요, 마니 탐정!
2: 케이크는 어떻게 된 걸까?
0: 누가 몰래 먹었나?
2: 벌써 어두워졌네.
0: 이것만 읽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1: 좋아.
0: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다니 홍주의 말에 토끼 친구들이 놀랐어요. 탐정님, 범인이 대체 누구죠? 범인은 바로 붙어있잖아. 범인이 궁금한데.
2: 줘봐. 내가 떼볼게.
0: 안돼.
3: 루피와 패티는 범인이 궁금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0: 패티. 로디 책이니까 로디는 범인을 알 거야.
2: 그래, 당장 가보자.
0: 가자.
4: 잘 가.
5: 이제 집에 가서 잘까?
2: 잠 안 올 것 같은데.
5: 사실 나도.
4: 그럼 우리 집에서 놀자.
2: 그럴까?
5: 좋아.
0: 범인이 누굴 것 같아?
2: 나는 회색 토끼. 보비, 해리랑 로디야.
0: 어? 정말?
2: 가보자.
0: 로디!
4: 루피, 패티, 안녕.
5: 그런데 이 밤에 웬일이야?
0: 이 책 때문에.
2: 이 다음 장이 붙어서 안 보여.
0: 로디, 당근 케이크는 누가 먹은 거야?
2: 회색 토끼 맞지?
0: 알려줘.
4: 알겠어. 범인은 바로 분홍 토끼야.
2: 분홍 토끼?
4: 응, 분홍 토끼가 케이크를 먹고 회색 토끼한테 몰래 크림을 묻힌 거야.
2: 그랬구나. 분홍 토끼 너무해.
0: 맞아. 그래도 범인을 알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2: 고마워.
4: 별 말씀을.
2: 근데 너희는 안 자고 뭐해?
5: 아, 그게...
2: 아, 그랬구나. 나도 잠이 다 깼는데.
0: 우리도 로디 집에 갈까?
2: 좋아.
4: 우와, 재밌겠다.
3: 뽀로로와 크롱은 자고 있을까요?
6: 크롱.
7: 크롱, 왜 그래?
6: 크롱.
7: 배고프다고?
6: 크롱.
7: 잠아, 이 시간에 먹으면 배불러서 못 자.
6: 크롱.
7: 갑자기 배고프네.
6: 야야.
7: 아. 우리 하나만 나눠 먹고 잘까?
6: 크랑.
8: 우리 이것도 먹을까?
6: 크랑.
7: 아유, 배불러.
6: 크랑.
7: 맞아. 나도 잠 안 올 것 같아.
6: 크랑.
7: 그래. 자. 뛰면 배가 커질지도 몰라. 가자.
2: 어? 저기. 뽀로로랑 크롱이 뛰고 있네.
0: 정말?
5: 뽀로로, 크롱.
2: 밤늦게 뭐해?
7: 너무 배불러서 뛰고 있었어.
6: 크랑.
7: 너희는? 로디 집에 놀러 가려고.
5: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2: 로디 집? 우리도 갈래.
6: 크랑.
9: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0: 다리가 없잖아. 어디 갔지? 어떻게 내려가?
1: 아, 로디가 있었지.
0: 로디, 도와줘! 로디! 안 들리나? 어쩌지?
1: 안 되겠다. 괜찮아, 애기.
0: 고마워, 로디.
2: 큰일 날 뻔했네.
3: 크랑크랑.
2: 지붕 위에서 뭐 했어?
0: 유성을 보고 있었어.
1: 미안해, 애디. 내가 사다리를 치웠어.
0: 그랬구나. 괜찮아. 로디가 구해줬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2: 로디 집에서 놀기로 했어.
0: 나도 갈래.
4: 좋아.
1: 모두 모였네.
5: 로디는 밤에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커피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3: 잘 나왔네.
6: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3: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또 가고 싶다.
4: 잘 가.
3: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3: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3: 고마워.
6: 무슨 사진 찍으려고?
3: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4: 멋진 사진?
3: 응, 기대해.
1: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7: 루피!
3: 우와! 어서 와!
6: 우와! 이게 다 뭐야?
3: 파티를 준비했어.
6: 파티?
3: 응. 사진 찍고 싶어서. 정말 재밌겠다. 자, 여기 앉으면 돼.
4: 맛있겠다.
3: 잠깐! 어? 아직 먹으면 안 돼.
6: 왜? 배고픈데.
3: 사진부터 찍으려고.
7: 알았어.
3: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5: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부끄러움.
1: 루피가 먹지 말랬잖아.
2: 뭐야야. 크락.
1: 그렇게 맛있어?
0: 우와, 진짜 맛있다.
3: 우리도 좀 먹을까?
4: 그래.
0: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3: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0: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1: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4: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0: 응, 그럼. 고마워.
3: 루피도 같이 먹자.
0: 그래. 알았어.
1: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4: 배불러.
0: 잘 먹었다.
5: 사진은 안 찍어.
0: 사진. 빨리 찍자. 응, 알았어.
1: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0: 응.
1: 빨리 와, 루피.
0: 응? 와!
4: 우리야!
0: 어떡해!
3: 야, 잠깐만. 야,
0: 루피. 이제 그만해.
1: 그래, 불 다 꺼졌어.
3: 알았어.

0: 루피, 어때?
1: 정말 예뻐. 이제 사진 찍을까?
2: 좋아.
1: 그럼.

0: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양클랑.
2: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2: 그러자. 미안해.
3: 루피 이리 와.
4: 그래, 같이 놀자.
1: 빨리. 알았어. 너무 재밌었다. 그치, 크롬?
4: 크랑크랑.
1: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5: 아, 사진.
3: 그래, 빨리 찍자.
1: 그래. 찍는다.
0: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예쁘다.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4: 그래, 크랑크랑. 빨리 와.
1: 이게 무슨 일이지?
2: 뻔했어.
1: 다들 괜찮아?
4: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3: 맞아, 썰매 같았어.
1: 또 타고 싶다.
3: 나도.
1: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0: 다음 날이 됐어요.
6: 보비, 해리.
2: 어서 와.
6: 안녕.
1: 안녕.
2: 루피, 자.
1: 뭐야?
2: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1: 고마워.
3: 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1: 꼭 봐야 해.
4: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2: 그래, 루피.
4: 우와, 다들 입 좀 봐.
3: 크랑크랑.
1: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3: 맞아.
7: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4: 그것도 보자.
1: 이게 뭐야?
4: 케이크 납작한 거봐. 크랑크랑.
1: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다른 사진도.

0: 네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1: 맞아. 다음.
2: 얼굴만 찍혔어.
3: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0: 전부 멋진 사진 같아.
1: 정말?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3: 맞아. 고마워, 루피.
4: 고마워.
1: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4: 좋아.
1: 그럼 끝낸다.
5: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그게 무슨 얘기지, 다키?
1: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니.
2: 사바나드가 저 녀석 이름인가?
3: 네가 그래, 상관없다. 전말을 내가 쓰러뜨린다. 방해하지 마라. 어?
0: 다키!
3: 돈에 빠진 덩치가 내 속도를 따라올 리 없지.
2: 비스트 체크지 지브라드. 가공할 속도를 지니자고 눈으로 따라가기도 꼭차.
3: 눈 공개 됩니다. 멈춰! 여기다 여기!
2: 하키라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을까?
1: 아니, 방심할 수 없어. 마르시아는 350도. 조금만 머리를 움직여도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마야. 사바나드도 그렇다면.
3: 자!
2: 움직임이 강하다면 나?

0: 뭐라도 할 것처럼 나서더니!
1: 베스트 체인지, 지하퍼드! 위험해! 나한테 맡기시게! 전 작전상 후퇴는 어떤가?
0: 하지만!
2: 너도 풀리고 끝내버리자!
0: 안 돼!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순 없어!
1: 어서 가자!
0: 레이온!
1: 어, 이제 눈을 뜬 모양이고.
3: 너,
0: 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 그렇게 움직이면
3: 니네 앞에 뭔지 했는데.
4: 아무리 빨라도 내 집은 별론가 보고.
5: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애들 카센터로 데리고 온 거야.
3: 카센터? 뭐 하는 거 카는데? 누가 구해달라 카느나.
1: 잠깐, 자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네.
3: 시끄럽다. 나는 엄마의 원수를 사바나드가 알대를 높이기 전까지는 분이 안 풀린다. 뭔데?
6: 바퀴 빼놨거든. 달아서 맨들맨들해졌더라고.
3: 바퀴를?
6: 얼마나 달린 거냐 너.
3: 다시 뛰어라 지금 당장. 하는 말이 안 하나. 와 이거 끝내.
6: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작업대에서 하면 금방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야마 타이건 똑바로 들어.
0: 타키,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고 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3: 너하고는 상관없다 카니까.
7: 그게 그렇지가 않으시오.
8: 그 녀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무엇보다 그 능력.
9: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바꿔가며 싸우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10: 마카키! 우리랑 장난치는 거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이?
3: 내가 뭔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 엄마는 라피드족의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와일드 카드봇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줬지.
11: 엄마! 엉덩이가 내 잡아 봐라!
12: 이거? 딸, 잘 들으래. 이 싸움도 곧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이 돼지의 씨앗을 뿌리자. 평화라는 이름의 꽃씨를.
11: 그럼 아무 때나 나가서 놀아도 됩니다.
12: 물론이지.
3: 내한테 엄마는 동경의 대상이자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놨다. 엄마!
12: 닥치! 닥쳐! 여기 있으면 안 돼!
3: 우리 금방 갈게!
12: 오늘 안 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서 가!
3: 우리 엄마 건들지 마라!

0: 우리 엄마의 원수를 이 손으로 갚으리라. 그래 결심했다.
1: 그런 비극이.
2: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잔인한데.
3: 그래서 그 녀석을 찾아서 모호타운에?
4: 그런 건 아니고 모아의 돼지가 뽕 하고 사라졌을 때 금마저 끝난 줄 알았지. 내 안무 이 종구석에서 새 인생 한번 시작해 놀랐고.
2: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 지구에서 메탈 카드 보시고 와일드 카드 보시고 가리지 않고 사냥하기 시작했던 거고.
5: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네만 와일드 카드 봇을 연구했던 나로선 아주 새로운 경우니.
2: 냄새도 뭔가 이상했어. 뭐랄까.
4: 그런 이상한 녀석이 있는지 여태 왜 몰랐지? 내라고 다 알 수는 없지.
2: 자, 바퀴 교체 끝났다. 여기, 받아라.
4: 이게 뭔데?
2: 바퀴 4개 값이랑 야간 정비 할증 포함한 카센터 이용료.
4: 돈 없다.
2: 그래? 알겠다. 그럼 너한테 달아둘게.
6: 이걸 왜 저한테 줘요?
2: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4: 잘 들어, 레이. 난 절대 용서 못한다. 방해하면 누구도 적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1: 그게 네 어머니의 가르침이야?
4: 뭐?
1: 자랑스러운 라피드족 전선은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협조 요청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냔 얘기야.
4: 니가 뭘 한다고 감히.
7: 네, 여기는 블루카.
8: 여기는 골든. 너희들이 말했던 카케리아를 발견했어.
9: 30톤 매립지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 같아. 먹을 걸 찾고 있는 모양인데.
8: 알겠습니다.
10: 올카리 스스로 전장으로 들어가셨구만.
11: 몸 좀 풀어보실까?
2: 거긴 마음껏 날...

0: 이길 수 있던 건가?
1: 널찍하게 싸우면 적격인 장수지.
2: 힘과 수로 밀어붙인다고 될 녀석이 아니야. 이번엔 신중해야 해.
3: 하키! 우리랑 같이 가자.
4: 너의 힘을 빌려줬으면 해.
5: 사바나드의 공격 패턴은 파악됐어. 공략법은 많을수록 좋아.
2: 부탁한다. 와일드 카드 없이 신뢰받기 위해선 녀석을 날뛰게 둘 순 없어.
5: 날이 밝기 전엔 해결해야 해.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6: 아이다! 어떡해! 어떡해!
3: 고마워!
7: 매치로 들어갔어! 서둘러!
6: 거기 머리 새 사냥꾼! 많이 배고프셨나봐!
5: 그렇게 계속 비춰줘, 펜타몬은.
6: 아껴봐!
1: 이번엔 네가 사냥당해보라고!
3: 좋아,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위치는 잘 보이지, 나이트 그리폰?
8: 아주 잘 보이시는군.
3: 지금이야!
8: 기꺼이! 자,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커하셔야지. 뭐야?
3: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분명 카이건이랑 펜타몬이 시킬렸을 땐 못 움직였는데.
9: 비스트 바이러스를 와일드 카드 보석에 주입할 경우 감각 교란으로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오지. 개체별 바이러스의 이면 속성 차이로 인한 것이다.
3: 하지만 블루컵이 찔렸을 땐 멀쩡했는데.
4: 난 한 번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면역됐다고 메가에 물러가 그랬어.
9: 존, 날 내보내주게. 내 처자를 진단해 봅시다.
8: 이거 이거, 창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짐승의 솜씨가 아니신데.
1: 좀 따끔할 걸 쓸까.
8: 창의한 모름지기 찌르는 맛인데 대전 목맛이라니.
6: 이런 건드릴 수가 없잖아.
5: 엄청난 회전 속도야. 접근이 쉽지 않겠어.
2: 미차례가 된 것 같군. 다키
6: 말 안 해도 갈라 캘거든요. 저번에 눈에 뵌 게 없어서 방심한 건 인정. 하지만 이번엔 그런 일부는 없을 기다 이원해.
3: 역시 빨라. 눈이 못 따라가겠어.
4: 블러드윙, 분석 결과는?
9: 아직 살펴보는 중일세.
10: 뭐라?
6: 어지럽지, 누구 싶지, 집에 가고 싶지. 하지만 어림없다. 인피니티 방파!
1: 야, 저거 못 당해내지.
3: 잘했어, 타키!
4: 뒤는 우리에게 맡겨.
6: 개구! 내가 이 작품을 마무리할 기다!
4: 타키!

0: 있지? 헌!
1: 좋아!
0: 어서 가자, 블루캅!
2: 다키, 괜찮아?
3: 어떻게 생기고?
1: 녀석을 막아냈어.
3: 뭐?
1: 이제 붙잡아야지.
3: 붙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0: 다키!
3: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녀석은 살려둘 수 없다! 이거 나와! 이겨! 아니야!
2: 분노를 가라앉혀, 다키!
3: 저 녀석은 엄마를, 우리 엄마를!
2: 진정해! 네 어머니도 이런 건 원하시지 않을 거야!
3: 그래도!
2: 부탁이야, 다키!
4: 준, 사바나드에 대한 내 소견을 말해보자.
5: 뭔가 알아냈어?
4: 그렇다네. 저자는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야. 메탈 카드봇이라네.
1: 뭐라고?
4: 나와 블루캅처럼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경우 같은데. 하지만 심히 이질적이야.
0: 이질적?
6: 당신이 만든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 같은 건가?

0: 그런 조작된 것이 아닐세. 더 근본적인 원한 사명,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인 무언가.
1: 무슨 그런 괴담 같은 소리를? 블루카!

0: 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0: 걱정 마, 준.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2: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4번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3: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컵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3: 분부대로.
2: 미안하네, 블루카. 응?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엠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버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4: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
4: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5: 이제 알겠나, 사바나의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기다.
6: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7: 죽음을 몰고 다니는구나. 모아의 대지에 고립되는 그 모두를 네가 짓밟았다.
0: 아니야, 난...
7: 와인의 가르못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5: 겁을 먹어? 그만아! 가는 돈에 배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한 거겠지!
8: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다.
0: 글로버!
1: 지각이다!
8: 좋은 아침이야, 준. 에?
1: 어, 글로버?
8: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5: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8: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5: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봇 전사다. 메탈 카드봇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8: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5: 야?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8: 뭐 그때 그랬지.
9: 메탈 카드봇 지금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고
10: 타키온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5: 야, 그럴 리가.
8: 타키온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 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타키온이 이런 말을 하더군. 어?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1: 어,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8: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1: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8: 제정신이야?
11: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8: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0: 뭐라고?
1: 정말이야, 글로버?
0: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드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9: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기억.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이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6: 부활의 의식이라고?
10: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12: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2: 어쨌든 글로버, 자넨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뭐
8: 알다 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봇인 건 이미 알고 있지.
12: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봇.
8: 정답, 붕붕이 쉽지.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봇이 아니란 말이지.
7: 정신이 좀 드나, 서바라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3: 나타나셨군.
1: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0: 세이버 나이트.
6: 블루컵, 아는 사이야?
0: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0: 사가디언이야.
1: 백현은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2: 여기 나이트 그리퍼 헤비 아이언이 나타나셨어.
3: 우르 크카이서 돌아왔군.
2: 게다가 사바나도와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4: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1: 우리 주인공께서는 오늘은 쉬어야겠구먼.
4: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5: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6: 걱정 마세요, 에드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 있잖아요.
7: 다 부서주자고.
3: 맡겨둬. 이번에야말 결판을 낼 거니까.
5: 응? 아, 탁해.
4: 쟤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5: 모를걸?
7: 나 여기지 않노?
3: 헤비아이언, 마키나 행성으로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5: 넌 없어도 너에겐 있다.
3: 뭐라고?
5: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 건물이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3: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참입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5: 녀석들을 궁지로 몰았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3: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8: 기피던은 파괴심이지요. 눈을 뜻이 없어서 무화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3: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여기?
9: 실버나이트!
3: 타키온, 그 도대체 뭘 하는 거야?
8: 막으시오!
3: 그래, 그 신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5: 하나 한 발 늦었지. 내 와일드 카드 버튼은 자신들의 코어 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너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
1: 참, 천천히 좀 가지.
7: 시간대마!
1: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7: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다.
1: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저기구만.
4: 헤비아이언.
5: 저 녀석은 또 무슨 꽁꽁이지?
7: 설마 사바나를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9: 오빠!
7: 터키!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9: 내가 갈게, 엄마!
7: 안 돼! 도망쳐!
9: 엄마가 박이 싫을 겸 이런이었다고. 누가 마라카즈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7: 터키!
9: 엄마가 끝내지 못한 사바나도와의 승부 내가 끝낸다. 장피온 터!
5: 저 꼬마는 라피르족인가?
3: 장피온!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져야겠다.
8: 과연 짐승 도살자 세이버 나이트. 하지만 침탈의 역사는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파괴신이여, 마지막 제물을 마치리라.
3: 안돼.
9: 내를 잡아갈 기가.
3: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가디언을 그만둘 거야. 싸운다면 이제 지쳤어.
9: 그래.
3: 뭐야?

0: 저건 사바나들을 털었던 에너지?
1: 아니, 와일드 카르모들의 원혼이다.
2: 원혼?
3: 사바나들의 몸에 들러붙어 있었던 건가?
2: 세이버나이트요.
3: 내 몸에서 나가. 나는 스타 가디언 6.

0: 탁현 도망쳐!
1: 뭐?
2: 대단한 바비시비로 오아렌지를 칠판한 메탈 카르몬 놈들에게 심판의 참기를 내리소서!

0: 전하.
1: 밤의 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하게.

0: 다음 너희 마음대로 해라.
1: 사바나드 보니.
2: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0: 불안가 복은 꼬마야. 힘 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2: 아저씨는 알아?
0: 알아가는 중이지.
3: 헤비아이언!
0: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3: 메가인블로는 괜찮아.
0: 그렇군. 설마 너?
3: 터키!
4: 누구들 만나서 반가웠다.
3: 터키! 헤비아이언!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3: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4: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

0: 우주선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 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츠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어?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7: 간다.
5: 나이스 리시브.
6: 역시 최고 존엄 테디 형님에게는 안 되지.
5: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6: 어?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5: 그럼 우린? 야?
6: 미안.
5: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7: 그거 기대되는데.
5: 자. 뭐야? 이런 게 어딨어?
6: 하늘도 안 도와주네.
3: 어? 아니.
7: 맙소사, 토네이도야, 모두 조심해.
6: 안 돼, 팝콘.
3: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5: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2: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8: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저기.
1: 어?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0: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1: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에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글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1: 네!
5: 아유, 좋으세요.
3: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5: 뭐야?
6: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1: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쯤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1: 자! 자! 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6: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 아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0: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6: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0: 그게 뭐야?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6: 어? 사라졌어.
9: 형, 고드름을 부탁해.
0: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0: 야호! 성공이야!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으악!

0: 그래도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1: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2: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3: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4: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3: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포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하루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어.
1: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ATM은 왼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취약층을 이용한다더니. 이건 또 뭔 신종 사기야?
1: 저쪽이에요, 아가씨.
2: 여기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1: 예?
2: 팔 다친 거 가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1: 무슨... 아니에요.
2: 팔 다쳐서 버튼도 못 누르시는 분이 매니큐어는 참 곱게도 칠하셨네요.
1: 아, 이건...
2: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는데 이래도 거짓말이...
3: 내가 해줄게요. 일로 어디서. 그게 뭐 어렵다고.
1: 고맙습니다.
2: 선생님, 저분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추궁을...
3: 네 참 똑똑타. 근데 머리 혼자서는 사방을 다 못 보는 거다. 놀랬지요? 우리 수강생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 살펴가 있어. 봤지요? 별일 없지요?
2: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3: 어허! 그만하라니까!
2: 네.
4: 옥길쌤!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우리 소은초가 왔나? 한달은 못 본 것 같네.
4: 저도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둘이 회원님도 잘 지내시...
3: 엘베 왔다 어서 타자.
2: 황당하군. 좀 실수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3: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거든. 매년 지원 요청하는 센터가 늘어나니까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가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
5: PPT 심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3: 지영이 도움을 받아가 우리끼리 해본다고 했는데 안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소원 총각이 본 느낌만 말해주면.
2: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3: 둘이 회원님이요?
2: 이래 봬도 제가 회사에서 PPT 장인으로 불립니다.
4: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해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2: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PPT니까 관련 정보를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도 의심 없이 답해줄 겁니다. 잘 활용해봅시다.
4: 네, 부장님. 아, 참, 근데 부장님, 아까 옥길쌤과는 무슨 일이셨어요? 분위기가 좀...
2: 아, 별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서. 뭐, 원래 어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딱히 귀염성도 없고 앞뒤 딱딱 맞는지 따져대는 스타일이라 나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약간 방심했는지 너무 저처럼 그렇다 살짝 어그러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4: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게 부장님 장점인데 옥길쌤이 진짜 언짢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요.
2: 에?
4: 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2: 안 속상해.
4: 첫인상은 차가워도 지내보면 좋은 사람인 거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2: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아.
4: 부장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2: 괜찮습니다, 소은 씨.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오켓 씨 약점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럼 수업 끝나고 시간 맞춰서 자취회실에서 봅시다.
3: 도토리 자취회 위원님들 다들 환영해주이소. 그러면 지영아, 우리가 만든 PPT 들어봐주라.
6: 제 작품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7: 저거 내 아이디어 아이가.
8: 그라데이션 언니야. 저기 클립아트는 내가 하나하나 심어놨지. 지영이가 절대 안 된다는 효과는 내가 다 찾아냈다.
3: 어떻는겨, 둘이 회원님. 고칠 게 좀 보이는겨.
2: 지적하고 싶은 게 최소한 100개는 돼. 지적하고 싶다. 너무나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지르고 나면 나랑 소은 씨가 죄다 떠안게 될 텐데. 고두리, 참아야 한다. 참아. 엉망진창이네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4: 괜찮은데요? 유니크하고 그 발랄하고.
3: 아이, 소총각! 조용히 해봐라.
2: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3: 정보잖아!
6: 저는 성약이 있어서 이만.
2: 이 배경음악은 무슨 의도로 넣으신 거죠?
3: 아, 신나잖아.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맨키로.
2: 발표자 목소리가 묻힐 겁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인데 이 폰트는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도저히 읽히지가.
3: 큰일 납니다. 이거 만든다고 한 달 걸렸는데 왜 다 고친단 말이고.
9: 그냥 보내볼까, 언니야.
2: 지옥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하룻밤만 세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3: 아이고, 늙은이들 저승사자

0: 강사의 회원의 자치회 회장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 이야기라면 아마 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충분할 것 같네요.
1: 그러면 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어 앉아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2: 오킬쌤!
1: 됐나?
2: 먼저 가보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소스는 다 찾았어요. 근데 뭘 그렇게 집중하셨어요? 저 쌤 두 번이나 불렀는데.
1: 요거 소설책 필사. 요새 내 짐이다.
2: 우와, 쌤 진짜 멋지세요. 저 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1: 아이고 뭘, 이게 뭔 공부라고.
2: 역시 우리 쌤 지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게.
3: 우리 회장님 출세했다. 젊은 회원한테 지성미 같은 소리도 다 듣고.
4: 그러게.
3: 그럼 믿고 맡길게요, 서울 씨.
1: 뭐예요?
2: 네, 선생님. 오길쌤 저렇게 주눅 드신 거 처음 봐요. 근데 부장님, 왜 갑자기 PPT 작업 직접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0: 이걸 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대강 흐름은 잡았으니까 소은 씨는 제가 요청하는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2: 네, 부장님.
0: 소은 씨, 눈 떠요. 페이지 넘기는 속도 체크해야 합니다.
1: 소은 총과 배 안 고프나?
0: 혼자 잠든 거지?
1: 소은 총각이랑 같이 더 있어. 내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라 아빠가 먼저 갑니다.
0: 그러고 보니 오늘이 수강 신청일이잖아! 일어나! 웨이크업! 벌써 9시라고! 역시 일단 아무 주례라도 서야겠어요. 빨리빨리!
2: 부장님!
0: 왜요?
2: 저희 이번 달부터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0: 그렇네요.
5: 죄송합니다.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해요.
6: 내가 팔을 다쳐서 그래요. 개인정보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5: 아, 곤란한데.
0: 저분은...
5: 그럼 불러주세요.
0: 소은 씨는 회의실로 먼저 올라가세요.
2: 네?
0: 전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2: 갑자기요?
5: 어느 수업 신청하시게요?
0: 실력.
5: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여기.
5: 아, 그 수업은 줄 안 서셔도 돼요. 저쪽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한 층만 내려가세요. 거기 강의실 앞에서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6: 이런, 빠져버렸네.
0: 역시 팔을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대체 목적이 뭐야, 당신?
1: 잘왔다. 진짜로 잘 왔어요.
0: 성인 문외교실?
5: 자, 이건 입학 선물이에요. 교재랑 학용품 세트니까 수업 시작할 때 꼭 가져오세요.
6: 고맙습니다, 선생님.
5: 우리 문외교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수업 특성상 전단지 홍보가 어려워서 참고 좀 하려고요.
6: 아, 그게...
1: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은 기지 뭐.
6: 어르신은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저는 영 어렵던데.
1: 어려워도 배우면 또 금방 해요. 내 60살 넘어서도 까막눈이었어. 근데 여기 센터에 와가 글자 깨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가고 누가 글자 써보라 할까 봐 깜짝깜짝 안 놀라도 되고. 자, 금액 확인하이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물 나올 때만 보이는 거 아니겠나?
7: 여기 한글도 가르쳐주나 보다.
8: 아, 요새도 문맹이 있어?
7: 그럼. 우리 시고모님도 여기 와서 배우시면 좋을 텐데.
1: 바람 부는 날, 지옥길. 나도 우태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셨다. 우리 소 아롱이는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음메 음메 크게 운다. 그러면 나는 소풀 먹이러 나간다 하고 아롱이랑 같이 울었다. 음메 음메.
5: 꽃이 예쁘다.
9: 꽃이 예쁘다.
5: 공이 구른다.
9: 공이 구른다.
5: 어떻게 굴러요?
1: 해골 해골. 듣기 좋지요? 꼭 을 나들 노래 소리.

0: 사람 같은겨.
1: 네.
0: 내는 가끔 속 시끄러울 때 듣고 간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속이 조용해지거든. 여기 문예 교실이 내 첫 수업이에요. 내도 내심은 그게 아직도 부끄러운기라.
1: 어제 ATM 앞에서 뵀던 분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0: 아니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노. 이래 글자로 꽉 찬 도시에 아직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2: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사장님. 저 작은 타일들로 어쩜 예술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복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0: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 해서 안 보였네.
1: 어?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0: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
1: 잠깐만.
0: 지지.
1: 어, 생쥐 안녕.
2: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아, 그때

당신이었지.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학사. 이봐, 고소한 냄새 맡고 정신 차리라.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놨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저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던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1: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0: 아빠 어딨어?
1: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0: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1: 암흑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0: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보석을 노사랑 그 꼬마한테 쓱 밀어줬다.
1: 맞아, 암흑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0: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드라마 왕이 되어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1: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0: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응? 나는 헛소리 못하게 찍찍 마법!
3: 조그마 날 꺼내! 날 꺼내줘서!
0: 뭐라고요?
3: 조그마 꺼내줘!
0: 안들린?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자다.
4: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 왕.
5: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아 본부로 갔지만

0: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1: 핑키! 잘 됐어, 핑키?
2: 근데 한봉개쌤이 여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 맡기셨지?
0: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1: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혹시 핑키야?
3: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1: 제 친하게 지내자.
4: 왜 저래? 동생한테 화만 내면 안 돼.
3: 넌 나를 화나게.
1: 핑키야.
4: 아, 만지지 마.
1: 핑키가 네 강아지야?
3: 그럼 언니 강아지야?
1: 너도 만지지 말라고.
3: 아, 싫다고. 아!
5: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3: 이번도 잠옷인데요?
5: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3: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1: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3: 아빠!
5: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제가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잠깐만.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3: 핑키도 안녕 밥 먹으러 가자.
1: 뭐야? 이걸 왜 두고 갔어?
2: 엄마가 지금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1: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6: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7: 네, 조그마님.
6: 좋았어. 그럼
7: 가자.
8: 가자.
6: 지구로.

0: 여긴 뭐지?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어? 어? 개미니?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0: 있어서 지킬 수 있어. 봉개민이 도달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0: 어떻게 된 거지? 봉개민이 지하문 보러 갔는데? 못 걸렸나?
2: 저 사람들, 지난번에 했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좋은 말로 할 줄 알아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고!
3: 아주머니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아무 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2: 사랑이도 아무 보석 가지고 있었어?

0: 맞아.
1: 마세! 알림 제거!
2: 패션! 네, 조금장님!
3: 저 원래 이런 강아지야. 다들 안으로 피해요.
4: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5: 너희들
6: 말 좀 봐라.
5: 약속 들어.
7: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양포석강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1: 뭐야, 갑자기?
3: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1: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4: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1: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5: 암흑보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6: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4: 얘들아.
7: 푹 주무세요. 대장님 되죠?
8: 알게요.

0: 번개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은 남아있는건 누구?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너 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5: 뭐지? 악당들 정말 다 갔나?
7: 까꾸!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8: 사나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9: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0: 윙윙윙 꿀벌 로봇.
1: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2: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1: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3: 저게 뭐야?
1: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키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키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길다 출동!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의학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사포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 길다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7: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귀가 굴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 근사하겠죠?
2: 네,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조던스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못된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8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보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2: 으아!

0: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엄한데 던지기나 해! 야!
1: 이제 어떡하지?
2: 안 돼!
0: 아, 안 된대.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 빌다. 출동!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3: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알아?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가.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데?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크레파스를 이용해 뭘 그려나 볼까요? 모두 웃는 얼굴이네요.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죠. 어? 이것도 웃는 얼굴 같은데? 누가 그린 걸까요? 움직입니다. 방금은 얼굴이었는데 새인가요? 그렇군요.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의 날개 위에는 이 웃는 얼굴을 포함해서 많은 수수께끼가 있죠. 이 화려하고 놀라운 새는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다른 놀라운 특징도 밝혀졌죠. 이들의 깃털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합니다. 왜 이렇게 까만 걸까요? 그리고 웃는 표정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호주의 북쪽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가 있습니다. 섬은 거의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죠.

우린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도보로 수색을 시작했는데 탐사팀은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시마다 타다시가 이끌고 있죠. 시마다 씨는 뉴기니의 새들에게 매료돼 이곳에 온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었더니 작은 공터가 나타났죠. 이런 환경에선 좀 낯섭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 나타날 징후라고 했죠. 시마다 씨는 근접 촬영을 하고 싶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찾았습니다. 이 새는 웃는 얼굴로 유명한 대륙 검은 집박이와 비슷한 로웨스 6깃털 극락조입니다. 길이는 약 30cm며 비둘기 정도의 크기죠. 눈은 지푸르고 부리엔 흰 깃털이 있으며 머리엔 길게 뻗은 철사 같은 깃털이 돋아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슴에 있는 장식용 깃털이죠. 파랑, 초록, 노랑. 이 깃털은 각도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이런 무지갯빛은 CD의 뒷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새가 뭘 하고 있을까요? 청소를 하는 걸까요? 청결에 신경 쓰는 것 같군요.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의 청소 덕분에 바닥은 아주 깨끗하죠. 집안일이 끝난 후 뭐죠? 춤이라도 추는 걸까요? 마치 발레리나 같군요. 이번엔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갯빛 가슴 깃털이 빛나죠. 아주 멋진 동작이네요. 이번엔 이 춤을 좀 분석해봅시다. 이 공연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공연 시작을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치마를 펼쳐서 발레리나가 되죠. 발가락 끝을 세워 춤을 춥니다. 이번엔 3단계죠. 머리를 숙이면 그와 동시에 무지갯빛 가슴 깃털이 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리듬감 있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거죠. 각 단계의 공연은 30초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그 공연만큼이나 흥미로운 건 치마처럼 만든 몸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뒤에서 관찰해보면 여기가 날개입니다. 이 새가 날개와

관계없는 깃털을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연구를 통해 여섯 깃털 극락조의 가슴에 있는 200개의 특별한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깃털을 들어올려 밖으로 쭉 펼쳐서 발레 치마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제 여섯 깃털 극락조가 그런 특이한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게 됐지만 여전히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우린 시마다 씨의 근접 촬영을 통해 단서를 찾았죠. 이곳을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갈색 새죠. 이 새가 암컷 로에스 여섯 깃털 극락조라는 증거는 푸른색의 눈뿐입니다. 털이 검은 건 수컷뿐이죠.

0: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단 하나의 관객을 위한 거죠. 암컷이 매혹된 것 같군요. 막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뭐죠? 구애 시간입니다. 이 특이한 춤은 사실 구애 행위였죠. 수컷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저런. 거절당했군요. 남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린 이유도 알게 됐죠. 하지만 이 새는 아직 웃는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마다 씨와 팀원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암컷은 짝을 고를 때 무엇을 보는 걸까요? 암컷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군요. 수컷이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기 시작하자 암컷이 가까이서 들여다보죠. 이번엔 리듬감 있게 머리를 흔듭니다. 시마다 씨가 이걸 봤을 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이 암컷은 위에서 공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시마다 씨의 계획은 암컷의 관점으로 그 춤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새들은 아침과 밤에만 이곳에 오죠. 한낮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촬영팀은 이 휴식기에 장비를 준비했죠. 배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내려다보는 장면을 찍기 위해 조심스럽게 렌즈를 조정했죠.
1: 수고했다. 네, 저도 희귀.
0: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암컷이 이 나뭇가지에 앉으면 수컷이 바로 그 밑에서 춤을 추겠죠. 다음 날, 우리의 배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정말 칠흑같이 까맣고 위에서 보면 동그란 모양입니다. 멈췄죠?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마법의 주문이 풀리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수컷의 춤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 새는 몸을 둥글게 하고 불안정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실룩거리는 검은 원은 머리에서 자라난 장식용 깃털이죠. 그리고 움직임을 멈췄을 때 밝고 노란 눈동자가 순식간에 반짝입니다. 푸른색 입모양은 좌우로 흔들리죠. 암컷의 관점으로 본 것은 우리가 옆에서 관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2,000m 높이의 봉우리들 사이에 자리 잡은 근처의 외딴 마을을 방문해 봅시다. 호갑의 주민들은 그들의 물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이 물은 아주 깨끗하고 맛있거든요. 이들은 자연보호구역인 이웃 숲을 조심스럽게 지켜왔습니다. 이 귀중한 물은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를 포함한 수많은 생물의 삶을 지탱하죠. 수컷의 구애 행위는 암컷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처음엔 작은 공 하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눈이 반짝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면 뭔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먼저 인사를 하죠. 발레리나처럼 춤을 출 땐 위에서 보면 완전히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오죠. 보세요. 수컷은 순식간에 자신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빛나는 노란색 깃털은 가슴의 장식 깃털에서 나온 거죠. 머리를 숙이면 그 깃털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무늬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위에서 보면 두 개의 눈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머리와 부리의 위치 때문이죠. 머리도 새까만 색이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완전히 까매지진 않을 겁니다. 그건 부리 위에 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내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춤을 추기 직전에 흰 부분이 사라졌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분명히 처음의 인사와 관련이 있죠. 자세히 보세요. 이마에 있는 깃털을 움직여서 흰 부분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새는 실제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멀

맞습니다. 우린 아직 이 새의 속임수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죠. 2018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새 깃털의 반사율은 극히 낮습니다. 깃털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해 여섯 깃털 극락조가 지구상에서 가장 검은 새처럼 보이게 했죠. 검은 새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까마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촬영팀은 이 검은 깃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실에 여섯 깃털 극락조의 깃털처럼 빛의 99%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물질에 레이저를 쏘아보면 빛이 사라지죠. 이 물질 두 조각을 겹치면 마치 마법 같습니다. 너무 까매서 두 개의 물질은 구별이 되지 않죠. 우린 인간이 만든 물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깃털은 어떨까요? 왜 까만 걸까요? 그 비밀은 이 구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빽빽하고 들쭉날쭉하죠. 같은 크기의 까마귀 깃털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꽤 복잡한 구조죠. 들어온 빛은 모든 표면을 반복적으로 반사하고 거의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컷이 놀라울 정도로 검게 보이는 비밀이었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뭘까요? 시마다 씨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그는 이 새가 순식간에 매혹적인 광채를 뿜어내기 위해 몸을 완전히 까맣게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수컷은 아주 어두운 망토를 쓰고 무지갯빛 가슴 깃털을 반짝이는 행위를 하며 자신의 구애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수컷과 없는 수컷 사이엔 차이가 있죠. 가슴 깃털을 반짝인 후엔 어떻게 할까요? 저기 푸른빛이 앞뒤로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꽤 인상적이죠. 분명 암컷은 이곳에 특별한 관심을 보일 거고 수컷을 까다롭게 고르겠죠. 저 파란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는 깃털인데 깃털을 부풀릴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춤이 끝날 때쯤 수컷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때 수컷이 파란 깃털을 부풀리고 있었는데 그걸 위에서 보면 웃는 얼굴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럼 이제 인기 있는 수컷과 인기 없는 수컷을 구분해 봅시다. 왼쪽 수컷은 암컷을 쉽게 차지했지만 오른쪽 수컷은 암컷에게 쪼이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엔 머리 흔들기 대회를 해볼까요? 준비 시작! 시작부터 매력적인 수컷은 날렵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수컷은 속도도 부족하고 움직임의 시간도 짧죠. 그것은 도전자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매력적인 수컷은 빠른 속도와 오랜 움직임 덕분에 암컷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화는 아니죠. 하지만 수컷의 춤에서 암컷이 찾고 있는 건 정확히 뭘까요? 먼저

0: 흔드는 속도와 지속 시간이 수컷의 체력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춤은 공연자의 경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동작을 익히려면 5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컷들은 처음부터 깃털이 검진 않으며 암컷처럼 갈색입니다. 그건 별로 인상적이지 않죠. 수컷은 자라면서 검은 깃털이 나타나고 춤을 더 잘 추게 됩니다. 짝짓기 후에 암컷이 혼자서 새끼를 기르죠. 포식자가 적고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니 겉만 번드레한 수컷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는 수컷이 되려면 자신의 색을 보여주고 지속해서 춤 실력을 연마하면서 적절하게 홍보해야 하죠. 이 특이한 구애 춤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우린 관찰하는 동안 훨씬 더 흥미로운 행동을 보게 됐죠. 공연 무대 위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을 치우는 수컷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를 쳐다보니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멀리서도 그 무대가 보입니다. 수컷들은 암컷들에게 자신의 공연을 잘 보이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죠. 검은 털과 감춰진 웃는 얼굴로 완성된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는 뉴기니 숲을 여기저기 활보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뿜어내는 무지갯빛은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나온 멋진 광채죠.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바람과 같이 나타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비상하는 한 소년. 화려한 묘기를 펼치는 인라인 스케이트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데, 한계에 도전하고 모험을 즐기는 그 신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오늘의 주인공 납시오. 인라인 스케이트 묘기계에 떠오르는 새별 김주원 군입니다. 주원 군의 스케이트 연습장이라는 이곳.
1: 안녕. 가자.
0: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탑니다.

0: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주원군. 때론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1: 주원이는요, 인라인 탈 때는 엄청 열심히 타는 친구고요. 아니, 평소에 재밌는 친구예요.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이 생각 많이 해요. 해외에서 보면 알아봐 주시고, 그럴 노력을.
0: 그렇다면 주원군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2: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에는 에어와 그라인드가 있어요. 에어는 점프대를 도약해서 기술을 공중에서 하는 거고, 그라인드는 하나의 포즈를 잡아서 미끄러지는 기술이에요. 첫 번째는 루알 그라인드인데요. 루알 그라인드는 발목을 눕혀서 미끄러지는 기술이에요.
0: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들을 보여주는 주원군.
2: 탑스로우를 탑사이드의 가장 기본 기술이라고 보는데요. PC브레인은 탑소울에서 앞발만 들어가지고 그랩을 잡는 그 기술이에요. 그 다음은 에어 기술인데요. 에어 중에 첫 번째는 뉴트 360이에요.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그랩을 잡는 거예요.
0: 와, 멋지다, 멋져. 자, 이번엔 더 어려운 기술. 오, 공중에서 도는 거 보셨나요?
2: 540도인데요. 540도는 한 바퀴 반을 공중에서 도는 거예요.
0: 그야말로 고개와 같은 놀라운 기술입니다.
2: 가장 어려운 기술은 에어예요. 에어 중에서도 뭐 5-4이요. 평일에는 3시간, 2시간 정도 연습하고, 뭐 열심히 타고 있으면 시간도 가는지도 몰라요. 저 인라인 탈 때 되게 자유로움을 느껴가지고 하게 된 것 같아요.
0: 자유로움과 짜릿함, 그 매력에 푹 빠져있는 주원군. 역시나 오늘도 연습이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힘든 모습은 전혀 없고 열심히 웃으며 타는데요. 아니, 주원군, 스케이트가 그렇게 좋아? 정말 못 말리는 스케이트 사랑입니다. 다음 날, 휴일이라 좀 더 여유로운 아침인데요. 늦게 일어나 아직 비몽사몽인 주원군.
3: 일어났어?
2: 네.
3: 밥 먹어야지.
2: 괜찮아요.
3: 배고플 텐데.
0: 주방에서 간단히 물 한 잔으로 잠을 깨고는 바로 나가는데.
2: 있어요. 뭐 중요하게 할 거 있어요.
0: 응?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일어나자마자 이곳에서 돗자리를 꺼내 펼치는 주원군. 그리고는 신발장과 창고 안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와 각종 장비들을 하나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부산을 떨며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스케이트 바퀴를 빼는데요.
2: 바퀴를 바꾸고 있는 그 작업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닳아가지고 물에가 들어가거나 뭐 물이 들어가거나는, 물은 녹슬고 뭐 모래 같은 경우는 망가지기도 해요. 요즘은 더 연습량이 많아지니까 뭔가 많이 다는 것 같아요.
0: 바퀴 청소나 교체 등 기본적인 스케이트 관리는 스스로 한다는 주원군. 그래서인지 손길이 꽤 능숙합니다.
2: 일반 인라인은 뭐 스피드 그런 게 있고, 어그레시브는 그라인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점프들을 이용해서 도약을 해서 뭐 기술하는 용도예요. 어그레시브 인라인은 이런 프레임에 H블록이라고 이런 홈이 있어요. 그라인드하기 편하게. 근데 일반 인라인은 이런 게 없고 바퀴 큰 거가 4개가 달려있고, 어그레시브는 프레임에 핀을 큰 거 2개에다가 이런 세팅을 해가지고 해요.
0: 또한 일반 인라인 스케이트보다 바퀴 자체가 작죠.
2: 어그레시브 인라인은 요기를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더 플라스틱 재질이어가지고 찢어진 일이 없어요.
0: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한 주원군이 방에서 또 뭔가를 꺼냅니다. 바로 보호장구들인데요. 점프나 기물을 올라타는 묘기 인라인에서는 필수품이라죠.
2: 이거 인라인 탈 때 쓰는 보호대예요. 이거는

0: 연결돼 있고요. 이거는 정강이랑 무릎이랑 같이 연결돼 있고요. 이거는 손목 부분에, 이거 헬멧이. 무릎이 심하게 다치다든가 아니면 엉덩이 부대를 안 해가지고 엉덩이가 좀 많이 다친 친구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손목과 엉덩이 등의 보호대를 착용해 완전 무장하고 거기에 스케이트까지 신으면 준비 완료. 신나서 나가는 주원군.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아침부터 그렇게 분주했나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습이 있는 날인데요.
2: 써. 뭐 하고 있어?
1: 새로운 기술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2: 피스 대회 때 유토고토가 했던 거 내 영상 갖고 왔거든?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수업을 할 줄 아는 거고, 그지? 백사이플 토크.
1: 세계적인 선수가 했던 고난이도 기술. 처음 도전하는 것이라 더 집중해보는데요.
2: 계속 레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잘 올라타야겠지. 보통은 그라인드를 하나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스위치업이라고 말하는데 그라인드를 두 번을 바꿔서 세 기술을 한 방에 해볼 거예요. 국제 경기에서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정교한 동작이 요구되는 이 기술은 프로 선수들도 퍼펙트 성공률이 낮다고 합니다.
2: 팔 가고 딴. 팔 더 가고 딴. 따닥.
1: 손을 잡고 레일 위에서 기술을 해보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곧 이은 실전 연습. 역시 만만치 않죠?
2: 찍고 바로 바꿔야 돼. 그렇지. 방금처럼 해서 뒤로 아웃 해볼 수 있어?
1: 두 번째 기술까지는 들어갔는데 이제 세 번째 기술이 문제입니다.
2: 연습할 때 애들은 보통 막 자꾸 딴 생각하고 다른 말하고 막 그러는데 주원이는 연습할 때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잘 타고 싶은 욕심이 더 다른 친구들보다 있는 것 같아요.
1: 다시 심기일전에 도전하지만 쉽게 정복될 것 같지 않은 마지막 기술.
2: 잘 안 돼?
1: 거듭된 실패에 그야말로 심신이 지친 듯합니다.
2: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자.
1: 실망감과 아쉬움으로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주원군.
2: 다음 주에 더 연습해서.
0: 두 번째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좀 짜증나죠, 저한테. 자신한테.
3: 주원이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저 보이시는 기물들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해서 막 울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실 또래 친구들이 되게 주원이 우러러 볼 정도로 잘 타죠.
1: 3년 전 주원군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묘기 인라인 스케이트. 바로 두각을 보이며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했죠.
4: 그냥 인라인부터 시작했죠. 트랙을 갖다 이렇게 달리는 경기라고 하면 얘는 이제 묘기를 부리고 점프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주원이가 보기에 좋았나 봐요.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자기도 저거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요즘 아이들이 뭐 게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주원이는 어쨌든 그쪽보다는 이렇게 그 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모를 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늦은 시간까지 스케이트를 타고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주원군. 고된 훈련으로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 됐습니다.
3: 갔다 왔어?
0: 다녀왔습니다.
1: 들어오자마자 또 뭘 하려는 걸까요?
3: 마사지요?
0: 봤어요.
3: 왜?
0: 여기 손목이 아파서요.
3: 이리 갖고 와봐.
0: 네.
3: 맨날 이렇게 아프면서 왜 그걸 타? 어? 조나. 타야 되겠어?
0: 네. 아니, 아픈 거는 뭐 뒤로 하고 그냥 재밌게 타면 되잖아요.
3: 아이,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러지. 안 하면 안 될까?
0: 재밌고 뭐 스트레스 풀리는데 이게 왜?
3: 다치는 것 때문에. 네, 그게 제일 걱정이고 다치면

0: 안쓰럽고 가지 말라고 또 윽박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 봐, 여기도 다쳤고, 여기도 다쳤고. 조심해서 타야지, 그러면.
2: 엄마에겐 아픔인 상처들이 주원군에겐 또 다른 의미.
3: 너무 상처죠. 연습하는 도중에 이렇게 다쳤으니까. 뭐 파스도 치는 거는 뭐 흔한 일이죠. 그때만큼 행복하기도 하고 그냥 뭐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고.
4: 일사병 걸려서 학교도 못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번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여름에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아예 저녁에 나간다던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죠.
2: 모두 잠든 늦은 밤. 주원군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방을 나오는데요. 아니, 이 밤에 또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실패한 기술이 영 마음에 걸렸는지 잠을 못 이루고 나와 다시 연습을 합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죠?
3: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못하는 기분 너무 안 좋아. 될 때까지 하는 게 숙제를 끝낸 기분.
2: 파스도 붙이고 이미 몸도 많이 지친 주원군. 하지만 그 후로도 연습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촉촉히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비가 와서 못 나갈 텐데 주원군은 뭘 하고 있을까요?
3: 릴레이 게임이니까 뭔가 제가 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비 오는데 인라인 타고 싶었어요.
2: 아무래도 성에 찰 리가 없죠. 몸이 근질근질한 주원군.
3: 아, 왜 오늘 계속 비 오냐? 언제까지 비 오는 거야?
2: 야속한 비는 그칠 기미가 없고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어그레시브 인라인 대회 영상을 찾아봅니다. 어제 잘안 됐던 새 기술의 동작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3: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그냥 배우고 싶어가지고 보는 거 같아요.
2: 그런데 영상을 주의 깊게 보던 주원군, 갑자기 스케이트를 꺼내더니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또뭘 하려는 걸까요?
5: 또 스케이트 타러 가려고요?
3: 그럼 보시면 압니다.
2: 그렇게 애매한 답변과 함께 스케이트의 바퀴를 분리한 주원군. 그리곤 거실에 매트를 깔고 청소기 봉까지 빼내놓습니다. 뭘 하려는지 감도 안 오는 찰나. 어? 순식간에 주원군만의 트레이닝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렇게라도 새 기술을 몸에 익히려는 건데요.
3: 비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하고 있어요.
2: 창의력 하나는 끝내주네요.
3: 기술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적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 기술을 하고 실패를 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떨 때 성공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취감도 없고.
2: 그날 오후, 비도 서서히 잦아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더니, 웬걸? 책을 펴니다. 공부하는 동안은 잠시 스케이트 생각을 접어두고 열심히 집중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3: 낮에는 수학 공부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다니고요. 엄마랑 뭐,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2: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끝내고 나서야 다시 스케이트 영상을 보는 주원군. 최근에 즐겨 찾는 채널이랍니다.
3: 잘 찍으셔가지고 배우고 싶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도 뭔가 멋있고 타는 것도 멋있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2: 이 영상들에 관심이 더 생긴 건 주원군도 SNS에 올릴 좀더 멋진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죠.

0: 과연 답장이 올까? 두근거리는 순간 아빠가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1: 뭐 하냐?
2: 영상 보고 있는 거야?
1: 내년에 중학생인데 공부 시간도 좀 늘려야 되지 않아? 핸드폰은 낮에도 봤잖아.
2: 공부 다 끝냈어요.
1: 다 끝냈다고?
2: 네.
1: 다 했어요.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지.
2: 다 했어요.
1: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좀 늘려야 되는데.
2: 언니님이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저는 뭐 학교 학원에 갔다 와서 바로 숙제를 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그때 딱 공부해라 이런 말 하셔가지고 좀 뭐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억울하죠.
3: 제가 이거 중학생을 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의 본분은 이제 공부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4: 타고 오면은 일단 피곤하니까 숙제를 안 한다던가 숙제를 안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한다던가 이제 이런 모습을 몇 번 보죠. 중학교 가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취미로 탔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건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예, 공부를 했으면 해요.
0: 엄마 아빠의 바람을 살짝 뒤로 하고 비가 멈춘 틈을 타 신나게 스케이트를 즐기는 주원군.
2: 한이야.
5: 네.
2: 나 이거 영상 좀 찍어줘. 나 이거 좀 자세히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0: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5: 준비됐냐?
2: 응. 오케이.
0: 인라인으로 또 다른 영역에 도전할 준비를 하는데요. 목표는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알리는 것.
2: 오케이. 지시오. 자세도 궁금하게 하고 뭐 SNS에 올리고
0: 최근 SNS도 시작해 인라인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스케이트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에 힘이 솟아난다는 주원군.
2: 봐봐.
5: 잘 나왔다. 잘 나왔다.
1: 봐봐.
0: 친구가 촬영해준 영상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
2: 여기서
5: 흔들렸어.
2: 얘 너무 흔들린 것 같아.
5: 내려뜨는 거 확 독가 내려다가.
6: 찍어준 영상 보니까 어때요?
2: 잘 못 찍어준 건 있지만 뭐 찍어주는 게 어디예요? 바쁜 동안에 뭐 영상을 뭐 멋있게 찍어도 편집을 잘해야 되니까 편집 더 잘하고 싶어요.
0: 주원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며칠 뒤 경기도 안산시의 스케이트파크에서 주원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낯선 파크엔 어쩐 일일까요?
7: 안녕.
0: 바로 김창준 씨와의 만남을 위해서였는데요. 어그레시브 인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 영상 제작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죠.
7: 이제 주원이구나. 아,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
0: 이게 어찌 된 일인고 하니? 얼마 전 김창준 씨 SNS에 꼭 만나고 싶다는 글을 남긴 주원군. 적극적인 주원군의 러브콜에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거죠.
7: 네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으니까 형이 진짜 멋있게 찍어줄게. 형도 옛날에 이거 탔었는데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쪄서 안 되고. 멋있게 한번 타봐. 너 얼마나 잘 타나 보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원래 어글 힙합이거든. 나 하고. 그렇지. 화이팅.
0: 드디어 시작된 두 사람의 영상 촬영. 가장 먼저 촬영 동선을 꼼꼼히 확인하는데 어머 주원군 완전 프로 같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레이디 액션. 설렘 반 두려움 반 긴장 속에 시작된 촬영. 완벽한 자세를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촬영이 이어졌는데요.
7: 그립을 제대로 못 잡았지. 다시 할래.
2: 다시 할게요. 다시 잡아.
0: 잠깐 좀 쉬나 했더니 어머 바로 헬멧을 고쳐 쓰는 주원군. 욕심내서 하는 그 모습에 김창준 씨 또한 분발합니다.

0: 그렇게 함께 만들어낸 고난이도 기술.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1: 이렇게 한번 하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2: 이렇게 해야 되지.
1: 가만히 있어야지.
3: 좀 쉬었다 해.
2: 바로 할게요.
0: 멋진 영상을 만들기 위한 디테일한 자세까지 선보는데요. 과연 이번 동작은 마음에 들까요?
1: 손은 확실히 네가 잡아줘갖고 만족.
0: 이제 주원군이 알고 싶어하는 촬영 팁 전수.
4: 삼각대를 여기다 놓고 풀샷을 잡았어. 그러면은 그것만 보여주면 지루하잖아.
0: 그래서 풀샷과 타이트 등 여러 사이즈로 찍어야 한답니다.
4: 앵글도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의 정면, 아이 앵글로도 한번 찍고 밑에서 위로 로우 앵글로도 한번 찍고.
0: 주원군, 촬영 팁 잘 듣고 있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며 편집 방법을 배웁니다.
5: 이 흔들리는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
6: 첫 번째 팁은 첫 번째 클립과 두 번째 클립이 얼마나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0: 편집의 기본은 튀는 컷이 없어야 한다는 것.
5: 두 번째 팁은 음악과 화면을 맞췄기 때문에 좋은 영상이 나오거든. 사람들은 그걸 각자에 맞췄다고 인식을 못해.
0: 자분자분 편집 팁까지 풀어낸 김창준 씨.
1: 오늘 도움이 됐어?
7: 네,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1: 많이 된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를 왜 SNS를 해갖고 올리고 싶어? 잘 올리고 싶어?
7: 이런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뭐 외국이나 그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
1: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가 인기가 없잖아. 네. 앞으로 외국에 좀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형 생각에도. 그래서 유튜브 올리거나 인스타 올릴 때도 제목을 영어로 올리고 그다음에 한국어로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권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리면 참 좋을 것 같아. 좀 세계인들이 많이 너를 알고 찾게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
0: 주원군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던 시간.
1: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찍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어린 친구인데도 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7: 편집에는 이제 어떻게 찍는 각도 그런 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힘들긴 했는데 이런 거 그냥 촬영 바꾸니까 재밌게 타고 새로운 것도 얻고 좋은 것 같아요.
0: 그날 밤 영상 촬영으로 힘들 법도 한데 주원군이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뭐 급한 일이라도 있나?
7: 안녕하세요.
8: 저거 왔어?
7: 네.
8: 왜 왔어?
7: 이건 수리 좀 하러 왔어요.
0: 작은 규모의 인라인 스케이트 매장인데요.
7: 이게 프레임 좀 많이 달아가지고 휠이 좋아요.
0: 오늘은 프레임과 바퀴를 구입하러 왔답니다.
7: 심심할 때도 오고 그냥 뭐 영상 볼 때도 오고 아지트라고 해야 돼.
8: 아직 사이즈 맞지?
7: 네.
0: 쉴 새 없는 연습에 남아날 새가 없는 주원군의 스케이트.
8: 주원이가 연습하던 게 이제 그라인드를 하다가 다른 그라인드로 바꾸는 스위치업이라는 기술이었는데 이 고무 바퀴가 기물을 닿아서 걸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기물에 닿더라도 쉽게 미끄러지니까 조금 더 용이하죠.
0: 부품도 새로 바꿨으니 기술도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8: 마음에 들어?
7: 네.
8: 한번 써봐. 많이 다를 거야. 네가 기존에 타던 프레임이랑. 늦었다. 얼른 들어가.
7: 네. 오세요.
8: 조심히 가고.
0: 부품도 싹 깔았겠다.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는 주원군. 그렇다면 갈 곳은 단 한 곳. 벌써 친구들도 와 있습니다.
9: 주원아, 너 프레임 바꿨어?
10: 어, 힐도
9: 바꿨네. 와, 부럽다.
10: 와.
0: 요걸 알아보다니 역시 예리합니다.
7: 여기 지금 그 프레임 테스트하러 왔어요.
9: 내일은?
7: 내일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바로 온 거예요. 뭔가 빨리 테스트하고 싶어서요.
0: 새 스케이트를 신은 듯 기분이 훨훨 날아갑니다. 도전의 짜릿함과 성공의 기쁨이 있는 어그레시브 인라인. 그래서

0: 주원군은 오늘도 스케이트를 탑니다.
1: 지금은 세팅을 끼니까 뭔가 더 그라인드가 잘 되는 기분이에요.
0: 그 행복한 비행이 내일은 더 멀리 꿈을 향해 나가길 바라면서 응원을 보냅니다.
1: 앞으로의 꿈은 뭐 스케이트를 타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즐기면서 뭐 멋있게 타고 싶어요.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박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 짠.
2: 줄이 짧을수록 높은 힘이 난다는 것.
1: 이렇게 잠수함이 내려가는.
2: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 전해질 영역을 섞어가지고 그 돌 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2: 액체 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1: 저요?
2: 왜 닮아요?
0: 왜죠?
1: 이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1: 저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0: 아, 되게 어리네. 저는 23살이에요.
1: 아.
0: 어떤 계열 고등학교?
1: 예술 고등학교.
0: 아, 저는 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다니고 있어요.
1: 공부 잘하세요. 맞죠?
0: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1: 몇 살이세요?
0: 아, 저요. 저 25살이에요. 아, 혹시
2: 나이가 제일 형이신데요?
1: 아, 저 23이고.
2: 저 17살.
0: 아, 17살. 아유, 어색해.
3: 자, 지금부터는 네. 사연 스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룰이 있어요. 룰을 좀 알려드릴게요.

0: 뭐야 근데 이게?
1: 이거요? 액체 괴물이 아세요?
2: 콧물 같아!
1: 이거
3: 느낌 되게 이상하다.
4: 모래시계도 있는데 모래시계가 있으면 뭔가 근데... 시간을 재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1: 이게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이니까 이 성냥을 댔을 때 누가 더 빨리 터지는지
2: 색깔이
4: 그게 색깔별로 다른 것 같아?
1: 응, 색깔의 중요성을 모르시네요.
5: 네, 오늘의 패스트를 드릴게요.

0: 무중력.
1: 무중력 현상을 찍어라.
0: 무중력이 그러면은 중력이 없는 걸 무중력이라고 하는 건가?
1: 아니요, 사실 엄밀하게는 아무리 우주 공간이라고 해도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력이 다른 힘들이랑 상쇄되어 가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2: 지구에는 아예 없어요? 중력이 없는 곳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1: 그럼 우주를 가야겠네. 무중력은 우주에밖에 없잖아.
2: 자, 우리는 그 보여준 영상하고 똑같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게 패스트고요. 아, 지구에.
0: 지구에서 무중력 있는 곳이 있나?
1: 지구에 무중력? 거기 그 러시아에 우주센터 있잖아. 그 우주센터 가면은 아,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걸 봤던 것 같아. 저희가 만약에 러시아 여기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섭외가 된다 그러면 저희 러시아는 보내주시나요? 오 진짜요? 오 정말요? 그래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단 지구라고 하셨으니까 러시아는 지구잖아 지구니까.
0: 어 진짜 갔으면 좋겠다.
1: 우와 짱이다.
0: 고스모는 진짜.
3: 이거 여기가? 여기 아니야?
1: 여기 같아 여기 같아.
0: 찾았어요?
1: 전화번호.
0: 나왔다.
1: 오. 전화해봐.
0: 어, 맞네.
3: 간다.
0: 제발 받아주세요.
1: 아 떨린다. 근데 우리 이렇게 러시아가 시차가 5시간 6시. 여보세요?
0: 잠깐만.
1: 한국 사람인데.
0: 잠깐만.
1: 한국 사람인데.
0: 여보세요? 제가 6번 안 눌렀잖아요.
1: 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4: 네.
1: 네. 죄송합니다.
0: 뭐야? 저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6번을 안 눌렀어요.
1: 뭐지? 아, 나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당황했네.
3: 약간 보통 컬러를 그리고 한국인 컬러를.
1: 그치? 아이 맞네.
0: 이런 거죠. 이런.
1: 떨려.
0: 러시아 온데요?
1: Hello, excuse me. 아, 알겠다. 좀 밝게 해봤다. Hello! 아직 2시 50분밖에 안 됐어.
3: 커맨드라고 좀 놀랐네.
1: 그러면 시차로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직
0: 9시간 안 됐네요. 방법이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3: 어떤 거요?
0: 자유낙하라고. 처음 속도가 없이 이렇게 공중에서 딱 봤을 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동안에 이 물체 입장에서 무중력과 같은 상태를 느낄 수 있거든요.

0: 중력 상태에서 촛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싶다.
1: 오! 뭐야?
0: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1: 오! 촛불이 동글동글해져요.
0: 그지?
1: 네. 토끼비가 됐어.
0: 일단 우리 한 2, 3m 정도 높여서 해보고 거기서 충분한지 봐서 뭐 더 높은 데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
1: 그래, 그래. 짠! 오늘의 퀘스트가 뭐죠?
2: 무중력 상태에서 신기한 현상을 촬영하라입니다.
1: 네, 저희가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자유낙하 상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0: 와, 드디어.
1: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2: 완성!
3: 네, 이제 이 자유 낙하 상자를 우리 건이가 저 높은 데서 떨어뜨릴 거예요. 오, 무섭지?
1: 네.
3: 조심조심. 밑에를 못 보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만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 3, 2, 1!
1: 건이! 건이!
3: 오! 와우. 자,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
2: 다시 하자.
3: 못 느꼈어, 난. 실패. 다시 합시다. 이렇게.
0: 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건이한테 줄 때 뒤집어서 주고 바로
1: 그래.
0: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1: 그래.
0: 나을 것 같아요.
1: 아, 애초에 뒤집어서 붙여야 되죠?
3: 자, 완성.
0: 자, 2차 시도 준비물 완성.
3: 이거 한번 예상해 봅시다. 저는 이게 쏟아지다가 다시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4: 저는 아무것도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3: 아, 그래?
4: 네.
0: 그냥 그 모양 그대로?
4: 네.
0: 저도 이게 딱 뒤집자마자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릴 텐데 무중력 상태가 되자마자 그 딱 중재할 것 같아요. 그 모양
3: 그 상태에서? 준비! 준비!
1: 고, 고, 고!
3: 떨어뜨려! 떨어뜨려! 오! 오! 오!
4: 오! 오!
3: 오! 그치!
4: 퍼펙트!
3: 이거 했어!
4: 언블리버블!
0: 태호 형의 결과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이번에 풍선을 해보는데
1: 사실 풍선이 제일 신기할 것 같아요.
2: 제일 좀 역동적이고 이게 물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되게 이렇게 샥 더 동그랗게 될 것 같아요.
0: 자, 쓰리, 투, 원, 나카! 원, 나카! 오!
1: 나카는 잘 됐어요.
0: 그런데
1: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0: 된 것 같습니다. 아, 얘가 딸려 올라가네요, 이렇게.
1: 이게 많이 흔들렸어.
2: 그래요? 풍선이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3: 무거워가지고 그래요.
0: 그러면 한번 쓰리, 투, 원. 원. 아. 쓰리, 투, 원. 원. 투, 원. 원. 아. 이번에도 실패.
3: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그렇죠?
2: 이게 지금 높이가 좀 낮아서 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 놀이공원에 그 자유드롭.
2: 아, 자유로드롭.
1: 거기 가면 되겠네요. 아, 왜냐면 좋네요, 그럼. 진짜 높고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니까
2: 수평도 잘 맞고
1: 의자에다가
2: 딱 고정해.
1: 그죠?
2: 갑시다.
1: 어디로 갈까요?
3: 잠실로 갑시다.
1: 잠실로요?
0: 네. 네. 렛츠고! 가자! 잘 챙겨와!
2: 네.
0: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2: 아까 말했던 자유로드랍 저기 있다.
4: 우와, 진짜 높다. 근데
3: 봐봐, 봐봐. 아,
1: 와, 이거 바람 나온다.
2: 바람.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섭겠는데요?
1: 이게 몇 미터예요, 근데?
2: 저게 87m래요.
1: 87m?
2: 네, 진짜 높죠.
1: 속력이 어떻게 돼요?
2: 속력이 시속 100km까지 도달한다는데 근데 걱정 마. 2.5초 안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2.5초만 딱 타면 돼요.
3: 빨리 형도 타러 가요. 빨리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진짜.
3: 오! 이거 주름 없어요, 아, 이거. 이거! 헬트! 없어요, 여기?
2: 괜히 더 무섭다, 보니까.
3: 더 내려야 돼, 그럼. 아!

0: 아, 심장이 뜁니다.
1: 아. 신발 떨어지면 어떡하죠?
0: 벗고 타. 벗고 타.
1: 와! 와, 진짜!
0: 나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1: 아니야. 신동 움직여요.
0: 와,
1: 안 돼!
0: 와!
1: 안 돼요! 와!
0: 진짜 와.
1: 와! 와! 와! 왜 이렇게 빨라? 와!
2: 와! 와! 와! 와!
0: 와! 와! 와! 와! 와!
1: 와! 와! 와! 와! 와!
3: 와!
1: 와! 와! 와! 와! 와! 와!
3: 와!
1: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0: 어, 끝났어, 끝났어.
1: 헬멧대나.
2: 이거 내가 털고 있는 거 아니지?
0: 아, 이거 뭐야, 이거 미치겠다, 내가 진짜.
1: 아, 이거 또, 아니다. 이거 계속 타고 있으면 또 갈 것 같아.
3: 아. 두 분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2: 전 기억도 안 나요.
3: 속이 확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2: 나 지금 빈속에 타가지고 지금 머리도 되게 지금 어지럽고.
3: 아, 저도 지금 되게 띵하고.
4: 어, 꿈을 꾼 것 같아요, 진짜.
2: 근데 우리가 상자를 안 갖고 타가지고 또 타야 된대요.
4: 아, 맞다. 그런 거 보니까 상자가 진짜 없었네?
2: 태어나서 탔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또 타야 되는 거잖아. 이야.
0: 자, 드디어 실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2: 네,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안 떨어지게 잘 고정을 해야 되니까. 네. 자, 뒤에도 놓고 사방에다가 놔야 돼요. 자, 여기 옆에도 껴주세요. 자, 그렇지. 끼고. 그렇지. 좋아.
0: 이게 아크릴이라서 깨지진 않겠죠?
2: 네, 오케이. 자, 이제 모래시계도.
0: 네,
2: 자, 모래시계. 닫아주세요. 빨리 해줘야 돼. 모래시계 떨어지니까. 자, 준비. 시작!
0: 네, 이거 손으로 뜯으시나요?
4: 했어요.
2: 붙여. 근데 빠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0: 드디어 세팅 완성됐습니다. 네.
4: 오, 이 소리.
3: 만약에 현기증을 졌더니 과연
4: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1: 이거?
4: 아, 이거 떨어질 거 같아.
1: 잘 고정해서 괜찮을 거야.
3: 원래 롤러코스터도 딱, 딱 떨어지기 직전이 제일 무섭잖아요.
4: 내가 좋아했어.
2: 3, 2, 1,
4: 딱 하.
2: 그런지!
1: 모래가 막 이렇게 촥 퍼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거고 흩날리고 막 이러지 않아요?
2: 3, 2, 1,
4: 딱 하.
2: 그런지!
3: 우와! 아, 저거구나.
4: 한번 잡으세요. 바람 위치, 바람.
2: 우와!
3: 아, 저거구나.
4: 한번 잡으세요. 바람 위치, 바람.
2: 우와! 띵! 우와!
3: 아, 저거구나.
4: 한번 잡으세요. 바람 위치, 바람.
2: 우와! 우와!
0: 자, 성공!

0: 그럼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해보죠. 어디?
1: 이번에는 번지점프?
0: 큰일났다. 번지점프 탈 수 있겠어요?
2: 아니요, 저 아플 예정이에요.
0: 아플 예정이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번지점프에 가서 제대로 한번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갑시다.
0: 갑시다!

0: 있습니까? 깜짝이야.
1: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상레저입니다. 네. 수상레저.
2: 되게 시원해요, 여름인데, 그쵸?
1: 와, 우리가 찼다 찼다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네. 보이시나요, 저기? 저 위에 보이시나요? 번지점프. 와, 지금
3: 와, 한 분이 떨어지셨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1: 네, 저희가

0: 이거를 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좀 할 수 있을까요?
1: 예, 예.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달아가지고 같이.
0: 아, 네. 저희가 그럼 테이프로.
1: 예.
0: 네. 아, 불을 켜서. 받으시고.
2: 이제 바로 테이프로 칭칭 감을까요?
0: 네. 여기 한 번만 막아주세요, 이렇게.
2: 네. 그래서 제가 뜯을게요.
0: 저희가 칭칭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3: 좋습니다.
0: 네.
4: 어, 불리. 어, 불리. 어.
0: 아니, 아직 괜찮아, 괜찮아.
3: 아, 역시.
4: 공기가 없어가지고.
3: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2: 네.
4: 네, 공기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0: 네. 네. 자. 우와, 내가 더 떨려. 아. 잘 돼야 될 텐데. 자, 3, 2, 1, 번지! 2, 1, 번지!
3: 아! 아! 아, 따라잡아야 돼.
4: 어떻게 카메라. 저 카메라 어떻게 해요?
3: 저 카메라.
0: 카메라. 아, 실패. 아, 진짜 아쉬워요. 아.
3: 이 아무래도
0: 안 되네, 이게.
3: 떨어지니까 충격이 크다 보니까 테이프로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됐을
4: 것 같아요. 풍선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0: 안 돼!
4: 어? 설마 진짜? 어.
0: 안 돼!
4: 어!
0: 안 꺼져. 꺼졌어. 이럴 줄 알았지 나를 보던 눈이 괜찮아, 다시 한 번. 자, 너무 쉽게 되면은. 우리 목재리 없으면 안 돼.
5: 심지어 너무 좁아가지고. 한 다음에.
0: 불이 안 붙어. 어, 기다리자.
3: 깜짝이야.
4: 빨리 짜, 빨리 짜, 빨리 짜. 빨리
3: 빨리
4: 저거
3: 좀 이거
4: 준비해 주세요.
3: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하면 돼.
0: 어? 네. 안전벨트.
2: 아, 안 돼.
3: 어? 오, 그렇게 살린다, 살린다. 이렇게.
4: 됐어요?
0: 오, 좋아, 좋아.
4: 오,
0: 잘했다.
4: 오.
0: 살리고,
4: 살리고.
0: 오, 저 이거, 뭐, 이렇게 그.
3: 대박, 대박, 대박.
0: 선단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족하고 상황까지
4: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0: 네. 제발.
2: 여기까지는 안 되고. 네.
3: 그대로.
2: 그대로.
0: 네. 자, 3, 2, 1, 번지! 3, 2, 1, 번지! 1, 번지! 번지!
4: 아!
0: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발, 제발.
2: 카메라.
0: 잘 됐겠죠?
3: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0: 잘 돼야 될 텐데.

0: 됐어.
1: 와!
2: 와! 와! 와!
3: 와! 와!
0: 됐어요! 와! 드디어 성공했어요, 저희.
1: 됐어요!
0: 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1: 그러니까요.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퀘스트!
1: 무중력 상태에서 신기한 현상을 촬영하라입니다.
0: 네, 성공!
1: 감사.
0: 야,
3: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성공했잖아요, 첫 퀘스트를.
1: 그렇죠. 네, 처음에 이 퀘스트 받고 우주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지구에서 하니까 좀 신기했어요.
3: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죠?
0: 네.
3: 저희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이 주소로

0: 찾아와서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진짜 대박 완전 레알 최고 최고 최고 신기한 과학 거래였기에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0: 네,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1: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1: 네,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 태호,
0: 영종,
2: 건이었습니다.
1: 하였다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3: 파이팅! 높이 뛰세요.
4: 아, 멀리 뛰세요.
5: 네. 어, 내가 더 떨려.
3: 어, 그래서 어떡해.
4: 내가 더 떨려.
6: 자, 준비됐어요?
7: 네.
6: 자, 카운트 할게요. 자, 준비.
3: 파이팅!

처음에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질 때 무중력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기관들이 이렇게 중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뜬 느낌. 뭔지 성공!

0: 맞다. 도서관 옆에 로봇 박물관 생겼더라.
1: 우와, 재밌겠다. 가보자.
0: 그래. 아, 수아한테도 물어보자.
1: 그래.
0: 어, 수아야.
1: 그래서 오늘은 안 돼. 내일 가자. 어때?
0: 알겠어. 약속한 거다.
1: 근데 수아 요즘 맨날 윤경 누나랑만 노네?
0: 그러게. 우리보다 윤경 누나랑 더 친한 것 같아.
1: 어? 윤경 언니! 어, 수아야.
2: 윤경 언니랑은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 언니는 예쁘고 재밌고

0: 언니, 오늘도 댄스 학원가?
1: 응. 나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는다?
0: 당연하지. 언니가 춤 제일 잘 출걸? 언니 완전 아이돌이잖아.
1: 그런가? 서혜야, 너 오늘 댄스 하고 나서 구경할래?
0: 진짜? 그래도 돼?
1: 응, 당연하지. 선생님한테 말해놓을게. 가자.
0: 우와, 신난다.
2: 자, 팔, 다리 털어주세요. 탈탈탈탈, 탈탈탈. 자, 그리고 목.
3: 하나.
4: 안녕하세요.
2: 안녕. 안녕.
0: 오, 수아다.
5: 윤경 언니 덕분에
0: 수아,
5: 알게 된 언니 오빠들도
0: 안녕.
5: 이렇게 많아.
2: 어, 수아, 누구니?
1: 선생님, 수아를 구경하고 싶대서 같이 왔어요.
2: 어, 그랬구나. 어, 구경도 하고 춤추고 싶으면 같이 춰도 돼.
0: 네.
1: 어떻게 같이 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0: 이춤안 해? 와서 같이 해.
1: 네.
0: 자, 옆으로 좀 나와주고, 자. 자, 다시 갑니다.

0: 배웠니?
1: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0: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1: 맞아. 잘하더라.
2: 완전.
1: 고마워. 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
3: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1: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3: 미안. 너 그 머리핀 춤출 때 엄청 반짝거리더라?
1: 그랬어?
3: 응. 나 한번 해봐도 돼?
1: 응. 예뻐.
3: 소아야, 우리 거기 가보자. 네가 말한 핫초코 가게.
1: 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근데 내 머리핀 이따 돌려주겠지? 여기야.
3: 우와.
4: 수아 왔나? 자.
3: 누구야? 영 언니.
1: 철수야, 우리 핫초코 두 잔 줄래?
4: 오케이, 잠시만. 어? 근데 수아, 팔에 그 멍은 뭐지?
1: 아, 이거? 몰라, 어디 부딪혔나 봐.
4: 그래? 아팠겠는걸?
1: 조금.
4: 핫초코 나왔습니다.
3: 시멜로 맛있다.
1: 그치?
3: 응. 수아, 네 곰시멜로 나 주면 안 돼? 넌 많이 먹어봤잖아.
1: 그치만 나도 곰시멜로 좋아하는데. 알았어. 자.
4: 잠깐! 그건 안 되지. 핫초코 한 잔에 곰시멜로 한 개. 그게 우리 핫초코 가게의 원칙이다. 게다가 곰시멜로를 하루에 두 개 먹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

0: 핫초코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1: 그래.
0: 나 갈게. 안녕.
1: 안녕, 언니.
2: 두 사람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기 좋군.
1: 그래.
2: 그런데 만약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윤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0: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1: 응, 언니.
2: 로봇 박물관?
4: 네, 철생님도 같이 가요. 거기 핫초코 만드는 로봇도 있대요.
2: 쳇! 녀석이 핫초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확인해야겠군.
5: 나 지금 윤경 언니한테 뭐 받을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거든. 금방 갈게.
6: 가위가위뽀, 가위가위뽀.
0: 어, 소아야.
1: 언니.
0: 야, 우리 초코역 가자.
1: 초코역? 지금?
0: 응, 나 티셔츠 사려고. 가자.
1: 아, 안 돼. 나 약속 있어.
0: 뭔 약속? 취소하고 가면 되지.
1: 안 돼. 나 오늘 진짜. 아, 오늘은 안 돼. 아!
2: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1: 언니 왜 자꾸 나 꼬치 뭐?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핀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0: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수아, 너 어떡하냐? 너 이제 놀 사람 없는데?
4: 아니, 있는데?

0: 우린 수아랑 계속 놀 건데?
1: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로봇 박물관도 갈 건데?
2: 나도 수아를 위해 곰시멜로 넣은 핫초코를 계속 만들어주겠다.
3: 자, 나도 너랑 같이 놀 거야.
4: 나도.
2: 좋아. 정리됐군. 그럼 이제 윤경이랑 수아 두 사람만 서로 같이 놀지 않기로 한 거다. 괴롭히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가자.

0: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아.
1: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

0: 없으면?
1: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2: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 그런가?
2: 물론이지.

수아야, 나 윤경은이야.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너랑 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퍼. 나 네가 정말 좋거든.

제가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해. 세민하고 약 올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소아야, 우리 다시 친구할래?

0: 월세비 헷갈려.
1: 자, 모두 주먹. 딱 오늘 하루만 우리 곰띠 요원의 토끼처럼 빠른 걸음과 으라차차 넘치는 힘을 기부합니다.
2: 배달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불러주세요.
3: 거기 곰끼 배달이죠? 제 우유 배달 좀 도와주세요. 이 수첩을 보고 우유를 배달하면 돼요. 아, 남은 우유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오, 첫 번째 배달 주문이야.
4: 좋았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1: 곰끼 곰끼 오늘도 파이팅!
2: 파이팅!
4: 자, 27병의 우유로군. 그럼 첫 번째 집부터 가볼까? 간다! 곰끼 배달! 야! 우유 배달이요! 어, 이 집은 우유 2병, 1병, 2병. 자, 그럼 남은 우유는 우유 27병에서 2병을 배달했으니까, 자, 식군 쉬워. 세로로 한번 계산해볼까?
0: 27 빼기 1을 세로로 계산해본다면 27 빼기 2는 7! 정답은 바로 7!
4: 응? 근데 7이라고? 27개에서 2개만 줬는데 7개만 남았다고? 토토 끼끼 이상해!
1: 우리가 도와줄게, 곰끼.
2: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27에서 2를 빼야 해. 수 모형으로 생각해볼까?
1: 에헤이, 낱개 7개에서 2개를 빼면 되겠는데?
2: 그렇지, 이게 바로 끼리끼리 계산하기야.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
1: 좋은데? 낱개는 낱개끼리니까 7 빼기 2는 5! 신묶음에서는 뺄 게 없네. 그래서 정답은 25.
2: 이걸 세로로 계산해볼까?
1: 그러자. 27에서 2를 뺄 거야. 그러면 2는 어디에 써야 할까?
2: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바로 여기. 낱개인 7 밑에 2를 쓰면 되겠는데?
1: 어허! 이제 계산해보자. 7 빼기 2는 5! 신묶음에서는 뺄 게 없어. 그럼 정답은 25!
2: 이렇게! 알겠지, 곰께?
4: 아하!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니까!
0: 2는 낱개인 7 밑에 써야 해. 그래서 27 빼기 2는 25! 25병! 자, 그럼 다음 집으로 출발! 하하! 우유 배달이요!
4: 우유가 왔습니다! 우유 배달이요! 우유가 왔어요! 우와! 이 집은 우유 5병! 좋았어.
0: 1병, 2병, 3병, 4병, 5병.
4: 남은 우유를 계산해보자. 25 빼기 5는
0: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니까 5 빼기 5는 0. 10개씩 묶음은 뺄 게 없지. 답은 20. 남은 우유는 20병.
4: 마지막으로 이 집은 와우! 10병!
0: 우유 20병에서 10병을 빼보자고. 신묶음 2개에서 신묶음 1개를 빼면 되잖아. 아하! 이건 바로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로그인.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그래서 정답은 10!
4: 자! 곰기 배달 돌아왔습니다!
1: 고생했어, 곰기!
2: 연락이 엄청 오고 있어! 벌써 소문이 퍼졌나봐!
4: 차하하하하! 역시 나야!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배달은 뭐지?
2: 다음은 착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배달이야!
1: 저기 선물을 확인해봐!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 돼!
4: 오, 착한 어린이들 좋았어! 자! 어? 아니, 그런데 착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적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명?
2: 어디 보자. 착한 어린이는 35명이래.
4: 아, 35. 35명? 아, 큰일이야. 선물이 부족해. 아, 몇 개가 부족한 거지?
1: 아. 자, 여기 착한 어린이 35명.
0: 지금 선물을 하나씩 준다면, 아, 역시 선물이

0: 어린이 35명에서 준비된 선물 11개를 빼면 부족한 선물의 수를 알 수 있겠어.
1: 35 빼기 11. 그런데 수가 너무 크지 않아?
0: 끼리끼리 계산하기를 기억해봐.
1: 낱개는 낱개끼리, 심으꿈은 심으꿈끼리.
2: 그렇지, 낱개부터. 5 빼기 1은
0: 4. 다음은 심으꿈. 30 빼기 10은
3: 20.
0: 잘했어 요원들. 그래서 35 빼기 11은 24야.
2: 더 필요한 선물은 24개야.
4: 이 배달이요. 선물이요 선물. 착한 어린이들 선물 받아가요.
5: 모두 배달 완료. 부안나 이원들, 끼리끼리 뺄셈을 할 줄 알면

0: 정말 끈질기게도 쫓아다니는구나, 곰기 요원. 하지만 오늘은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치, 토드라?
1: 맞아요, 슈퍼맨.
0: 아? 오늘의 문제는?
1: 문제는?
0: 바로 나, 슈퍼맨이지. 슈퍼! 얍!
2: 저게 뭐지?
0: 자, 나와 우리 토돌이가 함께 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97. 주어. 우리 토돌이 혼자 올라가면 25. 그렇다면 나 슈퍼맨의 몸무게는 몇일까요?
2: 이 정도야 끼리끼리 뺄셈으로 풀어주지. 슈퍼맨과 토돌이를 합한 무게는 97. 거기에서 토돌이의 무게 25를 빼면 슈퍼맨의 무게가 나오지. 요원들, 우리 함께 풀어볼까? 7 빼기 5는
3: 2.
2: 90 빼기 20은
3: 70.
2: 그럼 슈퍼맨의 몸무게는
3: 71.
2: 슈퍼맨, 너의 몸무게는 72kg이다.
0: 신사의 몸무게를 함부로 밝히다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자, 도돌아. 슈퍼.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3: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3: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죠?
3: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3: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3: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4: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마법 유치원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만 해요.
3: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0: 로블리? 응?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3: 네?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3: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응?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0: 네?
2: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5: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3: 축하할 일 아니야.
2: 걱정 마세요, 로블리. 로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도니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0: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6: 네. 로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0: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3: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2: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3: 그래, 오늘은 휴가야. 로블리의 휴가.
6: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7: 우, 재미없다.
6: 우, 재미없다, 핑.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아하. 놀이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0: 간식 시간까지.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같이 할 친구. 그럼 놀이터로 출발.
8: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3: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1: 아이고야.
3: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응? 놀이터에 모여있네.
9: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3: 꽃찾기 놀이 중인가?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9: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10: 안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6: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8: 싫어, 절대 싫어.
0: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6: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8: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0: 아니지, 가위바위보 지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8: 난 그런 거 몰라. 아예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6: 할 거다, 핑.
0: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약속을 지켜, 쿤타.
8: 모르겠다.
6: 쿤타, 너 오늘 각오해.
8: 어디 한번 해.

0: 관찰해바라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로블리가 관찰해바라기로 우릴 찾고 있는 거야!
1: 어?

0: 그리고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일로블리 감격 또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1: 아,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2: 같은 벌레로 한 번에.
1: 한 번에 피. 잠깐. 물감이 더 번지고 있잖아. 근타 멈추라고.
2: 너무 예쁘잖아.
1: 예쁘다 핀.
2: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1: 만들자 핀. 얘들아 여기 청소를 부탁해.
3: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1: 이 녀석들을 마법으로 끌려.
3: 안 돼 주니.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1: 그럼 어떡해.
3: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1: 간신히 끝냈네.
4: 따따이.
1: 봉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가.
5: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6: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다고?
0: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1: 로블리가 곧 도착한대. 벌써 성문 근처래.
5: 로블리가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조스피드. 잠깐,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2: 그렇다면.

0: 책 읽기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1: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0: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했는 거니요. 자, 여기 선물.
2: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지요?

0: 윙, 윙, 윙, 윙.
1: 아, 가려워!

0: 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1: 로블리, 저희 병 걸렸나 봐요.
2: 붉은 반점에 옅은 붓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기에 물린 거랍니다.
3: 모기?
2: 여러분, 모기를 본 적이 없지요? 잠깐. 분명 모기 같은 애충은 멜리나님께서 비밀의 숲에 봉인해 두셨는데. 놓쳤네요. 그렇다면 비밀의 숲에서 모기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1: 저기 로블리. 응? 너무 가려워요.
4: 간질간질 모기 자국.
5: 가려워.
6: 얼룩벌룩 모기 자국.
1: 얼굴이.
5: 이게 뭐야.
7: 도대체 왜 못 견디게 가려운 걸까.
2: 그건 바로 모기 입에서 나오는
7: 침.

0: 여러분, 절대 긁으면 안 된답니다. 긁으면 더 가려워져요.
1: 그럼 어떡해요?
0: 보건실에서 약을 찾아볼게요.
2: 너무너무 가렵다고. 안 긁을게.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핑핑.
3: 잡았다, 핑. 목이다, 핑.
2: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를 물었어?
4: 엄청 작아.
5: 옆에서 날아다녀도 정말 모르겠어.
3: 나 골더 핑.
2: 우와, 정말?
3: 하나, 둘,
6: 열 마리?
4: 여기도 모기가 있어.

0: 있어요. 가려움을 없애주는 야들놈.
1: 잘했어, 핑핑.
2: 힘들어서 못 뛰겠어. 토비, 도망만 다닐 수 없잖아. 우릴 보호해줄 마법이 필요해. 그렇다면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0: 우릴 지켜줄 거야. 일단 약부터 바르자.
1: 이제 괜찮은 거겠지?
2: 어? 아니다, 핀! 모기가 돌아오려 한다, 핀! 보호막이 금방 터질 것 같아!
1: 어때요? 괜찮나요?
0: 네,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물리고 말 텐데...
3: 로블리!
4: 로블리에겐 모기가 다가가지 않네요.
5: 저는 모기가 빨아먹을 피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으니까요.
3: 냄새? 혹시 땀 냄새 때문인가?
0: 냄새?

0: 그거예요. 모기들은 땀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1: 이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려든다는 말이야?
2: 어? 그렇다면?
0: 뭔가요?
3: 루블리, 부탁이 있는데요.
0: 부탁이요? 몹시 불쾌하군요.

0: 지금이야.
1: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0: 분명 도서관에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슈리, 베리, 모기 잡힌!
2: 봉이야!
0: 우린 어서 도서관으로 가야 해.
3: 얘들아, 너희들 조금만 버텨줘.
4: 좀 어? 찾아냈어?
0: 큰일이네. 나도 별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
2: 찾았다! 여기 모기에 대한 책이 있어.
0: 어떻게 해야 해?
5: 아직 거기까진 못 읽었네.
2: 알파가 당해 잡힌!
3: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4: 일단 도망치면서 생각하자고. 주인이!
0: 응? 오호, 기발한데? 기다리는 안다, 남긴!
4: 동이, 너는 책에서 방법을 찾아!
3: 알았어! 책에 나온 방법대로 모기 기피제를 만들어야 해!
0: 어떡해?
3: 우선, 보건실로 가!
0: 보건실이 잡힌!
5: 소독용 알콜, 알콜.
2: 찾았다! 얘들아, 이제!
6: 미안, 우린 이제 지쳤어.
3: 얘들아!
0: 넌 빨리 가서 기피제를 만들어.
3: 응, 얼른 가서 기피제를 완성해서 올게!

좋았어. 이제 토니 말대로 분무기에 소독용 알코올과 계피를 섞으면 모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히말라야의 예티 구조대.
1: 예티들아, 거대한 눈보라가 덮치는 바람에 히말라야 곳곳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우리가 파리와르탄 코샤티를 만들어보자. 레파러로 변화의 힘을 만들자는 뜻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들 필요한 장비 챙기고 출동 준비해. 어? 얘들아. 정말 예티들이 해낼 수 있을까?
2: 도와줘! 가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쪽이야!
3: 여기 갇혔어!
1: 준비됐지?
4: 한 발짝 못 걷겠어.
1: 걱정 마세요. 예티 구조대와 제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구조용 에어슬라이드 발사!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4: 고맙구나.
1: 얘들아,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4: 난 다리만 다쳤는데.
2: 얘들아, 어? 저기 떨어져 있는 가방도 좀 주워줄 수 있어?
1: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그 아래쪽에 있네. 그치만 걱정 마세요. 구조용 루프 액션! 얘들아, 실력을 보여!

0: 여인 정말 최고야.
1: 천만에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0: 그럴게.
1: 다음 구조 임무를 실행하러 가볼까? 얘들아, 다리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 이제 안전하니까 다리 끝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세요. 알았어.
2: 도와줘.
1: 안돼, 어디 가는 거야?
2: 골든보이가 등장하셨다.
1: 뭐라고? 골든보이?
3: 우와, 꼭 겨울왕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
4: 내 데이터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이렇게

0: 강력한 눈보라가 덮친 건 처음이야. 우주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봐.
1: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두르자. 어? 무슨 일이야, 맥스?
0: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바퀴가 눈에 빠졌어.
1: 오, 안 돼. 어떡하지? 아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0: 아, 그렇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 아하! 스노우 타이어 모드 작동! 아하! 됐어. 문제 해결!
2: 이 조그만 예티들이랑 영웅놀이 중이었어? 정말 웃기네.
3: 골든보이! 도와줄 생각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2: 됐고! 너희가 진짜 영웅이라면 증명해봐! 골든 주먹! 가라!
4: 도와줘! 지타, 괜찮니?
3: 골든보이, 그만해!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구중루프 액션!
2: 그렇겐 안 되지! 자! 어때? 좀 어지럽지? 성가신 꼬마 녀석들! 거기 있어!
3: 골든보이! 그만해!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
2: 이제 슈퍼윙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3: 이거 풀어줘!
1: 난 멈춰, 골든보이!
2: 아? 아, 이제 오는 거야? 꽤 오래 걸렸네.
1: 지금 당장 아리를 풀어줘!
2: 싫다면 골든 주먹 했다!
1: 구해줄게, 아리!
2: 너무 느리잖아!
3: 도와줘!
4: 거기, 서둘러줘!
1: 하지만 난 지금...
2: 지금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저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웅이 그래도 되는 건가? 완전 자격 미달 같은데.
3: 호기, 난 신경 쓸 거 없어. 지타 가족부터 구해.
2: 아니, 넌 아무도 못 구할걸?
1: 하지만 아리, 너도 지금 위험하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0: 정말 귀찮게 하네. 저리 떨어져.
1: 잡았다.
0: 자.
2: 골든보이, 넌 내가 상대해주겠다.
0: 나도 원하던 바야.
1: 얘들아,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구중 튜브 액션.
3: 준비됐어?
1: 좋아요.
0: 정말 잘했어, 아리.
1: 다친 데는 없어요?
3: 우린 괜찮아. 정말 고맙구나.
1: 포기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2: 겨우 이게 다야, 골든보이?
0: 그럴 리가 없지. 난 무적이라고.
4: 여긴 안전해, 아리. 가서 호기를 도와줘.
1: 알았어.
0: 뭐해? 어서 덤벼. 설마 무서운 거야? 골든 주먹 가라.
2: 이 주먹은 날 맞추기엔 너무 느려.
0: 너 당장 거기 앉아. 채. 도망칠 수는 없을게.
2: 두고 보자고. 어? 와!
0: 저런 막 다른 길이네. 이제 끝내줄게. 골든 주먹 발사.
2: 포기 섀도우 스피드.
0: 말도 안 돼. 어?
1: 저러고도 골든보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2: 안타깝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 돌아올 거야. 틀림없어.
1: 예티들아, 너희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너희는 진정한 구조 영웅이야.
2: 그래서 보답으로 너희를 슈퍼 잉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잉스?

0: 하늘이 맑아졌어.
1: 야호! 좋았어! 우후!
2: 어? 도니? 무슨 일 있어?
3: 안녕, 호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어. 지난밤 사이에 거대한 로봇이 완전히 분해됐어. 와줄 수 있어?
1: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0: 이번엔 일본이야?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1: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리,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볼래?
0: 어? 정말? 얘들아, 그동안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구조 임무는 너희끼리 할 수 있지? 좋았어. 너희만 믿을게.
1: 다음 목적지는 일본! 다들 준비됐지?
4: 당연하지! 일본으로 출발!
5: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윙스!
1: 브이트론, 다시 일어나다!
6: 이건 활 부품인가? 아니다! 다리 같기도 하고. 아, 설명서도 없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다시 조립하라는 거야?
7: 안 돼. 어? 내 영웅 브이트론이 망가졌잖아. 도니, 설마 네가 그런 거야?
6: 아니야. 난 다시 조립해버렸던 중이었어.
7: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8: 걱정하지 마. 도니는 만들기 전문가잖아. 금방 다시 조립해줄 거야. 그렇지, 도니?
6: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설명서가 없어서.
7: 내가 도와줄게, 도니. 난 브이트론을 매일매일 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6: 정말? 고마워, 카즈키.
7: 좋아, 어서 시작하자.
6: 잠깐만. 먼저 안전모부터 써야지, 카즈키.
7: 고마워. 이제 준비됐어. 브이트론 조립 시작.
6: 잠깐. 부품이 크니까 크레인이 필요하겠다. 나와라, 도니의 슈퍼공무 성장.
7: 멋지다.
6: 그렇지?
7: 아하, 저건 왼쪽 다리야.
6: 알았어, 부품 이동.
7: 그리고 저기 있는 건 브이트론의 허벅지야.
6: 좋았어, 그럼 두 부품을 붙일게. 그럼 이건 오른쪽 다리겠네. 됐다.
7: 좋았어. 이제 몸통에 브이트론의 머리를 붙이면 돼.
6: 알았어.

0: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딱 맞춰왔어. 항상 그랬듯이.
2: 슈퍼윙스들은 늘 저렇게 영웅인 척 한다니까. 하지만 이번엔 너희 뜻대로 잘 안 될걸?
0: 고마워, 호기 아리. 다시 해보자.
1: 알았어.
3: 야호! 조기 마녀!
0: 스고이! 브이트론이 멋지게 돌아왔어!
2: 지금부터 더 멋진 걸 보여줄 테니 기대해! 녀석들 같으니 끝까지 싸우시겠다? 좋아, 어디 해보자고! 가자, 이제 돌려줄게! 겨우 이게 다야?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시시한데?
0: 거기! 브이트론의 팔 위에 파란색 버튼이 있어. 그걸 누르면 비밀 무기가 튀어나올 거야.
4: 좋았어. 그걸 써보자. 고기 섀도우 스피드!
0: 나나나나나나.
2: 뭐야? 고기가 여러 명이 됐잖아.
0: 절대 못 잡을 걸.
2: 어?
0: 바로 그거야. 완벽해.
2: 뭐야? 방패가 있었다고?
1: 방패 기기 액션!
2: 그만해. 멈춰.
0: 브이트론은 물에 빠지면 망가질 거야. 멋진 광경인데.
2: 휴,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네. 계획을 바꾸는 게 좋겠어.
0: 뭐야? 골든 보이잖아.
2: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볼까?
1: 오, 안 돼!
0: 브이트론!
4: 너무 늦기 전에 브이트론을 물에서 꺼내야 해.
0: 호기, 기다려! 호기, 브이트론! 어떡하지? 안 나와.
2: 드디어 슈퍼윙스의 영웅놀이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0: 아니,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어? 어?
4: 잘해야.
2: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혼내주지. 다크 골든 타이탄.

0: 망치 끝내주는데 V트론의 진짜 힘을 확실히 보여주겠어. 망치 때리기!
1: 와! 우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반드시 더 이기고 말 거야.
2: 야호! 우리가 해냈어!
3: 마음에 쏙 들어. 브이트론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4: 천만에. 카즈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조립을 완성할 수 없었을 거야.
3: 그래 맞아. 후기, 카즈키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게 어떨까?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카즈키, 넌 자격이 충분해.
3: 우와!

0: 이거 바다 카즈키. 너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어? 브이트론님, 뭔가 변했어.
2: 몸체가 최고로 튼튼하고 강력한 소재인 메타트리움으로 바뀌었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
1: 그럼 후쿠오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겠네. 브이트론 최고!
3: 슈퍼윙스, 이번에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정말 너무해. 이건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긴 트래비 분수잖아.
4: 여기서라면 아주 재밌는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페파예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진흙 튀기기.
1: 비가 옵니다. 팔팔랑 조지는 집안에 있어야 했죠.
0: 아빠, 비가 그쳤어요.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하하, 그럼 되지. 어서 나가 놀아라.
1: 팔팔은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죠.
0: 난 진흙 튀기기가 좋아.
3: 페파?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장화를 꼭 신어야지.
0: 알았어요, 엄마.
1: 조지도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죠.
0: 조지,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
1: 팔팔은 남동생 조지랑 잘 놀아주죠.
0: 조지, 다른 웅덩이가 있나 찾아보자.
1: 팔팔와 조지는 신나게 놀았어요. 팔팔은 작은 웅덩이를 찾았죠. 조지는 큰 웅덩이를 찾았고요.
0: 저기 좀 봐. 아주 큰 웅덩이가 있다.
1: 조지가 먼저 뛰어들려고 하네요.
0: 조지, 잠깐만. 누나가 먼저 안전한 거 볼게. 안전해, 조지. 이제 들어와. 미안해, 조지. 그냥 진흙이야.
1: 팔팔와 조지는 재미있게 놀기 시작합니다.
0: 가자, 조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보여드리자.
2: 아이고, 이런.
0: 아빠, 아빠. 우리가 뭐 했는지 맞춰보세요.
2: 글쎄다. 텔레비전을 보고 놀았나?
0: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 그럼 목욕을 했니?
0: 그것도 아니에요.
2: 아, 알겠다. 진흙 웅덩이에서 놀다 왔구나.
0: 네, 맞아요, 아빠. 신나게 진흙 튀기기 하고 놀았어요.
2: 그래서 진흙 투성이가 됐구나.
0: 오.
2: 걱정 마렴. 닦으면 되니까. 엄마가 보시기 전에 우리 빨리 씻자.
0: 아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또 나가서 놀고 싶어요.
2: 그래, 마당에 나가 놀자구나.
1: 팔팔와 조지는 장화를 신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장화를 신으셨죠. 팔팔은 진흙 튀기기를 아주 좋아해요. 팔팔 가족 모두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는군요.
3: 일을 어떡하나. 아빠가 너무 더러워지셨네.
0: 그냥 진흙이에요. 공룡 인형이 없어졌어요.
1: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공룡입니다.
4: 공룡.
1: 조지는 공룡 선생을 좋아하죠. 와우. 공룡으로 팔팔을 놀리는 것도 좋아하죠.
4: 와.
0: 오, 무서워라.
1: 조지는 저녁을 먹을 때도 공룡 선생을 옆에 둡니다.
3: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지가 낸 소린가, 공룡 선생이 낸 소린가?
4: 공룡.
1: 목욕할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하죠.
3: 잘 자라, 페파.
0: 안녕히 주무세요.
3: 잘 자라, 조지. 공룡 선생도 잘 자고.
1: 잘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잡니다.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공룡 선생을 높이 던졌다가 떨어질 때 잡는 거죠. 페파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군요.
0: 내가 이겼어요, 아빠.
2: 오, 우리 페파 잘하는 걸. 조지.
3: 조지, 왜 그러니?
0: 공룡.
2: 조지, 공룡 선생이 없어졌단 말이니?
1: 공룡 선생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3: 걱정 마, 조지. 엄마, 아빠가 금방 찾아줄게.
2: 그런 건 탐정이 하는 일인데.
0: 아빠, 탐정, 그게 뭐예요?
2: 탐정은 없어진 물건 같은 걸 잘 찾아낸단다.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0: 제가 탐정할래요. 저 물건 아주 잘 찾아요.
2: 그럼 우리 페파가 탐정을 하렴.
0: 누나는 이제 탐정이야. 누나가 공룡 선생을 찾아줄게.
3: 탐정이라면 먼저 조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지.
0: 조지, 공룡 선생 어디다 뒀어?
1: 공룡 선생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2: 공룡 선생이 어디 있을지 탐정이 생각을 해내야지.
0: 공룡 선생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조지는 매일 공룡 선생이랑 같이 목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욕조 안에 있을 거예요.
1: 공룡 선생은 욕조에 없습니다.
0: 없네. 알았다.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조지는 잘 때 항상 공룡 선생하고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침대에 있을 거예요.
1: 공룡 선생은 침대에도 없죠.
3: 마당에 나가서 찾아봐야겠구나.
0: 저도 마당에 가려고 했어요.

0: 공룡 선생아, 어디 있니?
1: 공룡 선생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0: 아무리 찾아도 공룡 선생이 없어요.
2: 조지, 공룡을 던졌다 잡는 놀이 좋아하지? 아까 공룡 잡기 놀이하다 너무 높이 던진 게 아닐까, 조지?
0: 저기 나무 위에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2: 잘 찾았다, 페파. 탐정 역할을 아주 잘하는구나.
0: 공룡. 야.
1: 조지는 공룡 선생을 다시 찾아 기뻤습니다.
0: 유후!
2: 조지, 나무 옆에선 공룡 선생 던지기 놀이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0: 공룡.

0: 팔팔은 지금 친구 수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안녕 수지.
2: 네.
1: 안녕 페파.
0: 수지가 팔팔에 놀러 왔어요.
1: 네.
0: 팔팔은 수지를 좋아하고 수지도 팔팔을 좋아하죠. 둘은 제일 친한 친구예요.
3: 팔팔, 수지랑 같이 방에 가서 놀렴.
1: 네, 엄마.
0: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어요. 돌은 팔팔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그렇고요.
1: 조지, 안 돼. 이 놀이는 누나들만 하는 거야. 넌 네 장난감 갖고 놀아.
0: 팔팔은 수지랑 둘이서만 놀고 싶은가 봐요.
1: 난 귀여운 요정 공주야. 내가 이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면 넌 개구리로 변하게 될 거야.
0: 조지는 혼자 노는 게 싫었어요.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1: 조지, 안 돼. 난 수지하고만 놀 거야. 넌 딴 데 가서 놀란 말이야.
0: 조지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3: 조지,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이 그릇 안에 있는 것 좀 먹어줄래?
0: 조지는 엄마를 도와드리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누나랑 노는 게 더 좋았죠.
1: 난 간호사야. 그럼 난 의사 할 거야.
2: 그럼 아픈 환자는 누가 하지?
1: 조지!
0: 팔팔한 수지는 병원 놀이를 좋아합니다.
1: 네.
0: 조지도 좋아하죠. 팔팔한 조지를 진찰했어요.
1: 조지 어린이,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해봐요. 심장 뛰는 소리가 좀 이상하군요. 반창고를 붙여줄게요.
2: 네.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0: 수지가 체온을 잽니다.
2: 아우, 큰일 났네. 열이 아주 아주 많아요. 3일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겠어요.
0: 아빠가 조지를 찾으러 오셨어요.
4: 아유, 이런. 우리 조지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병원 놀이 하는 거예요. 조지가 환자거든요.
4: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가 병문안을 해야겠네.
1: 올해는 안 돼요. 환자가 힘들어하거든요.
5: 과자!
3: 이 과자는 조지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0: 저기요, 의사 선생님, 배가 아픈데 저도 진찰 좀 해주세요. 간지러워요.
1: 나요. 배고프셔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나도 과자를 먹어야 배 아픈 게 낫겠군.
2: 나도.

0: 파파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
2: 할머니! 아버지!
3: 우리 손자 손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깜짝 놀랄 게 있단다.
2: 뭔데요?
3: 새로운 애완동물이 있어. 뭔지 알아맞혀 볼래?
2: 공룡?
4: 아니란다. 공룡은 아니란다, 조지. 들어와서 보렴.
0: 아!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완동물은 앵무새입니다.
3: 페파, 조지, 이건 앵무새라는 새야. 이름은 폴리란다. 우리 예쁜 폴리.
2: 아! 우리 예쁜 폴리. 우와!
3: 난 영리한 새예요.
2: 아! 난 영리한 새예요.
5: 엄마, 폴리는 왜 할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6: 앵무새는 원래 그런 거야. 자, 보렴. 안녕, 폴리.
2: 안녕, 폴리.
6: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2: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3: 주방으로 들어오너라. 차 마시자. 페파, 조지, 어서 오렴. 초콜릿 케이크 먹자.
2: 가요, 할머니.
0: 페파랑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죠. 오늘은 앵무새랑 놀려고 서둘러서 먹고 있네요.
2: 다 먹었어요.
3: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릴까?
2: 할머니,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서 앵무새랑 놀아도 돼요?
3: 초콜릿 케이크를 남김없이 다 먹은 거니? 이제 나가버렴.
2: 야호! 야호! 조지, 폴리한테 말 좀 해봐.
0: 조지는 수줍은가 봅니다.

0: 즐겁습니다.
1: 난 페파야. 난 페파야. 조지, 너도 말 좀 해봐.
0: 페파와 조지가 앵무새 흉내를 냅니다.
1: 난 앵무새 포이.
0: 페파는 또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죠.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페파, 조지, 앵무새랑 노는 게 재밌니?
1: 네, 할머니.
2: 폴리는 정말 귀여운 앵무새지?
1: 네, 할머니.
2: 난 영리한 앵무새예요.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0: 숨바꼭질 놀이.
1: 팔팔랑 조지가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조지가 숨을 차리죠. 조지는 팔팔가 열을 세기 전에 어딘가 숨어야 하죠.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조지는 방가스로 숨을 곳을 아홉, 찾았어요.
0: 열! 다 숨었어? 이제 찾는다.
1: 팔팔가 조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0: 찾았다!
1: 팔팔은 금방 찾았죠.
0: 조지, 너무 찾기 쉬운데 숨었잖아.
1: 이제 팔팔가 숨을 차립니다.
0: 하나, 셋!
2: 조지, 엄마가 같이 세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지, 이제 눈을 뜨고 눈알을 찾아봐.
1: 조지가 팔팔을 찾기 시작합니다.
0: 아우.
1: 팔팔은 탁자 밑에 없죠.
3: 조지, 위층 가서 찾아보렴.

침대 밑에도 없네요. 이상한 소리는 어디서 난 걸까요? 여기도 파파는 안 보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0: 저를 찾았어요. 이제 아빠가 숨을 차례예요.
1: 이번엔 조지가 다시 숨을 차례 아니니?
0: 조지는 너무 찾기 쉬운데 숨어요.
1: 이번엔 그렇지 않을 거야. 어서 눈 감고 열 가지 세렴.
0: 하나, 둘, 셋.
2: 어, 저런. 이번에도 파파가 넷, 금방 찾겠네요.
0: 다섯, 여섯,
1: 조지, 이리 오너라.
0: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숨었어? 이제 찾는다. 어? 이번엔 탁자 밑에 숨지 않았네. 조지는 언제나 탁자 밑에 숨는데.
1: 위층에 가서 한번 찾아보지 그러니.
0: 전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장난감 바구니에 숨었을 거예요.
2: 어... 장난감 바구니 안엔 조지가 없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팔팔은 조지를 찾지 못했죠.
0: 아빠, 아무리 찾아도 조지가 없어요.
1: 저런, 그럼 조지가 어디 숨었을까? 이상하구나. 신문 속에서 조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조지, 찾았다.
3: 조지, 정말 찾기 힘든데 숨었었구나.
2: 이후로 조지는 늘 아빠 신문 뒤에 숨었답니다.

0: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0: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스포츠 아나운서.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중계를 해볼 거야. 아, 필요한 건 이거야. 마이크를 들고 경기를 중계하면 정말 신나겠죠. 네, 출발합니다. 블록 선수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구슬이 따라잡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구슬 선수 우승!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스포츠 아나운서거든! 너희도 스포츠 아나운서 놀이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그럼 우승선수한테 질문해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친구들은 마이크 대신 뭘 쓸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우와, 정말요?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스포츠 아나운서 놀이! 스포츠 경기 보러 가자!

0: 준비합니다.
1: 좋아, 자 간다.
0: 대슛! 비시 선수 막아냅니다.
1: 잘했어. 안녕 딜런.
0: 안녕 데이지. 안녕 비시. 안녕 오지. 우린 스포츠 아나운서야. 같이 할래?
2: 예.
1: 오, 그럼 우리 경주할까?
3: 장애물 경주 어때? 장애물은 내가 만들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전 으쌰으쌰 경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수들 등장. 먼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지 선수입니다.
1: 짜잔.
0: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씨 선수.
3: 네, 좋아요 선수들. 모두 제자리에 준비. 눈 꼭 감고 깡충깡충 뛰고. 야. 빙글빙글 세 바퀴 돌고. 눈 뜬 다음에 자 출발.
0: 출발합니다.
4: 근데 뭐죠?
0: 둘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1: 어? 엄마야.
0: 네, 이제 제대로 갑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애물, 데이지.
3: 바로 균형 잡기 나무.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건너는 거야.
1: 으아, 비씨 조심해.
3: 난 바로 바람개비야. 빙글빙글빙글빙글.
0: 비씨 선수 재빨리 데이지 위로 날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군요. 다음은 오지 선수.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지 선수 밑으로 갑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그럼 당연하지.
3: 예!
0: 현재 비씨 선수가 선두입니다.
3: 다음 장애물은 타이어 그네. 이 타이어 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1: 그건 쉽지.
3: 그것도 흔들리는 동안에요.
0: 잊지 마세요. 이번 으쌰으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0: 데이지, 선수들 상황은 어때요?
1: 오지는 들어가는 게 힘들고 비씨는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요.
2: 됐다! 네, 통과! 오지가 앞서갑니다!
3: 내가?
2: 예!
0: 기분이 어떤가요?
3: 우와, 너무너무 신나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해.
0: 근데 오래 못 가네요. 비씨가 떨어졌습니다.
3: 예, 같이 가자.
0: 어? 이제 비씨가 앞서갑니다.
3: 어, 비씨, 같이 가. 혼자 가면 심심할걸.
1: 다음 장애물은 나뭇가지. 선수들은 이 나뭇가지를 타고 끝까지 가야 해요.
0: 우와, 어렵겠는데요?
1: 맞아요. 특히 떨어지면 큰일이죠. 엉뚱한 모래밭이 있거든요.
3: 엉뚱한 모래밭? 으아!
0: 선수들이 저 엉뚱한 모래밭에 빠지면 아주 엉뚱해질 텐데요. 그 모래밭에 빠지니까 어때요? 역시 엉뚱하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3: 나 먼저 간다.
0: 잘해봐. 네, 오지 선수가 앞서갑니다. 비씨 선수, 이제 엉뚱한 모래밭에서 벗어날 방법은 진지한 막대를 찾는 것뿐인데요. 오, 맞아. 제일 진지한 막대는 바로 스포츠 아나운서의 마이크죠. 진지해졌군요.

아나운서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찾아보자. 내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 저기 있어!

0: 상승선이 보여! 들판 저 반대편이야! 하지만 평범한 들판이 아니지! 여긴 바로 대파리가 사는 바닷속이라고!
1: 조심해! 저기 돼지 해파리가 온다! 으아! 엄마야, 나 살려!
2: 선수들 나란히 달립니다! 아니, 어깨 위에 올라탔군요!
0: 찌리!
2: 내 우승자는 바로!
1: 잠깐, 그게 누구지?
2: 알았다! 다시 천천히 되감아 볼까요? 여러분, 뒤로 가봐요! 자, 이제 다시 천천히 원래대로.
3: 누가 이겼어?
1: 오지 승리! 모자방울 덕분이야!
0: 예! 모자방울아 고마워!
4: 반지!
0: 오지 승리!
2: 축하해요, 오지 선수! 정말 최선을 다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르곤졸라 치즈 좋아해요?
0: 그 치즈 말이야? 완전 좋아하죠! 좋은 질문인걸!
5: 그거 물어보길 참 잘했다!
1: 좋은 질문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4: 예! 성공!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메달 B씨랑 나눠 가질래.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거든. 피!

그럼 또 만나? 다음 종목은 김대리의 아무렇게나 돌기! 제과 제빵사!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부엌에서 일할 거야. 쿠키 재료를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반죽을 펴려면 밀대로 밀어야 하잖아.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제과 제빵사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쿠키 만들기 놀이할래? 우와, 정말? 아우! 자, 그럼 다 같이 맛있는 쿠키를 구워보자. 잔뜩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쭉, 쭉, 밀고, 밀고. 난 무지개 사탕가루 뿌린 쿠키가 좋아. 너희는 어떤 쿠키가 좋니? 그래? 맛있겠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제과 제빵 사놀이. 그럼 맛있는 쿠키를 구워보자.

0: 드디어 오늘 모두가 기다려온 그 경기 시작합니다. 비씨 선수 오른쪽으로, 에이지 선수 왼쪽으로. 자, 갑니다. 과연 들어가나요?
1: 얘들아, 안녕. 제과제빵사 놀인데 같이 할래?
2: 좋아.
3: 당연하지. 나도 제빵사.

0: 반죽 토닥토닥 펴는 거 잘하거든. 이 꼬리로 말이야. 쿠키 장식 전문가? 좋아! 자, 그럼 난 누구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손님이야. 그게 나라고. 쿠키 하나 주실래요?
1: 금방 나와요.
0: 밀가루, 사탕가루.
1: 어, 근데 사탕가루가 어디 갔지? 제빵사들, 손상안경 준비. 쿠키 장식할 때 쓰는 알록달록한 게 보이니?
0: 저거야!
1: 무지개 사탕가루 찾았어! 뒤적, 뒤적, 뒤적.
0: 우와, 딱 좋아! 이제 반죽 나눠줄게.
1: 자, 밀어보자!
0: 근데 나 밀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0: 밀 데가 어디 있지? 밀 데야 어디 있니? 우와, 찾았어! 딱 좋아!
1: 쭉, 쭉, 쭉, 쭉, 쭉, 쭉.
0: 쿠키 트리야! 턱턱턱! 쿠키!
1: 쿠키!
0: 쿠키?
1: 와우! 아직 덜 익었어. 곧 될 거야!
0: 오, 알겠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1: 이제 쿠키를 오븐에 넣어보자.
0: 어, 어. 내가 오븐 가져올게.
1: 이. 자, 오븐 속으로 쏙. 이. 그럼 기다리자.
0: 얼마나 걸리는데?
1: 다 구워지려면 홀짝뛰기 다섯 번.
2: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띵.
0: 다 구워졌어.
1: 오, 이제 꺼낼게. 먼저 오븐 장갑 끼고. 조심조심. 아직 뜨거워.
0: 오, 쿠키 냄새가 어때?
1: 이제 가서 팔면 되겠다. 봐봐.
0: 쿠키 하나 주세요.
1: 여기요. 맛 한번 보세요.
0: 우와, 이건 내가 먹어본 쿠키 중에 최고예요. 들판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네. 야호!
1: 아하, 예!
3: 쿠키 하나 주세요.
1: 또 손님인가 봐. 예!
0: 나도 하나 주세요.
1: 그럼요. 자, 여기요. 다들 쿠키가 마음에 드나 봐.
0: 어, 손님이 잔뜩 몰렸어.
1: 우와! 쿠키가 엄청 많이 필요해. 어서 또 만들자.

0: 쿠키 아직 안 나왔어요. 엄마가 아기 낳는데 갖다 드리기로 했다고요. 띵.
1: 빨리 크림 뿌려줘.
2: 주세요.
1: 쿠키를 더 빨리 구워야 해.
3: 이게 제일 빠른 속도야. 우리보다 더 빠른 게 있나?
2: 우리보다 빠른 거라면 딱 하나 있지.
1: 로봇 어때?

0: 그럼 이게 시작 버튼인가? 쿠키 로봇 자동 찝뽁찝. 이건 뭐 하는 버튼이지? 삐잇. 초고속 쿠키 만들기 가동. 반죽 밀기 찍기 굽기 빡뽁찝. 반죽 밀기 찍기 굽기 빡빡빡 삐빡뿌삐. 로봇 굽는 중. 땡. 따끈따끈 쿠키 나왔어요. 유후.
1: 냠냠냠냠. 기다린 보람이 있네. 12개씩 12줄 주세요.
0: 12개씩 12줄? 그건 너무 많은데. 쿠키 로봇 더 빨리 할 수 있어?
2: 슈퍼 초고속 쿠키 만들기 가동. 드리프 드리프 빠뿌빠.
0: 너무 빨라.
3: 너무 다른 버튼 눌러봐.
2: 쿠키 먹기 가동.
0: 쿠키 먹기?
2: 냠냠냠냠. 쿠키 로봇 쿠키 먹고 배부르다. 가만히 못 있겠다.
0: 이제 쿠키를 어떻게 빨리 굽지? 맞아! 쿠키가 작으면 훨씬 더 빨리 구워질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우와, 좋았어, 비씨. 이제 빨리 오븐에 넣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됐어.
3: 예.
0: 휴, 근데 뜨거워서 크림을 못 바르겠어.
3: 안 기다릴래. 안 기다릴래.
4: 쿠키가 없으면 손님이 왜 있겠어?
0: 어떡해. 손님들을 어떻게 붙잡지?
2: 빕빕뽑뽑밥빕. 쿠키 시키는 로봇 춤 나랑 같이 추자.
3: 와, 재밌겠다. 나도 할래.
2: 빕밥빕 그리고 빕뽑빼. 이제 쿠키가 전부 다 식었다. 만세.
0: 쿠키가 다 됐어. 같이 먹을 만큼 충분하다고? 우리가 해냈어!

새끼 로봇 배부르다.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다 같이 쿠키 로봇 해보자.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의 전쟁. 제철 맞은 옥수수와 사토를 벌입니다. 매일 수천 개가 넘는 옥수수를 쪄내는데요.
1: 이렇게 가마솥에 갈아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0: 찌는 과정도 힘들지만 수확 과정도 힘듭니다. 새벽부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대 사이를 누비며 잘 익은 옥수수만 골라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
2: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0: 고생한 만큼 맛있게 재탄생하는 옥수수 음식들. 바로 수백 개의 옥수수 술빵을 쪄내는 사람들. 하루 종일 옥수수 술빵을 쪄내고 포장하는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3: 상아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0: 한편 여름 별미인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가마솥과 씨름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저어가며 농도를 맞춰야 하는 고된 과정.
4: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0: 옥수수로 만드는 전통 황골엿은 철도 없이 인기인데요.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엿을 만드는 사람들.
5: 24시간 동안 한 번 해놓은 거예요.
0: 평범한 옥수수로 귀한 엿을 만드는 인내의 시간. 그 특별한 맛을 따라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옥수수 산지인 충북 괴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옥수수 수확으로 눈코뜰 새 없답니다.
6: 안녕하세요. 괴산에서 옥수수 농사 짓고 있는 3년차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밭이고요. 여기는 700평 정도 되는 거고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서 8시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7: 지금 이거 옥수수 상태예요. 이 밭의 옥수수 상태이고 이거를 오늘 다 수확해서 삶아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0: 당일 수확한 옥수수는 바로바로 쪄줘야 하는데요. 가마솥에 장작불로 쪄주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분이요.
6: 여기에서 한 500에서 550개? 그 정도 들어가요.
0: 옥수수를 더 맛있게 쪄내기 위해 장작불이 꺼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필수. 뜨거운 불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6: 제 사수인 저희 아빠예요. 아빠 안 더워?
2: 아우, 안 더울려 그랬어.
6: 근데 왜 불 이렇게 왜 봐야 되는 거야?
2: 화력을 꼭 지켜줘야 돼. 이거는 화력이 약하면은 옥수수 맛이 안 나.
0: 오랜 경험으로 장작을 넣고 불을 다스리는 작업자. 가마솥 앞을 지키는 시간이 곧 옥수수 맛을 완성한다네요. 이제 잘 쪄진 옥수수를 건져줘야 하는데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옥수수 알이 터질 수 있어 적당한 시간에 재빨리 건져줘야 합니다.
6: 너무 잘 삶아졌어요. 딱 봐도 윤기 흐르지 않아요?
0: 하하,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쫀득하고 고소한 옥수수. 여름철이면 꼭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0: 본격적으로 옥수수를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장갑을 겹겹이 끼워도 열기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눈을 뜨기도 힘든 작업 환경.
1: 옥수수가 여름 제철 음식이잖아요. 여름에 나오니까 너무 더운데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0: 그런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눈에는 아직 서툴기만 한 딸의 작업 방법. 안쓰러움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2: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살짝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살살 건져올려야 돼.
0: 건져내는 과정에서 옥수수에 상처가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질 때도 다시 담을 때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2: 뭐 어떻게 한 대로 보면 안 됐죠. 안 됐지만 뭐 배우겠다는데 뭐. 응? 좀 지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농사라도 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힘든 과정도 결국 딸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1: 신식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입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아빠랑 함께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0: 고된 시간을 함께 견디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됐답니다. 전에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건져 올리는 찰나의 순간까지 작은 차이 하나가 옥수수의 맛을 좌우하는데요.
1: 잘 짜진 것 같아?
0: 딸이 삶아낸 옥수수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1: 맛있지?
2: 괜찮아. 지금 못했어요. 알려주고 해가지고 몇 번씩 시정을 한 거.
1: 3년 만에 인정을 받았네요.
0: 오늘은 칭찬이 더 달콤한 날이네요. 이제 손님에게 내놓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 손님들이 모여드는데요. 맛이 어떠신가요?
3: 와, 알이 톡톡 터지네요.
4: 연하고 부드럽고 찰지고 맛있어요.
0: 다음 날 일찍 시작되는 농부의 하루. 옥수수 밭에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5: 아침부터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1: 옥수수 따러 왔죠. 새벽부터 시작해야지 물량을 다 할 수 있어갖고.
2: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요. 너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5: 아, 낮에는?
2: 네.
0: 기온이 너무 올라가기 전 수확을 마치는 게 목표인데요. 전용 낫으로 잘 염은 옥수수를 선별해 잘라주는데요. 바쁘다고 속도에만 집중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집중해야 한답니다.
1: 잘못하면 옥수수를 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분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더 바짝 자르면 금방 말라요.
0: 잘 염은 옥수수는 기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익힌 눈썰미와 손끝의 감각만이 제때 익은 옥수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2: 옥수수가 알이 촘촘하게 잘 먹였고 네. 사이즈까지 딱 맞아요. 사이즈까지 크기도 저기 하고 딱 맞아요.
0: 오늘 수확해야 할 양은 약 4천 개. 수확 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수수 잎 제거가 필수인데요. 자칫 잎에 얼굴을 베이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손을 이렇게 만져도 엄청 따가워요, 여기가. 아... 여기 지금 가시 보이세요?
0: 분주하게 옥수수 밭을 오가는 작업자들은 날카로운 잎 때문에 작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 저도 더우니까 마스크 이거 벗을고 싶을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얼굴이 다 긁혀갖고 그렇게 일어났어.
0: 옥수수 잎을 제거해준 후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옥수수 떼와의 시름. 그런데 수확한 옥수수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리는 딸.
2: 밥에다가 이렇게 보면 돈 있는 거야. 그때만 키우니까 그때만 안 돼.

0: 왜요?
1: 땅에서 났다 하면 두 번질이 되기 때문에 그거 힘들어요.
2: 아버지의 말에 즉시 옥수수를 자루에 옮겨 담는데요. 아버지의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3: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빠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할 줄은 몰랐어요.
1: 힘든 거야.
3: 일단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요.
0: 네. 그러니까
3: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 학교 이제 시간에 저는 밭에 있어야 되고.
1: 대견스럽죠. 대견스럽고 하려는 그 노력이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2: 어느덧 햇빛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빠르게 수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수확한 옥수수는 금방 딱딱해질 수 있어 작업 속도가 생명인데요.
1: 당일 수확해서 당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따가지고 내일 보낸다?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2: 장장 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작업.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더욱더 빨라집니다. 드디어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 한숨 돌립니다. 쉼 없이 흘린 땀만큼 물 한 모금도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3: 시원해. 살 것 같아요.
0: 왜 안에 있을 때 같은데?
3: 안에 있었을 때는 갇혀있는 기분이거든요. 옥수수 때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통하고 지금 나오니까 탁 트여 있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2: 이제부터는 의영 씨가 움직여야 할 시간. 수확한 옥수수를 옮기기 위해 직접 개조한 이양기가 동원됩니다.
4: 어서 가자.
5: 없어?
4: 없어?
5: 네.
4: 없어? 빨리 씻자.
2: 이양기가 없었을 때는 직접 어깨에 메고 차로 들어서 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수월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마찬가지랍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다행히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확한 옥수수는 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판매장으로 옮겨지는데요.
0: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작업을 해야 돼요?
3: 네, 해야 되죠. 옥수수가 이제 딱딱하게 말라버리면 판매를 아예 못해요. 그냥 수확을 해서 그냥 아예 말려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갖고.
2: 수확할 때 비를 피하긴 했지만 이동 중 비를 고스란히 맞은 옥수수. 물에 흠뻑 젖은 옥수수는 선별 과정에서 손이 더 많이 간다는데요. 옥수수를 일자로 세워 다시 정리하는 작업자들.
1: 오늘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갔으니까 물질 빼가지고 밭에서 작업을 해야 돼.
2: 기계의 힘을 빌리지 못한 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 세 명의 작업자가 약 2시간에 걸쳐 옥수수를 가지런히 정렬합니다. 정리를 마친 옥수수. 야, 마치 거대한 꽃을 보는 것만 같네요.
1: 옥수수가 맛있어 있으면 마음이 무서워서 조금 있으면 막 불안해.
2: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아버지. 수확한 옥수수는 가장 먼저 택배 작업부터 하는데요. 택배는 먼 곳까지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껍질째 포장합니다. 택배 포장을 마치자 또다시 옥수수가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옥수수와의 전쟁.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0: 이거 오늘 다 해야 돼요?
3: 네,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당일 수확, 당일 판매예요.
2: 두 번째 들어온 옥수수는 찐 옥수수용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바로 쪄내야 해서 손질 과정이 두 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밑동을 잘라 껍질까지 일일이 벗겨줘야 하는데요.
3: 따서 한솥 삶아야 돼서 12시 점심 전까지는 다 따서 해야 돼요.
2: 가장 중요한 작두 작업은 의영 씨가 맡았습니다. 옥수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작업.

0: 센터를 잘못 맞추면 이렇게 날아간다.
1: 한순간의 칼질이 비품과 상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공을 잘라주면 옆에선 다른 작업자들이 재빠르게 껍질을 벗겨줍니다. 옥수수가 쌓여갈수록 작업자들의 피로도 쌓입니다.
2: 너무 많아서 세려부분까지는 안 와서 전 엄청 아파요.
1: 하지만 껍질을 벗겨낸 옥수수는 더 빠르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옥수수 손질이 끝나자 곧바로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딸. 고온의 날씨에 장작불의 열기까지 이중고입니다.
2: 저희 할머니 나이, 아버지 나이 때에는 다 가마솥에서 이렇게 삶아서 드셨잖아요. 그 맛을 고집하려고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하셔요.
1: 작업 방식이 맛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믿는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장작불을 지피는 일이 더욱더 힘들기만 한데요. 보다 못해 직접 나섰습니다.
0: 비가 오니까, 예. 물류 건조는 잘 안 됐어요.
3: 아, 이렇게 막 날씨 이거 못할 때는 내가 그걸 붙여주고 피가 붙어.
1: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2: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아빠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스쳐지네요.
1: 유진 씨는 매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커져만 갑니다.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옥수수를 넣어주는데요. 뚜껑을 덮기 전 꼭 천으로 덮어줘야 한답니다.
2: 저희가 장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려고 위로 여기로만 붙게 하려고.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수수 밑동까지 올려주는데요.
2: 옥수수 뒤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맛을 내요. 그래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1: 자연 그대로의 감미료인 셈인데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답니다. 이제부터는 불과의 싸움. 옥수수가 잘 쪄질 때까지 장작불의 세기 조절은 필수라는데요.
0: 바로 쓰여야지 뭐. 다 끌어올려야지. 옥수수가 맛있어요.
1: 장작불의 세기에 옥수수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과정. 드디어 찐 옥수수가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알알이 여문 찐 옥수수의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4: 보세요.
2: 이거 보면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네. 돈이잖아요. 이것보다 그냥 그런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수확의 기쁨? 그런 좀 기쁨이 많아요.
1: 힘든 하루를 보상받는 순간. 하지만 그것도 잠시.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옥수수를 건져내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뜨거운 가마솥에서 하루 수천 개의 옥수수를 삶고 건져내다 보니 허리 통증과 땀은 기본.
2: 이렇게 더운데 무거운 거 이렇게 퍼내는 거 보면 저희 아빠 울어요. 속상해요.
1: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작업. 삶고 건져내는 작업을 수차례 이어갑니다. 장작불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목. 뜨겁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수가 다 삶아질 때까지 한눈 팔 새 없이 장작불의 세기를 지켜내야만 하는데요.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0: 와, 땀이 촉촉하네. 지금 멸치국도 여기도 두고 이것까지 다 두고 있어. 두고 온 날은 서로 안 하려고 하네, 서로. 이건 서로 안 하려고 하네.

0: 설상가상으로 손목 통증까지 찾아와 보호대까지 동원됩니다.
1: 아파가지고 여기를 좀 잡아주고 압박시켜주고 아. 작업할 때 보면 여기가 막 땡겨 여기하고 여기야.
0: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지만 누구도 일을 대신해 주지 않기에 꿋꿋하게 장작불 앞을 지킵니다. 옥수수가 뜸이 들어갈 때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2: 아, 뜨거워. 이거 달고 쫀득쫀득하고 이게 해꼬라 이거 맛있네요.
3: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있고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0: 한여름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 장작불이라니 극한의 환경 앞에 지나가는 이들도 걸음을 멈춥니다.
4: 그냥 저 가마솥 앞에서 지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5: 예? 죽지요.
6: 아니 저는 여기 잠시 서 있는 것만 해도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0: 어느덧 힘들고 바쁜 하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옥수수 찐 과정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 남은 잔불에 구워먹는 감자가 별미라는데요.
7: 그러니까 냄비로 삶는 것보다 어차피 불도 지금 잔불이 남아있어갖고 여기다가 좀만 해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0: 잔불 속에서 뭉근히 익어가는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간식이라는군요.
7: 오!
8: 나슬분!
0: 구운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피로 회복제이자 비타민 그 자체입니다.
7: 감자.
8: 맛있다.
7: 맛있다? 아, 이 친구들도 어찌됐든 저희 나라에 돈 벌러 온 거잖아요. 가족들 놔두고 배고프면 서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계속 먹이고 잘해주고 싶어요 그냥.
0: 힘든 일도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알한알 키워낸 정성과 작업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오늘도 맛있는 옥수수가 탄생합니다.
7: 여기 내려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여자인 네가 뭘 하겠어.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빠의 이제 뒤를 이어가면서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태세전환을 하고 싶어요. 아빠는 좀 쉬시고 제가 좀 더 크게 벌려서 돈 많이 벌어서 저희 가족도 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이에요.
0: 옥수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 바로 옥수수 술빵인데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옥수수 술빵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9: 속초 몇 번 왔는데 줄이 항상 길어서 못 사서 아침에 일찍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줄이 이렇네요.
10: 근데 좀 생각이 나서 다시 온 거예요. 진짜로 토요일날 왔다가 오늘 가는 날인데 다시 또 온 거예요.
0: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 먹을수록 자꾸 생각난다는데요. 모양부터 눈길을 끄는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에 오래전 추억까지 소환된다는군요.
11: 폭신폭신하고 너무 달지 않고 엄마가 간식으로 해줬던 가마솥에다 해줬던 그 간식이어서 먹어봤어요.
0: 소박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데요.
12: 안녕하세요. 29년째 옥수수 술빵을 만들고 있는 안정미입니다. 우리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제 남편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13: 네, 안녕하세요.
12: 이 술빵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취하지는 않거든요.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드시고 남녀노소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빵이에요.
0: 덕분에 옥수수 술빵은 이 시장의 대표 명물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맛있는 식감을 전달하기 위해 빵을 다루는 손기술이 중요하다.

0: 찐판에서 빠르게 분리해주는 과정.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1: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있죠.
0: 쩌내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수시로 빵 반죽 작업이 이어집니다.
2: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야만이 그 구수한 맛이 있고 그 막걸리 빵의 향이 아주 적당하게 잘 조합이 됩니다.
0: 옥수수 술빵의 핵심은 단연 옥수수 가루. 술빵의 달콤한 맛을 책임지는데요. 자칫 배합을 잘못하면 가루가 고루 섞이지 않아 반복해서 저어줍니다.
2: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잘 혼합이 돼야 믹싱이 잘 되고 고루고루 구수한 맛이 터지겠죠.
0: 잘 섞어준 가루는 바로 반죽기로 이동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야 하는 작업.
2: 엄청 무거워요. 허리 많이 아픕니다. 이거 뜨면.
0: 이제 반죽에 들어갈 막걸리를 체에 곱게 한번 내려주는데요.
2: 이스트 대용으로 예, 막걸리가 들어갑니다. 향이 좋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스트는 좀 자극적인 향이 나고요. 막걸리는 자연스러운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이제 준비해둔 반죽 가루에 막걸리를 넣어서 배합을 해주는데요. 막걸리 덕분에 반죽과 동시에 발효가 이루어져서 더 빨리 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잘 배합된 반죽은 바로 찜기에 배분해 주는데요.
2: 이렇게 해야 좀 빵이 부드러운 게 있고요. 저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빵이 좀 질기죠.
0: 때문에 반죽만큼은 청운 씨가 직접 담당한답니다. 이제 찜기에 넣고 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커다란 찜기 앞에선 늘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2: 찜평기를 넣다가 확 밀어져가지고 문틈에 손가락이 껴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뭉그러졌어요.
0: 자칫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2: 손톱까지 완전히 날아갔는데 손톱이 다행히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아프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0: 옥수수 술빵은 찌면서도 발효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빵보다 더 오래 쪄주는 게 특징. 드디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되었습니다. 탐스럽게 잘 쪄진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2: 잘 나오면 빵 향부터가 틀려요.
0: 쪄낸 후엔 꼭 직접 맛을 보는데요.
2: 좋아요. 아주 잘 나왔어요.
0: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님들에게 선보일 시간. 하루 평균 수백 개가 팔릴 만큼 인기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1: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뭐 보통 한 시간씩 기다리신다고 보면 많이 죄송하죠. 놀러 오셨는데.
0: 감사한 마음까지 담아 최대한 빠르게 포장을 이어갑니다.
1: 여보, 식사를 마시게요. 잘 먹게요.
0: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한숨 돌리는 부부. 술빵만큼이나 꿀맛인데요.
2: 맛있죠. 힘드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1: 군산 새만금 가서 가결 새로 사가지고 갔다가 쫄딱 한번 해먹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는 했는데
2: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네, 그게 또 재미를 느끼게 해주죠.
0: 함께 꿋꿋이 버텨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네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시장. 오후가 되자 작업장

0: 한편에서는 택배 포장으로 분주한데요. 빵이 마르지 않도록 빠르게 포장해 주는 것이 노하우.
1: 빵이 내 손 안에서 놀잖아요. 기분 좋아요. 힘든 게 없어요.
0: 인생 2막을 써준 고마운 옥수수 술빵. 힘들지만 매일매일 보람의 연속이랍니다.
1: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만들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드셔주시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매년 이맘때쯤이면 옥수수 음식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홍천의 한 시장. 바로 여름 별미 올챙이 국수인데요.
2: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1: 옥수수요. 노란 옥수수.
0: 국수 틀에서 나오는 모양이 올챙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올챙이 국수. 옥수수 향 가득한 국수에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훌륭한 식사가 되는데요. 척박한 산간지역에서 귀한 한 끼를 책임졌던 올챙이 국수. 강원도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담긴 향토 음식입니다.
3: 절가지하면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요. 그래서 수저로 항상 먹어야 돼요.
0: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워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올챙이 국수만의 매력이라는데요.
4: 너무 부드럽고 아주 막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5: 시원하고 가볍고 뭔가 이렇게 산뜻한 느낌?
0: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근했는데요. 가장 먼저 전날 불려두었던 옥수수를 갈아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올챙이 국수용 옥수수는 전분이 많은 매옥수수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1: 겨울에는 이게 녹말이 쉬지 않으니까 오후에 들어가기 직전에 걸러놓고 가요. 그러면 한 2시간은 빠르거든. 요즘은 이 녹말이 빨리 쉬니까 걸러놓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걸러서 해야 되니까.
0: 곱게 갈아준 옥수수는 채로 옮겨서 옥수수 알맹이에 껍질을 걸러주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1: 옥수수 국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녹말을 넣는 거예요.
0: 고운 녹말만 걸러내야 하는 세심한 작업. 총 2시간 가까이 채에 걸러내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1: 걸러내야지 국수가 부드럽고 되지. 네. 이 껍질을 걸러내지 않으면 국수가 거칠어서 안 돼.
2: 어머니는 근데 이거 국수를 왜 하게 됐어요?
1: 먹고 살기 위해서.
0: 이제 곱게 걸러낸 옥수수 전분물을 가마솥에 끓여줘야 하는데요. 옛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가마솥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2: 몇 그릇이나 나와요? 몇 그릇이나?
1: 100 그릇이나 한 80 그릇은 나올 거예요. 예예. 예. 80 그릇. 네네. 네네.
0: 옥수수 전분은 금방 눌러붙을 수 있어서 끓이는 내내 저어줘야 하는데요.
1: 옛날로 말로 뭐 주걱 대신 젖어주는 기계. 힘이다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노화가 돼가지고 주걱질을 잘 못해.
0: 계속 저어주는 과정을 통해 전분이 물에 균일하게 퍼져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젓는 것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다 끓여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익는 속도에 따라 불 조절은 필수.
1: 30분 끓여서 제대로 죽이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돼.
0: 40분이 지나자 어느새 되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할 시간. 처음엔 춘옥시조차 올챙이 국수가 생소했답니다.
1: 그래, 처음에 시집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500원 했거든. 그걸 한 그릇 사줬는데 정말로 못 먹겠더라고. 미끌미끌하게 가질간 안 넘어가.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하게 됐어.
0: 그렇게 지난 19년간 생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끓여졌나 싶었는데 또다시 주걱질을 시작하는데요.

0: 살기가 좀 있어라고 끈기가 있어라고.
1: 옛날에 이거 얼마나 적었어요?
0: 뭐 한 옛날에는 한... 많이 졌었지. 한 시간도. 응, 한 시간.
2: 쫀득한 식감과 찰기를 완성하기까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정성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끓이고 나서야 국수털이 등장합니다.
0: 묵털, 옥수수 국수 뺄 묵털.
2: 옥수수 전분 반죽을 일정한 굵기로 뽑아내줄 국수털. 그런데 국수를 뽑는 시간이 되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 옆 가게 상인인데요.
0: 옷차게 뺄 기사님. 뽑는 거는 해도 빼는 기술은 없어.
2: 틀 밑에 찬물 대야까지 준비한 후 옥수수 전분을 퍼담습니다. 동시에 국수 틀에서는 전분의 압력에 의해 국수가 뽑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신기하네요.
0: 옛날에는 저런 무틀이 제대로 없으니까 박박하지. 그리고 옛날에 미제 분유 깡통이 이렇게 폭이 넓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로 못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천이 국수라는 거 모양이 그렇게 나왔어.
2: 과거 틀에서 빠져나온 모양이 마치 올챙이를 닮았다고 해서 굳혀진 올챙이 국수. 국수 틀도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긴 면발의 국수 형태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옥수수 전분을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온몸이 기진맥진해집니다.
0: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뜨거워요, 많이.
1: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럼 뭐 해야지, 어떡해요.
2: 그런데 국수틀을 계속 돌려주는데요.
0: 빨리 안 식으면 라면처럼 다 발라붙어요. 그러면 국수가 망가져. 그래서 이걸 한 줄 이렇게 빙빙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2: 국수를 뽑아냄과 동시에 차갑게 식혀줘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새벽부터 서두른 덕분에 하루 장사할 올챙이 국수를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한편 가마솥에는 특별한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전분 누룽지입니다.
0: 누룽지 멋있죠?
2: 우와. 이야, 정말 거대하네요.
0: 오세요. 국수를 니만 내봐요. 생각 하나 잡고 오셔. 아주 고소합니다.
2: 올챙이 국수를 완성한 후 맛보는 별미랍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사람들. 포장 손님들이 줄을 잇는데요.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푸짐한 서비스는 필수.
3: 싸고 맛있잖아요.
1: 부담이 없어요?
3: 예.
1: 가격이 없네.
0: 여기 5,000원.
2: 수년째 가격이 그대로라는데요.
1: 이건 왜 이렇게 가격이 싸요?
0: 일단은 옥수수가 싸잖아. 원재료가 싸니까. 놀러 나온다 치고 그냥 내 맘대로 맡기는 거야. 네, 앉아보세요.
2: 돈보다 정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춘옥 씨.
4: 감사합니다.
2: 덕분에 그 옛날처럼 단돈 5,000원에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답니다.
5: 이 할머니가 진짜 불태가지고 옥수수 해가지고 진짜 개울에 가서 불태가지고 그거 눌리셔가지고 할머니가 옥수수 해주고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6: 다 감사. 잘 먹고. 아우 너무 맛있었어요.
0: 맛있었어요.
4: 감사합니다.
6: 네, 많이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2: 손님들의 웃음을 위해 춘옥 씨는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0: 못하지. 맛이 없어 남기고 돈 받기도 미안한데 맛있게 잡수고 가시면 그 기분이 묘하시잖아.
2: 한편 원주 치악산 자락에는 100년이 넘도록 옥수수로 만드는 황골엿을 지켜오는 이가 있습니다. 황골엿이 유명해지면서 사시사철 주문이 끊이지 않는

0: 한다고 하는데요.
1: 이게 뭐예요?
2: 옥수수 갈은 거예요. 마른 걸로 두 번 갈은 거예요, 이게.
3: 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2: 황골엿 만들려고 그래요.
0: 강원도 황골마을에 전통을 담은 황골엿. 옥수수와 엿기름을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 더 깊고 은은한 단맛을 완성합니다.
2: 여기가 옥수수 감자가 잘 되잖아요. 추워가지고 노는 적고 그게 이제 옥수수로 엿해서 팔아가지고 뭐 쌀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거지요.
0: 쌀과 옥수수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2: 돼지가 많아가지고 돼지가 먹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옥수수만 가지고 했지 쌀이 구할 때는.
0: 곱게 간 재료는 솥에 한 번 끓여줘야 하는데요. 엿을 만드는 과정은 인내의 시간. 저을 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장시간 솥 앞을 지켜야 하기에 힘을 덜 쓰는 방법이랍니다.
2: 다리에다 고정해놓고 몸만 움직여가지고 얼렁얼렁. 팔로 하면 힘이 들어도 돼.
0: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게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듯 고정한 후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듯 저어주는데요. 어느새 연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2: 끓으면서 자체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걱 사이로 갈라지잖아. 맑은 물, 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되는 과정. 어느덧 새벽 3시가 됐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작업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체에 건더기들을 걸러줘야 합니다.
2: 마가지도 여기 둘 때 튀어올라요. 튀어올라면 눈 쪽으로 많이 튀어요.
3: 그렇게 눈 다친 적도 있어요?
2: 여러 번 경험했지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0: 연물을 짜내는 일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뒤늦게 아들까지 연 만들기에 합류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함께 엿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된 연 만들기 작업을 달래주는 특별한 음료수.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낸 연물 한 잔. 은은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2: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이거 먹으면 야식 안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에. 든든하지 덥고.
0: 연물로 에너지를 충전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연물을 졸여주기 시작합니다. 약 3시간에서 5시간을 저어가며 정성껏 졸여주고 나면 조청이 먼저 만들어지는데요.
2: 엿은 더 많이 졸이고 1시간 반 정도.
0: 조청이 되면 엿이 거의 다 되었다는 신호. 맛바지 힘을 내봅니다.
2: 힘든 바에 그런지 다 돌아갔어요, 관절이.
0: 오랜 시간 엿을 만들며 온몸에도 그 흔적이 만들어졌는데요.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가 해오던 엿을 오래도록 지켜오고 싶었답니다. 이제 농도가 더 진해졌는데요.
2: 가볍게 내려놨지. 이게 된 거.
0: 장장 하루가 걸려 완성된 전통 황골엿.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엿틀에 옮겨 잘 굳혀줘야 하는데요.
2: 엿 다 만들어 놓으면 공부 못하고 힘든 건 잊어버리고 그러죠.
0: 약 2시간가량 굳혀주면 완전한 엿의 모양을 갖추는데요. 이제 마지막 포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절단기로 일정하게 자른 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포장을 해줍니다.

0: 있는데요. 자칫하면 엿에 흠집이 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1: 하게만 고갔다 대문.
0: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전통의 황골엿. 이 특별한 맛이 잊히지 않게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1: 엿이 100년이고 몇백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많이 찾아주셨으면 이어가는데 고맙고 반갑겠습니다.

0: 더운 날씨에 지쳐가는 가족의 기력을 되찾아줄 보양식 한상. 닭다리로만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좋다. 후식주까지 완벽한 코스 요리를 자랑하는 닭다리 녹두 삼계탕부터 다른 반찬 필요 없게 만드는 최고의 곁들이. 삼계탕과 찰떡궁합인 새콤매콤 상추 겉절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복날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자주 찾게 되는 게 이 삼계탕인데요. 네. 이름부터 확 끌리는 이 닭다리 녹두 삼계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그 닭과 녹두의 고소한 궁합을 자랑하는 네.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저는 닭다리를 좋아해서 예. 닭다리로 짧은 시간 내에 끓이려고 닭다리, 예. 녹두, 찹쌀, 또 삼계탕에 빠지면 안 되는 황기, 네. 그다음에 수삼, 또 통후추, 대파, 네. 뭐 마늘, 또 청양고추 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자, 삼계탕 먹을 때는요, 이 죽이 빠지면 또 정말 서운한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죽까지 준비하셨다고요?
2: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느끼함이 없는 삼계죽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당근, 양파, 표고버섯, 네. 애호박을 준비했고요. 네. 이게 토탈 걸리는 시간이 딱 30분이면 끓이면 됩니다. 죽까지.
1: 죽까지 30분이요? 네. 와, 뭐 기본 삼계탕은 1시간 정도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죽까지 30분입니다. 본격적인 더위로 몸을 보호해야 하는 날이 많은데요. 네. 자, 올여름을 책임질 닭다리 녹두 삼계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닭다리 녹두 삼계탕. 네. 자, 일단 닭다리 정말 좋아하는 네. 분들 많잖아요.
2: 닭다리가 한 팩에 예. 큰 거는 5개 아니면은 이렇게 6개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2인일 경우에는 한 팩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찹쌀과 보통 찹쌀만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여기다 녹두가 들어가면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예. 닭은 따뜻한 성질인데 녹두는 찬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합이 잘 맞고 예. 또 녹두가 들어간 또 죽까지 같이 끓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찹쌀과 녹두는 이제 전날 불려놓으시면 좋고 예? 또 한 6, 7시간 정도 불리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네. 미리 불려놓은.
2: 그래서 네, 찹쌀과 녹두도 네. 불렸는데요. 네. 이 녹두는 불린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뜨는 껍질을 조금 버리고 또 비벼서 물 부어서 뜨는 거 몇 번 이렇게 예? 좀 버려줘야 거피가 되지요. 껍질을 벗기니까.
1: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네. 되나요?
2: 한 세네 번을 하셔야 돼요.
1: 세네 번.
2: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녹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이렇게 몸에 좋은 재료들 저희가 다 손질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사실 삼계탕에는 이 재료 외에도 정말 몸에 좋은 한약재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2: 근데 이제 뭐 한약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약재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한약재 중에서 빠지면 안 된 대표적인 삼계탕의 재료가 황기예요.
1: 맞아요.
2: 이 황기는 한약 같은 냄새 전혀 안 나고요. 네? 굉장히 끓이면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있어서 네. 삼계탕에 이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네? 이게 좀 이제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르셔도 되지만
1: 접어서.
2: 네, 접어서 이거를 국물을 나중에 건져내려면 일이에요.
1: 맞아요. 그래서, 일일이.
2: 네. 저기 면보 주머니 이런 거 다 팔아요.
1: 맞아요.
2: 이건 제가 모시로 만든 건데 그거 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황기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통후추 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1: 예. 선생님 이 두 가지 재료는 네. 잡내 재료에도 좀
2: 그렇죠.
1: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누린 맛이 안 나게 아. 마늘은요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래야 훨씬 더 잘 우러납니다. 맛이.
1: 예.
2: 이렇게 마늘은 이렇게. 으깨서 넣어주세요.
1: 네.
2: 네. 네. 이렇게.
1: 확실히
2: 마늘이 예. 많이 들어가 있다가 국물이요. 맛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몸도 튼튼해지고. 예.
2: 네. 그래서 여기에 마늘 들어갔고요. 네. 생강은 예. 작은 걸로 한 톨 정도 얇게 점여서. 네.
1: 정말 누린내 걱정은 없겠네요.
2: 네.
1: 선생님.
2: 이렇게 해서 퍽 끓이시면. 예. 또 국물이 약간 또 곱이. 녹두와 찹쌀을 같이 넣어서 끓이니까 국물도 약간 거르게 해서 진국 같아요. 아~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는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파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이때 되면 삼계탕 같은 거를 꼭 먹어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럼요. 예.
1: 뭐 네. 기분 탈 수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먹어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2: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옛부터 예. 가장 덥다라고 하는 복날에는 예. 지금 이제 말복 남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단백질 식품이 많이 들어간 예. 이걸 또 한번 드시면 든든하지요.
1: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아주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올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늘 그 녹두 죽인데
1: 예.
0: 여기에 채소 버섯이 들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 여기에 호박.
1: 네.
0: 네, 호박은요. 이렇게 죽이니까 너무 크지 않게
1: 네.
0: 써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1: 부들부들한
0: 이렇게
1: 애호박. 죽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0: 네. 그래서 버섯은 오늘 표고버섯 준비했는데
1: 예.
0: 표고 아니더라도
1: 네.
0: 다른 버섯 쓰셔도 돼요. 그래서 버섯과 채소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죽이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썰어서 준비를
1: 예.
0: 했습니다.
1: 원래는 선생님, 삼계탕 하면 찹쌀을 그 닭의 뱃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0: 그 연계로다가 할
1: 예.
0: 때는 그 속에다
1: 그닭
0: 넣잖아요.
1: 속에
0: 근데
1: 넣는데,
0: 닭 속에다 넣을 때그 찹쌀이 익으려면은 한 시간은 끓여야 돼요. 그래, 그래야
1: 맞아요.
0: 국물도 진하고, 이제, 근데 이제 닭이 들 맛있죠. 근데 들
1: 맞아요.
0: 끓이면은 또 국물이 약하고 찹쌀이 잘
1: 맞아요, 맞아요.
0: 안 익어요.
1: 예.
0: 근데 오늘은 그럴 염려 없잖아요. 닭 다리로만 끓이고,
1: 예.
0: 이 찹쌀과 녹두를 함께 끓여주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해요.
1: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죽까지 먹어서 아쉽지
0: 그러니까,
1: 않게.
0: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1: 네.
0: 당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또 삼계탕 먹고 나면 이렇게 죽이 또 먹고 싶은지.
0: 그럼요,
1: 그쵸? 국물에 해가지고.
0: 그러니까 가볍게 죽으로, 왜냐면
1: 예.
0: 고기랑 국물을 드시니까 밥이 그렇게 안 땡기잖아요. 근데 또
1: 예.
0: 안 하면 서운하시니까
1: 술술
0: 이렇게
1: 들어가게, 예.
0: 가볍게 죽으로 드시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삼계탕 통으로 해서 이제 찹쌀을 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요, 보통은.
1: 맞아요. 삼계죽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자,
0: 준비됐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표고버섯.
1: 또 우리 또,
0: 네. 이 표고버섯도,
1: 건표고,
0: 네, 불리는 거. 네,
1: 예.
0: 이렇게 해서 네, 표고버섯도 넣어주시고.
1: 예.
0: 네. 식구가 많으면 더 늘리시면 되고요.
1: 네.
0: 저희는 오늘 1인분에 닭다리 3개랑
1: 예?
0: 죽하는 요 양이 요거예요.
1: 뭐, 많은 재료도 아닌데,
0: 네.
1: 진짜 또 요리에 들어가면 또 푸짐해요.
0: 맞아요. 네. 여기에 양파도
1: 예.
0: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또 선생님이 또 일주일 동안 요리해봤는데,
0: 네.
1: 그동안에도 또 여름에 어울리는 요리들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0: 네.
1: 그쵸? 근데 오늘 또 마지막엔 또 든든하게 저희를 또 몸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예.
0: 지를 거니까 섞여도 됩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1: 재료 손질이 다 됐죠?
0: 네. 그러면
1: 예.
0: 이제 여기에
1: 지금
0: 이거를
1: 찬물인가요, 선생님? 오.
0: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1: 예.
0: 네. 이렇게 닭이나 이런 걸 넣을 때는 끓을 때 넣을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면주머니에 여러 가지 향신 양념들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를 불 키셔서 넣으시고 팔팔 끓으면
1: 네.
0: 닭다리 넣으시고
1: 네.
0: 찹쌀 넣고 불린 녹두 넣고
1: 네.
0: 딱 30분 끓이시면 됩니다.
1: 오, 정말 간단하네요, 선생님.
0: 네.
1: 준비만 딱 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순서대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일단 한번 불을 끓여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0: 네. 지금 예, 끓고 있지요?
1: 네.
0: 네. 그러면 아직 요 향신 양념들이
1: 예.
0: 이거 끓었다 그래서 다안 우러났잖아요.
1: 근데 왜 향이
0: 이거는
1: 좋아요,
0: 네, 그냥
1: 선생님?
0: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1: 자.
0: 이제 여기에
1: 닭다리부터.
0: 네, 닭다리를 넣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1: 예.
0: 닭다리 한 팩, 6토막.
1: 아무래도 닭다리다 보니까 익는데 시간도
0: 네.
1: 더
0: 30분이면
1: 절약되고.
0: 충분히 익어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불린 찹쌀.
1: 네.
0: 네.
1: 자, 저희가 미리 불려 뒀죠.
0: 네. 그다음에 불린 녹두.
1: 예.
0: 네.
1: 녹두도 몸에 참 좋다고 하는데,
0: 그럼요.
1: 예.
0: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1: 가진 재료들.
0: 네. 수삼,
1: 수삼 넣고,
0: 네, 두뿌리,
1: 네.
0: 배추, 네, 그리고 여기에
1: 네.
0: 이제 채소까지 같이 넣습니다.
1: 죽으로 먹을 때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재료를 다 넣고, 30분 정도만 끓여주면
0: 네, 30분
1: 된다고요?
0: 끓이면 됩니다.
1: 이야. 뚜껑 덮고
0: 네,
1: 하나요?
0: 처음에는 뚜껑 덮어서 끓기 시작하면
1: 예.
0: 다시 또 이제 불 열어놓고 끓이시면 돼요.
1: 네. 자, 그럼 30분 동안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0: 네.
1: 연승님,
0: 네.
1: 지금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0: 네.
1: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네. 여기 보시면
1: 네.
0: 제가 요거를
1: 예.
0: 네.
1: 이야, 진짜 걸쭉해졌어요,
0: 네.
1: 선생님.
0: 걸쭉해졌지요?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요거는 빼시고
1: 네.
0: 역할을 다 했으니까.
1: 네.
0: 네. 그다음에 수삼도 이렇게 2인분으로 끓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이제 닭을

0: 부들부들하게. 예.
1: 네. 30분 만에 다 완성이 됐어요.
2: 그럼요. 네, 충분히 닭다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죽도 다 완성이 됐고요. 네. 2인분에.
0: 이걸 한 번에 하셨네요, 선생님.
2: 네, 한 번에. 굳이 더운 여름날 굳이 많이 뭐 또 끓일 필요 없잖아요, 죽은요.
0: 그렇죠.
2: 이렇게 해서.
0: 불 앞에서 최대한 오래 있지 않는 게 네. 여름엔요, 그렇죠?
2: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담고 여기도 이렇게 담습니다.
0: 네.
2: 그러면 이제 죽까지 다 완성됐지요?
0: 자, 그러면 잠깐 줄게요.
2: 네, 여기에 네. 제가 이제 닭다리를 이렇게 제가 2인분이라고 했으니까
0: 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고요.
0: 원래 삼계탕 할 때 닭다리 때문에 네. 싸움 많이 일어나거든요.
2: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끓일 수도 있고 대추도 하나
0: 예.
2: 네. 그리고 여기에 수삼도 하나
0: 네.
2: 네.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예. 국물을 네. 네. 국물을 붓겠습니다.
0: 아우, 선생님 국물이 정말 진해요.
2: 너무 진하죠? 네.
0: 아니 30분 만에 이렇게 진한 국물이
2: 그러니까요.
0: 나올 수 있는지
2: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이제 삼계탕입니다.
0: 예? 우와.
2: 네, 여기에도 국물을.
0: 예.
2: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이게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잖아요.
0: 아, 예.
2: 네.
0: 2인이 거뜬히 나와요,
2: 그렇죠?
0: 2인분이.
2: 근데 이제 이것만 드시면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0: 아쉬워요, 선생님.
2: 맞죠?
0: 예.
2: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살짝만 한번 이렇게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네. 이 죽도 제대로 끓인 국물에서 끓였으니까
0: 우와.
2: 이 국물이 또 맛있잖아요.
0: 아, 그리고 정말 뜨끈하게 네. 바로 먹을 수 있어서
2: 네, 한 그릇 더 나옵니다.
0: 예. 네,
2: 그러면 제가 여기에
0: 네.
2: 이제 붓꽃 요것만
0: 네.
2: 쓸면 됩니다.
0: 자.
2: 칼 주시고 네. 이게 또 파가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여기에 파 썰은 거 네. 이렇게 해서
0: 네.
2: 여기에 파 썰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0: 네.
2: 그다음에 칼칼한 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여기에 청양고추를
0: 네.
2: 조금 썰어서 넣으면 국물에 칼칼해서 너무 좋아요.
0: 그러게요.
2: 네, 청양고추 얇게 썰으세요 그 대신에.
0: 네.
2: 네. 이렇게 해서 반만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0: 아니
2: 요게 들어가면요
0: 예.
2: 국물이요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0: 그러게요.
2: 네. 여기에 소금 후추는 간 하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0: 네.
2: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0: 예.
2: 김 계신 거.
0: 올리고.
2: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뿌리시고.
0: 네.
2: 그다음에 여기에 실파 송송 썰은 거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 네. 네, 여기에 소금 후추만 드시고.
0: 예. 정말 30분 만에 닭다리 녹두 삼계탕과 삼계죽까지 완성했습니다.
2: 네. 네.
0: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닭다리 녹두 삼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면 주머니에 황기, 통후추, 마늘, 생강, 대파를 넣어줍니다. 애호박, 당근, 표고버섯, 양파는 굳게 다져주세요. 냄비에 찬물, 향채소 주머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때 향채소 주머니는 찬물부터 넣어 끓여줘야 맛이 더 잘 우러나요. 끓는 국물에 닭다리, 불린 찹쌀, 불린 녹두, 수삼, 대추, 다진 채소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향채소 주머니, 수삼, 닭다리, 대추를 건져내줍니다. 그릇에 닭다리, 대추, 수삼을 담고 국물을 담아주세요. 죽을 살짝 끓인 뒤 그릇에 담아줍니다. 닭다리 녹두 삼계탕에 송송 썬 대파, 청양고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죽 위에 김가루, 깨소금, 송송 썬 실파를 올리면 닭다리 녹두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2: 네.
0: 이 상추는 고기 먹을 때 없어서 안 될 필수 재료지만
2: 네.
0: 겉절이로 만들어보면 밥반찬으로도 좋던데요.
2: 그렇죠. 네.
0: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상추 겉절이에 양푼 넣고 밥을 비벼도 맛있잖아요.
0: 맞아요.
2: 재료는 주인공이 상추입니다.
0: 예.
2: 상추, 그리고 상추만 하셔도 되지만
0: 네.

0: 상추에 오이와 그다음에 양파가 좀 들어가면 예. 훨씬 더 맛있어서 예.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0: 양념에는 뭐 간장, 고춧가루, 설탕, 파마늘 또 식초
1: 예.
0: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1: 간단하네요.
0: 네.
1: 자, 이런 채소 반찬이면 입맛이 굉장히 당기는데요.
0: 네.
1: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네. 자.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 네.
0: 이제 고기 드실 때는 바로 이 쌈에다가 가장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반찬 없을 때
1: 네.
0: 또는 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무쳐서 드시면
1: 네.
0: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예, 지금 상추 물에 담가서 좀 물기가 있어서
1: 예.
0: 물기를 좀 제거를 했습니다.
1: 근데 선생님,
0: 예.
1: 요즘 이제 마트에 가면
0: 네.
1: 상추 사러 상추 섹션에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상추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0: 맞아요. 상추가요.
1: 예.
0: 이제 이렇게 푸른 빛깔이 많은 게 있고
1: 예.
0: 적상추라고 그래서 왜 이런 짙은 색깔이 또 많은 상추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로메인도 있고
1: 아, 맞다, 맞다.
0: 다양한 또 외국산 그 이름으로 들어온 또 새로 종도 많아서
1: 예.
0: 상추는 그냥 있는 대로
1: 예.
0: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1: 네. 네. 자, 본인이 원하는 상추
0: 네.
1: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0: 근데 상추는 통으로 하면 너무 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좀 자르시면 좋아요.
1: 아, 손으로 예. 툭툭.
0: 작은 거는 그냥 예. 쓰시고요. 끝에가 지저분한 거는 가위로 처음에
1: 예.
0: 이제 그 씻기 전에 자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1: 워낙 연해서, 그렇죠?
0: 연해요. 그리고 이 상추는 버무릴 때도
1: 예.
0: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하셔야 돼.
1: 왜냐면
0: 연하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상추는 네. 이렇게 작은 것만 그냥 쓰시고요.
1: 네. 근데 상추도 네. 항상 이제 구입을 했다가 항상 이 정도도 남아요.
0: 그럼요.
1: 다 못 사먹게 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무쳐서도 드시면 되니까.
1: 예. 네. 밥 반찬이 되는 거죠?
0: 그럼요. 예. 왜냐면 이제 매콤하면서도
1: 예?
0: 새콤달콤하게
1: 맞아요.
0: 되니까 반찬으로 좋죠.
1: 네. 식감도 됐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0: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 네.
0: 곁들여지는.
1: 네.
0: 그리고 씹히는 맛이 적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1: 상추는.
0: 네. 그래서 여기에 오이는
1: 네.
0: 반을 좀 이렇게 갈르셔서
1: 네.
0: 이렇게 써시면 돼요. 약간 어슷하게.
1: 자.
0: 근데 생으로 버무리는 거기 때문에 오이 안 절이고요.
1: 네.
0: 그냥 같이 버무립니다.
1: 말씀하셨듯이 이 상추는 씹는 시간이 조금 덜 해가지고
0: 네.
1: 아쉬웠거든요.
0: 그렇죠. 네, 이렇게
1: 선생님, 오늘 이렇게
0: 됩니다.
1: 뭐
0: 네.
1: 오이랑
0: 네.
1: 양파 있는데 다른 재료들 뭐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0: 여기에 파프리카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1: 당근 어떨까요?
0: 당근도 넣으셔도 되고.
1: 네.
0: 네. 뭐
1: 여러 가지
0: 방울토마토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썰으셔도 되고요.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양파도 요새 양파는 두꺼워서
1: 네.
0: 좀 곱게 썰으셔야 돼요.
1: 맞습니다. 여름
0: 네.
1: 양파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햇거라서
1: 예.
0: 굉장히 두꺼워요. 그 면면이 다
1: 네.
0: 이렇게 해서
1: 자 담아볼까요?
0: 너무 많나?
1: 괜찮습니다. 어 네. 근데 또 푸짐해요. 근데
0: 네.
1: 또 묻혀놓으면 조금 줄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0: 네. 여기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네요.
1: 야.
0: 이거는 뭐
1: 예.
0: 양념은 다 집에 있는 거고 상추만 딱 있으면
1: 네. 네. 이 무침은 네. 또 양념이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1: 네.
0: 고춧가루는 고운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무침은 좀 이제 너무 고운 거보다는 입자가 좀 있는 게 이렇게 더덕더덕 묻어져서 좋아요.
1: 맞아요. 네. 느낌도 나고요.
0: 네. 제가 참기름은 양념장에다가 안 넣을 겁니다.
1: 마지막에
0: 네. 여기에 간장 들어가고요.
1: 네.
0: 파 다진 거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조금만 들어갑니다.
1: 네.
0: 네, 설탕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식초 들어가고요.
1: 네. 네.
0: 그러면
1: 자,
0: 참기름하고 통깨만 남았어요.
1: 예.
0: 네.
1: 자.
0: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설탕이 잘 녹도록
1: 예.
0: 젖어 주시고요. 이제 이 상추가 많으면 이 양념은 이 비율대로 해서 조금 더 늘리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맵게 버무리셔도 되고 약하게 버무리셔도 돼요.
1: 약간
0: 힘드니까. 네네네. 예.
1: 간간하게. 근데 선생님 네. 참기름을 왜 놔두셨는지
0: 네.
1: 이유가 궁금해요.
0: 네, 참기름을요.
1: 네.
0: 이렇게 참기름을 묻히면 기름 코팅이 되는 거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수분 같은 것들이 덜 나오면서
1: 네.
0: 수분이 덜 생기고 그리고 양념이 이제 더 잘 이렇게 묻어요.
1: 오.
0: 그래서 항상 저는 부추 무침
1: 예.
0: 또는 실부추 무침, 참나물 무침 같은 거 할 때 항상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요.
1: 채소에 미리.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상추는 애기 다루듯이.
0: 네.
1: 예.
0: 살살.
1: 살살.
0: 네. 그리고 이제
1: 예. 제가
0: 여기에
1: 넣어드릴까요?
0: 네. 양념을
1: 예.
0: 네. 넣어주시면
1: 조금씩 넣어드릴까요?
0: 네. 아니 다 넣으셔도 안 많아요.
1: 예.
0: 이렇게 해서 묻히시면 됩니다.
1: 예.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 돌아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이거는 미리 버무려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0: 습하게 내기 직전에.
1: 네네. 그러니까 상추 이렇게 딱 씻고 채소 썰어서 냉장고에다 적게 넣어놓으시고요. 네. 양념도 딱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놓으셨다가 이제 바로 드시기 전에 네.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0: 네. 오, 이 참기름을 또 채소에 따로 이렇게 묻혀서 그런지 네. 고소한 향이 배가 된 것 같아요. 네.
1: 그렇게 해서 오늘 거는 그렇게 맵지 않겠는데 예? 기호에 따라서 또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네. 이 양념을 더 많이 넣으셔서 하시면 돼요.
0: 네. 네.
1: 여기에 네. 깨를 넣으시면 네. 훨씬 고소하지요.
0: 네. 네.
1: 저는 오늘 맵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무친 거예요.
0: 자, 이렇게 좀 잘 무쳐봤는데요. 야, 선생님 고기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죽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1: 그럼요.
0: 같고
1: 그럼요. 네, 맞아요.
0: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고
1: 반찬으로
0: 예.
1: 그러니까 상추는 꼭 뭐 쌈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0: 네.
1: 이렇게 무쳐서 네. 반찬으로 드셔도 되니까
0: 저는 요즘 닭가슴살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이게 상큼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네, 더 빨갛게 무치셔도 됩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상추 겉절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추는 한입 크기로 뜯어주세요. 오이는 반 갈라 어슷 썰고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설탕,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다가 양념, 통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버무려 코팅을 하면 수분이 덜 나와 양념이 잘 묻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상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밥상 고민 해결사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기력 되찾을 잣죽 삼계탕부터 쫀득한 들깨 감자 옹심이까지 고품격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4: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7: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거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시작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3: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 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4: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5: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6: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7: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8: 그치, 벌써 입에 침이고요.
6: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3: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4: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6: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9: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변신 완료! 레이굿 변신 완료! 스테이번 변신 완료!
1: 기가빌더 뒤쫓아!
2: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3: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4: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다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바지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2: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길다잖아.

0: 기가 밀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할게요.
2: 어?
0: 놀랐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어?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6: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8: 저게 뭐야?
6: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키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키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고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키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교육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사키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키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7: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마트
7: 사탕을 보면. 에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8: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다.

0: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 근사하겠죠?
2: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포부와 두더지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키볼 변신 완료.
2: 마이티볼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압한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4: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0: 준비 완료!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내 꿀통!
5: 어?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1: 나한테 맡겨!
3: 저기 봐!
6: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7: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8: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송,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1: 아, 불이 났어요.
5: 그랬대.
1: 무슨 소리지?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6: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6: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8: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0: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0: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0: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0: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자,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다람쥐 상수리로 10-15. 이 집이군.
1: 할머니, 여기 다음 달 월주차고요.
2: 아이고, 성금해도 되는데.
0: 마당에 벽을 헐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었군. 다달이 월주차 임대 수익을 얻고 있어.
2: 2층 202호 총각이지요. 보일러 고장난 거 고치줄라 하는데.
0: 2층엔 두 집에 세를 줬다는 소리군. 벽을 쳐서 두 각으로 나눈 거야.
3: 오길 씨, 잡숫고 해요.
2: 들어가요, 모건 씨.
4: 쌤은 돈 욕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0: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능숙할 리가요, 오소은 씨.
5: 깨진 시계는 노란 상자, 고장난 워크맨도 노란 상자, 이것도 노란 상자, 그리고 이건?
2: 그게 와, 그 있노? 분명 장롱에 넣어뒀는데.
5: 부군 얼굴을 처음 뵙는군요. 오길 씨와 함께한 분이니 좋은 분이셨겠죠?
2: 좋은 사람이었지요. 집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지만 내한테 참 잘해줬어요.
6: 이긴 뭔데요?
7: 제가 그 말주변이 없어가 편지를 써봤는데 가방끈이 짧아가 어설플 깁니다. 보고 엉망이면 뭐 버리피도 되고.
6: 나중에 응? 읽어볼게요.
7: 아, 그럴래요?
8: 주문하시겠어요?
6: 그냥 아무거나요. 요새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요.
7: 옥길 씨, 28번 바람버스 보이지요? 내릴 때는 돌이 방직, 빨간감 반 도토리 그려진 거 그거 딱 보고 내리면 됩니다. 돌아올 때는...
6: 전종국 씨, 여기 다니는 버스 저거 하나인데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내는 올라가 아이예요. 바보도 아이고. 이제 출퇴근할 때 이래 따라오지 마세요. 숨 막힌다, 가이.
8: 내일 보자.
6: 기사님, 이거 28번 버스 아닙니까?
9: 28-1번 아인겨. 젊은 세대가 와 이래 정신이 없노?
10: 아이고, 오길 씨.
2: 타일 기술도 남편한테 배웠지요. 맨날 실수하면서 자존심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내한테 면박 한 번 안 주고 참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지. 차장암 걸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둘이서 전국에 집을 몇백 개는 지었다인교. 우리 센터 1층 어린이집 안 있어요. 거기 꽃무늬 벽타일도 우리 둘이서 한기라. 그게나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0: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 집착하는 건가? 유독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2: 모건 씨, 센터 좀 다녀올게요.
0: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일 텐데 또 무슨 일로... 도대체 도토리 문화센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11: 승리해! 얼른 타셔!
2: 무슨 노치 빼는 줄 알았다!
0: 꿀밤 문화센터. 개관한 지 1년 차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 복합 문화센터. 연면적은 도토리 문화센터의 3배 이상. 전면 통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수영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확실히 도토리 문화센터에 비해 시설도 쾌적하고 강좌 구성도 트렌디해. 하지만 비싸다. 이런 강좌 우리

0: 도토리문화센터에서 우리라니. 나 참. 저기 있었군, 지옥길씨. 근데 저 가방은 뭐지?
1: 아, VIP 멤버십 전용 스위밍백 말씀이시죠? 저희 수영장 1년 회원권 구매하시면.
0: 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5층이죠?
1: 네.
0: 지옥길 선생, 타면 팔수록 황당한 게 튀어나오는군.
2: 꿀밤 문화센터, 여기 악실한 놈들을 봤나? 동네 문화센터가 무슨 청사를 쳐알라두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불매! 불매! 불매!
0: 여기서 더 파버리면 소은씨가 필요하겠어. 지옥길씨가 꿀밤문화센터 VIP라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3: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0: 이상하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
2: 먹고? 응? 어디서 많이 보던.
4: 아따 성님 아는 아가씨요?
2: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구경만 하락했어요. 자꾸 회원들이 꿀밤으로 가쁘니까 보고 좋은 건 좀 배우려고 했는데.
5: 채광이 정말 멋지죠. 우리 꿀밤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2: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만 있었어도 내 여기 안 왔다. 믿어주이소, 둘이 회원님. 진짜로 내한테는 도토리 문화센터밖에 없다.
0: 아, 예.
2: 그래서 말인데, 고두리 회원님.
0: 알겠습니다. 비밀 지켜드리죠.
6: 또다, 또! 저번에 온 신입 홀랑 꿀밤으로 가쁘단다. 도토리 그만두고 오모 꿀밤이 특별 할인을 해준단가나.
2: 뭐고? 언니 아는 화도 안 나나?
6: 어?
2: 어? 화나지 그러면. 꿀밤이 나쁜 것들. 에라이, 홀랑 망했비라.
6: 아니, 소은 총각은 와 안 왔노?
0: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도망쳐.
2: 아니다, 소은 총각 몸이 아파가 이번 주 못 온다고 내한테 전화 왔다.
0: 수혜 교실엔 전화까지 해놓고 상사인 나한테 사직서만 덜렁 던져도.
2: 우리 회원님, 반을 몰아지겠네.
0: 예.
6: 오야, 추석에 못 온다고?
4: 많이 바쁘나? 그럼 네 좋아하는 잡채 좀 애가 보내줄까?
3: 됐어요, 저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4: 야야. 에이, 정없는 가스나.
6: 아니야, 시작됐다!
2: 아이고, 보청기 깨지겠다, 가스나야. 뭐가 시작됐는데?
4: 뭐 시작했다고?
2: 설마, 모기특공대 뭐지?
7: 모기특공대?
2: 모기 방역하는 주민 참여 활동이 있다니요. 이게 은근 꿀알던기라.
7: 돈도 주나요?
2: 하모! 아침에 딱 3시간만 약 뿌리고 댕기면은 인당 2만원!
8: 아이씨, 그게 무슨 꿀알바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2: 아이고, 봉사인데 돈도 주면 꿀알바, 아이가. 내랑 정순이랑 같이 갈 사람 두 명한테만 기회 있대. 아침에 가면은 크림빵이랑 커피도 준다.
4: 언니야, 모기특공대 맹예훈장 주는 건 와 빼는데.
9: 명예모기특공대 자원해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충방제활동 운영을 맡게 된 소스코의 김매미 팀장입니다.
2: 우리 회원님, 같이 해주가 땡큐예요. 저번부터 내가 신세를 많이 지네.
0: 아닙니다.
7: 지옥길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0: 저도 용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2: 그자, 꿀알바라니까.
6: 게다가 진짜 재밌어요, 둘이 회원님.
0: 혜미 회원님?
6: 옥길 언니가 나 불러준 거 처음이잖아. 완전 감동.
2: 부를 사람이 통 없어가.
9: 작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방제활동에 토리구에서 들어온 모기 민원이 20%나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활동비를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 그럼 구호 시작!

0: 웅덩이 매널 파수꽃 우리 회원님 힘들면 천천히 와요.
1: 괜찮습니다. 아이고, 무슨 노인네들이 지치질 않아. 이게 무슨 꿀알바야. 알량한 크림빵이랑 3만원으로 노동력 착취하는 거지. 오소은 지옥길은 자기한테 맡겨두라더니 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을.
2: 저기요, 제가 이 근처 어린이집 원장인데요.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모기 특공대가 와주시면서 몇 년 사이에 모기가 많이 줄어서 얼마

0: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너무 귀엽대.
1: 영아리 띠약띠약.
2: 자, 이쯤에서 구호 한번 갈기고 가야겠지.
3: 우리는 용감한 모기 특공대. 우리의 목표는
4: 어떻게 저없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건데요?
2: 자, 묵자.
5: 역시 우리 언니 김치 지짐이가 최고다.
6: 맛있습니다, 선생님.
2: 그렇지. 날도 꾸물이 한개 비도 올것 같고 딱 좋다. 그러고 보이 인자 쌤이 니도 금방 70이네. 니도 운동 좀 해야 된대.
5: 아유, 난 언니처럼은 못 살아.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야?
2: 야, MZ세대가 내같이 사는 걸 뭐라 카니지 니 아나? 갓생 산다 간다. 지로디
5: 남들보다 빨리 갓 만나러 간다고 갓생 아니고?
2: 뭐라 가노 이 갓은아가.
7: 독립해서 각자 삶을 잘 꾸리고 있는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새로운 연애, 고정 수입과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몸까지. 어쩌면 유니버스가 제시한 거액의 돈을 거부한 건 지금의 안락함이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인지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살짝 일깨워주면.
2: 수지는 잘 살더나?
5: 그럼요. 이제 유니버스에 땅도 팔고 노후 걱정도 없지 뭐.
2: 유니버스?
5: 유마트 만든 회사.
6: 잠깐요.
5: 그래서 언니 땅에도 관심 있잖아요. 벌써 사군자 교실 노라 회원님, 갱년기 교실 모미란 회원님이랑 수지까지 전부 거기에 땅 넘겼어.
6: 그만, 제발 그만해.
5: 내가 죽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정신이 좋으면 다들 믿고 땅을 넘겼겠어. 유니버스가 아주 괜찮은 기업이더라고. 도토리 문화센터 없애는 일 절대 없다고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2: 이 그 회사에서 뭐 받아먹었나? 대기업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쓰면서 내 좋은 일을 와 해주겠노?
5: 아니, 세상에 나쁜 회사들만 있다는 것도 편견이야 언니. 안 그래요 두리 회원님?
6: 이윤과 함께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8: 맞다, 언니야. 쌤이 말 들으니까 괴하는 것 같구만. 연락 오면 한 만나나 봐라.
9: 아, 여보세요.
7: 역시 방심할 수가 없군, 남생씨.
8: 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가! 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가며 네 좋아하는 잡채 비비가 보냈는데 뭐 누가 보내달랬냐고. 이 못된 가수나. 내가 네한테 뭐 잘못했다고 맨날 엄마한테 툴툴거리노.
10: 엄마는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는구나.
8: 뭐?
10: 나 잡채 좋아한 적 없어.
8: 그게 무슨 소리고? 잡채 묻혀놓으면 지가 드뭇게 닦고 지구 오빠랑 맨날 첫날 싸워놓고.
10: 그거라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지. 어차피 아빠랑 오빠만을 위한 밥상이었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5: 오빠는 잡채 만들지도 않고 왜 많이 가져가?
8: 니는 오빠야가 더 먹는 게 그래 안 겁나?
10: 난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먹고 싶었어. 근데 다들 나한테 뭘 했어?
8: 저 욕심 많은 거 봐라. 아휴,
10: 나 엄마 반찬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편해.
8: 이뻐해준 건 다 이자 먹고 그런 건 언제 그리 잘 기억하노? 내 딸내미라고 혼낼 때도 궁뎅이 한 대 안 때리는데 쥐는 말로 내를 막 호두로 팼다.
2: 자식이 공은 없고 화만 남는다.
5: 그래, 정순 언니. 자식들은 부모 마음 절대 알 수가 없어. 누리 회원님도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부모도 다 처음인데 실수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7: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간단히 미워할 수가 없어서.
11: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12: 스티커판 다 채웠구나. 중간에 선물로 안 바꾸고 끝까지 다 채운 학생은 처음 봤어. 넌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가서 5,000원어치 학용품 골라오렴.
13: 언니, 나 이거 향기 나는 볼펜.
11: 안 돼.
13: 와.
11: 3학년 되면 새 공책도 사야 하고 살 거 엄청 많단 말이야. 하나야. 향기 나는 볼펜이 없다고 당장 죽을까?
13: 죽어!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죽어!
14: 알았어, 언니. 공책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를 거야.
11: 엄마, 오늘 공휴일인데 출근해?
15: 마트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뭔지 백화점이고 마트고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다들 아주 돈이 썩어 넘치지.

0: 정신 빠져서 쓰다간 네 아빠처럼 쫄딱 망하는 거 순간이야. 둘이 응? 너도 정신 단단히 챙기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 알았지?
1: 언니,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지. 응? 연주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놔야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선물을 두고 간대.
2: 언니랑 트리 주우러 갈까? 밖에 누가 조그만 트리 버려놨더라. 좀 더럽긴 한데.
1: 언니 빨리 빨리.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우리 집안도 크리스마스 트리 생겼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2: 우리 번개문구 가자.
1: 언니야, 카드에서 노래 나와.
2: 반짝이 프리야,
1: 입체 카드 만들기도 있어. 우와, 도르마비도 사자. 언니
3: 안개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4: 퇴근 준비하세요. 4번 버스 캐셔.
0: 전데요, 점장님.
4: 잔액이 안 맞아요. 1,000원 비잖아.
0: 언니, 찾았대. 돈통 박스 뒤쪽으로 넘어가 있었대. 4번 버스가 자주 그러더라. 언니도 독하다, 진짜. 그까 1,000원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말지. 얼른 가서 쉬어. 점장이 미안하대.
5: 메리 크리스마스!
0: 돈이 썩어 빠졌니? 엄만 돈 1,000원에 지금까지 온갖 지옥 다 겪고 왔는데 집에 퍼져서 이 난장을 버려? 이 정신 빠진 거!
2: 엄마!
0: 게임! 너도 네 애비처럼 도박에 빠지려고 해?
2: 엄마, 죄송해요.
0: 나 뭐라고!
6: 이걸 바꿔달라고요? 교환권으로 가져간 건데 그냥 두시죠. 크리스마스잖아요. 애들이 스티커 힘들게 모아서 얼마나 신나게 가져간...
7: 상처 준 쪽은 기억 못해요. 주고 나면 손에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손에 든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1: 사과하모. 가가 받아줄까요?
8: 둘이 회원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나?
9: 안 받아주면 사과 안 할 끼가. 니는 우찌했었노, 쌤이야? 장수가 니 때문에 사춘기 때 막 상담도 다니고 그랬다며.
1: 아이, 뭐야,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사과하고 혼자 방에 있게 가만 내버려 뒀죠. 미워할 만큼 하고 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사과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참 가여워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하니까.
0: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뻐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7: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어? 나한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하더니.
0: 좋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거.
7: 가요. 너...
10: 야, 고부장! 손이가 왜 잠수 탄 건데? 나한테 단련돼서 웬만해선 꿈쩍도 안 하는 놈인데 얼마나 갈궜길래? 밑에 딱 하나 있는 것도 관리 못해서 난린데 본부장 돼서 몇백 명을 어떻게 지휘할래?
7: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10: 비서실 일도 아직 손이 손 가는 거 있고 나도 필요하니까 고부장이 책임지고 손이 제자리에 갖다 놔! 도사님 말이 맞아. 이상하게 고부장이랑 둘만 있으면 긴장되는 게 꼭 날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쾌하단 말이야. 손이 오면 안전빵으로 부적 몇 개 더 심어둬야. 뭔데 이거? 내가 보낸 건 놓치셨을 거고 지금 사장 매기는 거냐?
7: 사장님께서 주신 거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알아봤습니다. 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누르는 훌륭한 부적이라더군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운 받으라길래.
10: 자넨 잘 몰라. 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홍수 난다면 나고 코스피 폭락한다 하면 해. 그분이 불난다고 하면 불나는 거야. 도사님 문제로 나 도발하지 마라. 우린 그냥 그분이 주는 데이터를 믿으면 되는 거야.
7: 제 사주를 아시고도 내치지 않으신 건 제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십니까? 부족이고 구시고 모두 응하겠습니다. 저를 제자리에만 둬주십시오.
10: 네 자리? 난 저 살려놔라.

0: 토리시다더니 완전 시크해졌는데 간만에 완전체로 놀아보자. 오늘 내가 힙한 데로 모실게.
1: 호텔?
0: 요즘 여기 풀파티 진짜 최고야. 가끔 연예인도 온다. 아, 뭐해 빨리 안 오고.
1: 여긴 카드 할인이랑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어? 오늘 배추 호텔 라운지 애프터 눈티 평일 할인 30%나 된다. 대박. 4시 타임은 아메리카노 두 잔 서비스래.
2: 방금 제 적립이라 그랬나?
3: 서비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 인증하시면 추가 할인 5%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1: 할게요. 정가로 하면 우리 주문한 거 10만 원 넘는데 거의 반값밖에 안 나왔어. 할인받은 금액은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 모으면 숫자가 눈으로 보여서 돈 모을 때 더 동기부여가 돼.
4: 적금을 넣어? 네가?
1: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 재테크 지식이 엄청나시거든. 이거 말고도 꿀팁 많은데 궁금하면
0: 소은아, 너 혹시 뭐 투자하다가 망한 적 있냐?
1: 에? 뭔 소리야?
0: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2: 맞아. 눈만 뜨면 쇼핑하러 가던 놈이 변했어 너?
5: 얘들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란다.
2: 뭐래? 돈 모으겠다고 쿠폰 찾는 게 어른이냐?
0: 너처럼 돈 많은 놈이 그러는 거 완전 기만이다.
1: 너네 말이야. 화장실 휴지 36롤짜리 사서 수납장에 꽉 채워본 적 있어? 화장실 휴지통 비우고 비닐 씌워본 적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거란다.
0: 웃기고 있네. 야, 우리 뭐 집에서 노냐? 부모님 재산 지키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거든. 옷 자랑할 데 없어서 회사 간다던 주제에 진정한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 그게 진짜겠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대답한 거지. 너네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냐? 뭔가를 미친 듯이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거래처를 저랑 같이요?
6: 제대하고 2년 놀았으면 엄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1: 그런 건 아닌데.
7: 유마트랑 재계약했다면서? 아드님까지 합세하면 더 잘 되겠어. 아, 이게 무슨 복이야?
6: 복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새끼 살아갈 기반은 만들어놨으니까 부모 숙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둔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돼.
7: 복은 아드님이 받으셨구만.
1: 나도 알아.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땐 그냥 다 답답하고 흐릿했어.
0: 오, 사업가 데뷔한다고 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1: 내가 뭘 원하는지 단숨에 고를 수 있는 게 옷밖에 없더라.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굳이 집을 나간 건지. 그냥 흐린 안개 밖으로 나가면 뭐라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드디어 만난 거지. 누구보다 선명한 사람을.
6: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1: 모든 게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하고.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6: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1: 영화는요?
6: 3시간 너무 길어.
1: 여행은?
6: 내 돈 쓰고 모은 고생?
5: 어떤 질문에도 늘 자신만의 대답이 있는 사람.
1: 부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뭐예요?
6: 크리스마스.
1: 오, 부장님 의외로.
6: 대목이니까. 소은 씨, 마케팅 업무에 뜻이 있었군요.
1: 네? 아, 네.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6: 소은 씨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5: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6: 어여 잡으시게!
5: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
1: 부장님 최고!
5: 그게 바로 우리 K 부장님이신 거지.
0: 너 설마 우냐?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호떡이다.
3: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4: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핫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핫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5: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3: 아, 벌써?
6: 아,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0: 아, 시원해.
5: 더워. 아, 더워, 더워. 아, 누나, 누나, 에어컨 좀 켜줘.
0: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5: 아니, 아니, 아니. 더 시원하게.
0: 어?
5: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5: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0: 난 춥다고.
5: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7: 냉방병, 냉방병, 냉방병.
0: 뭐?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5: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뭔데, 뭔데?
0: 어?
5: 에이치!
0: 으이!
5: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0: 목도 아픈 것 같고.
5: 어? 콧물도 나오네.
0: 에이치! 어?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고 떨려.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5: 갑자기 이런다고?
0: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5: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8: 해롱, 해롱.
3: 아유.
8: 아, 쓰러진다.
3: 채운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운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열? 너 채운 장군님 막사자.
3: 어? 채운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어? 무슨 일이야, 열?
3: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니, 여긴 왜 또 왔어?
2: 아,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0: 아,
2: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0: 다리옵니다.
9: 아, 뜨거!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 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 가!
10: 혈장 체크해그!
11: 혈장
10: 체크해그!
9: 혈장님 체크해보니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10: 알겠소이다.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같이 가요.
11: 같이 가요.
0: 같이 가요.
11: 같이 가요.
9: 열들이 혈장님과 체크해부님을 따라갔어. 설마.
3: 좋아.
10: 체온 장군님! 아이, 피부 장벽에
3: 열이 발생해.
0: 열이옵니다. 열이옵니다.
11: 열이옵니다.
3: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10: 와,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12: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0: 열이옵니다.
11: 열이옵니다.
3: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거.
8: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올려.
3: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12: 왜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0: 열이 옵니다.
11: 열이 옵니다.
3: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2: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0: 추워.
12: 추워.

0: 바람이 쌩쌩쌩. 혹시
1: 아 시원하다.
0: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2: 아이고
0: 냉기 때문에 최훈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3: 그게
4: 쌩쌩쌩쌩쌩쌩쌩.
3: 저리 가라고.
5: 채원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3: 그만.
5: 정신 차리세요.
3: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명이다. 귓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0: 쌩쌩쌩쌩쌩쌩.
3: 저리 가. 추워.
6: 혈장 착혈구.
7: 혈장 착혈구.
6: 빗줄이 좁아졌다.
7: 하지만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채원 장군님의 명이셔. 채원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1: 왜 이러세요?
7: 혈장 착혈구.
6: 혈장 착혈구.
7: 혈장 착혈구.
6: 혈장.
3: 강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 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5: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8: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자!
5: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다행이구만.
5: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3: 왜이야?
1: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3: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5: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3: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9: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0: 춥다고.
1: 덥다고.
0: 추워.
1: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10: 쌩쌩쌩쌩.
1: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11: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1: 넌 누구?
11: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1: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11: 빙고.
1: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11: 난 폐렴을 일으키고
1: 가자!
11: 가자!
9: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1: 아! 여기가?
11: 호떡이의 코 속인가?
12: 너희들은 누구냐?
1: 아!
11: 네.
12: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1: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10: 점액 발사. 점액 발사.
1: 아 나올 줄 알았지.
11: 샤 샤 샤. 피해서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1: 네, 네, 네, 네.
9: 아데노 바이러스와

0: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1: 감기 유발!
2: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1: 그럼!
3: 네!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1: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재채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2: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1: 아!
2: 네네네네네!
4: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0: 그 틈을 타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5: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1: 열.
0: 레지오넬라균이 폐님 깨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5: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0: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5: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4: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5: 에어컨 좀 켜라.
0: 예.
5: 덥다.

0: 나서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 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6: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4: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여름엔 수박이 최고.
1: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2: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0: 그러게.
1: 아빠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3: 오빠 오다가.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4: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1: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1: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거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1: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2: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1: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3: 여보!
4: 아버지, 괜찮으세요?
2: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응? 있을까요?
3: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2: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3: 엄냠냠.
1: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4: 아버지 목말라요.
2: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3: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1: 물? 없다!
3: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내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1: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2: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1: 너무하긴? 다 갑시다!
3: 갑시다! 아우 정말!
2: 홍보가 기가 막혀.
3: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2: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0: 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3: 아유 덥다.
2: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3: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2: 부인, 조심하세요.
5: 으아, 제비 살려!
3: 아버지!
4: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2: 구렁이 녀석!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6: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제비를 구했어!
3: 우리 아버지!
4: 빨리!
2: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5: 네. 덕분에 이 사라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2: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5: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7: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4: 아버지 목 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2: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4: 아버지!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말라!
5: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2: 제비야, 왜 그러느냐?
5: 내 목숨을 구해준 담내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2: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5: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3: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7: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6: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얼른 심어요.
2: 근데 물이...

0: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1: 물론이죠!
2: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박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박이다.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3: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4: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5: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네, 아버지.
4: 자.

0: 와.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자
2: 다른 게 하나 없어요.
3: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더블도
1: 리코 팬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왓츠가 박수 박수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으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만들 수 있으다
1: 알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팬 나도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치러 왔지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8: 아유, 목말라. 아유.
9: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10: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1: 누가 물 좀 주세요
12: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13: 홍보네 집
14: 갑시다 갑시다
15: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6: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9: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10: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7: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18: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17: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야 아쉬워
12: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18: 탈수? 아니요
12: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

0: 수라고 하는데요.
1: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2: 돈 없는데?
3: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2: 야! 공짜!
4: 어머, 형아, 공짜!
2: 진작 말을 하지!
1: 아이고.
5: 아이고, 기운 없어.
6: 에휴. 예! 몸에 들어가세
7: 밥을도
8: 믿고 팬도
9: 비타민C 함께 가세
10: 들어가세 들어가세
5: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2: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1: 고마워요
0: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1: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11: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12: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어볼 채우고, 수박 먹고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4: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6: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4: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6: 알쑤 박수받아 말짱한 수박이야
4: 알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6: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4: 우와 나도 생겼어
11: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4: 네, 아빠. 아,
11: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4: 응? 아, 좋았어.
11: 하야!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색종이가 보이네요. 어떤 색을 가져갈 건가요?
1: 초록색이요.
0: 서진이는?
2: 파란색.
0: 혜섬이는?
3: 노란색.
0: 시작해볼까요?
3: 네.
4: 챙겨요, 이모.
0: 준비, 시작. 납작한 종이를 빨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열심히.

0: 몇 개 성공했는지 세어볼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다들 정말 잘했어요. 이번엔 색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2: 초록색이요.
3: 빨간색이요.
4: 노란색이요.
0: 준비, 시작! 콕 집어서 집중해서 빨아들여요. 음료수 마실 때처럼 잘 되면 좋을 텐데. 끝났습니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1: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안녕? 다들 잘 지냈어?
2: 응, 잘 지냈어.
3: 안녕, 나도 잘 지냈어.
1: 세 번째 미션. 나의 삼시세끼 소개하기.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모두 소개해주세요. 단, 한 끼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기. 별 3개.
2: 알았어. 내가 먼저 보여줄게.

0: 오늘 조금 뜨거운 걸 먹고 싶어서 샥슈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1: 잠깐! 샥슈카는 토마토, 채소, 계란을 넣고 만든 요리야. 빨간 토마토 속에 달걀이 둥둥 들어가서 백인헬 지옥 속 달걀이라고도 불러.
0: 미국의 토마토가 토마토를 많이 좋아해서 샥슈카를 많이 먹는 것 같아. 들어와봐. 어저께 밤에 내가 준비 다 해서 이제 다 준비돼 있어. 아보카도요.
1: 프라이팬에 우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 마늘.
0: 아, 냄새.
1: 고추. 파프리카 가루. 버섯을 넣어. 그 다음, 옥수수. 치킨 스톡. 토마토 소스를 가득 넣고. 빵 더 구워. 마지막으로 계란, 치즈 넣고 기다리는 거야.
0: 엄청 배고프지만 계속 보게.
1: 준비 됐다.
0: 엄청 맛있게 생겼다. 이거 아침에 먹으면 진짜 좋아. 왜냐면 속이 다 따뜻해지고 맛있는데 또 건강해.
1: 누나 빨리 일어나.
2: 날 부른 거야? 주천이 덕분에 나도 일어났지롱.
3: 나루야. 굿모닝.
4: 오늘 나의 아침을 소개해줄게. 묵은지 참치김밥인데 엄청 맛있어.
5: 묵은지 김밥 만드는 법 알려줄게. 먼저 참치, 고추냉이,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 참기름 듬뿍 넣은 밥에 깨를 솔솔 뿌리는 것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묵은지를 준비해줘. 묵은지를 물로 씻은 다음 설탕, 들기름, 다진 마늘 넣고 달달 볶아줘야 해. 재료를 넣고 김밥을 말면 우리 엄마표 묵은지 김밥 완성!
4: 묵은지가 진짜 고소해. 이렇게 씻고 볶는 거거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엄청 매콤하고 참치의 그 고소함이 조화가 진짜 예술이야.
1: 와! 묵은지 김밥? 신기해. 너무 먹고 싶다.
4: 근데 글쎄 윤희 짜장면 나오는데 수요일이잖아. 아침 많이 먹으면 많이 못 먹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다.
1: 정말 맛있겠다. 나는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었어. 나랑 친구들의 점심이야. 나는 치킨 너겟, 라비올리, 라스베리, 딸기 가져왔어.
6: What do you like to eat?
7: For lunch at school, yeah, smoked salmon sandwich.
8: Or burger.
6: Oh, burger? Okay. What about you, Adrian?
9: A sandwich.
6: Okay.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eat?
9: Pasta.
6: Pasta? Oh, me too.
1: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어.
5: 신기하다.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는데 오늘은 맛있는 유니 짜장면이 나왔지 뭐야? 사진은 못 찍었지만 정말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집에 와서 간식을 먹었지?
10: 제 간식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자연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과일을 먹을 거예요.
11: 이거는 방울토마토보다 좀 단 토마토인데 그 설탕을 잣대로 박은 느낌이에요.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10: 참외를 먹어볼게요. 이거 껍질이 개구리 모양처럼 생겨서 개구리 참외라고 하고 진짜 달아요. 참외보다 더 달아요. 이거는 때려 부은 거지. 그럼 진짜 달거든요. 이거는 소리 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디라고 조금 징그러운 악마의 열매처럼 생겼지만 맛은 있어요. 달콤하고 뭉클하고 색 나는 것 같아요. My favorite is wood Odi. I love you, Odi.
5: 조금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됐어.
12: 와, 진짜 진수성찬.
13: 잘 먹겠습니다.
14: 소라 먼저.
15: 진짜 땡글땡글해.
5: 소라는 푸딩 같고 제육볶음은 환상적이야.
16: 나 제육볶음으로 하루 살 수 있어.

0: 아, 오늘도 못 참고 제육 한 숟갈 추가. 아빠 밥 한 숟갈도 추가. 아빠 죄송해요.
1: 오늘도 누구래? 역시요. 보여줘 접시.
2: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끝! 조금 실망이었던 거는 된장찌개에 소라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소라소라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육볶음으로 밸런스를 맞춰준 게 진짜 완전 진짜. 그래서 오늘은 한식 위주, 해산물 위주 먹었으니까 스파게티나 소고기 같은 느끼한 음식도 한 번씩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내일은 조금 더 기대하면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뿅!
3: 나도 가족이랑 특별한 저녁을 먹었어.
4: 오늘 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동물들도 있고 신기한 가보자. 스테이크 이건 크랩 롭스터 사이드 메뉴 햄버거.
3: 나도 나루 누나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5: 그렇다면 주찬이랑 나루가 내일 먹고 싶은 음식은?
0: 나는 파스타.
3: 나도 파스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5: 오호, 둘이 비슷한 점이 있네. 그렇다면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초. 서로의 공통점 찾기 성공! 공통점을 찾았다라. 아주 재미있어지는군.

0: 나는 왜 제가 좋을까?
1: 야, 뭐 보냐? 혹시 쟤? 박지음이 예쁘긴 하지. 인기 진짜 많더라. 중학교 형아들도 쟤 보러 온대.
0: 어? 그게 누군데?
1: 어? 너 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0: 난 쟤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제일 귀엽...
1: 아, 누군데?
0: 저기 안경 쓰네.
1: 안경? 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세요?
0: 그러게, 나는 왜 쟤가 좋을까?
2: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3: 맞아, 사춘기 때 되면은 이성한테 끌리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데.
4: 사랑 호르몬 같은 게 늘어나는 그때 시기인 것 같아. 청춘의 시기라 할까?
5: 나는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살짝 호감? 있는
6: 그게 그거 아니야?
5: 아, 그렇긴 한데 살짝 다르지.
3: 근데 호감의 기준이 뭐야?
5: 내 마음에 끌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 예전에 살짝 다쳤을 때 막 보건실로 가게 해준 그런 애면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 물통 까먹은 거 챙겨주던가.
8: 난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이 없었어.
9: 충격적이겠지만 여친이 있습니다.
5: 와, 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
9: 제가 2학년 때 같이 놀다가 좀 끌리게 돼서 고백을 했어. 그래서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어, 3년 반.
7: 처음에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끌렸어?
6: 제일
7: 친한 친구?
3: 초등학생은 그 사귈 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7: 근데 얘는 3년?
8: 나도
9: 엄청 막 매일 약속 잡고 매일 놀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약속을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5: 아니, 친한 남자는 있는데 그거 고백했을 때 받아줬어.
9: 막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5: 아니, 나 지금 너무 현타.
7: 나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뭐 사귀는 거 아니고 친해. 같이 친했다가 서로 다른 학교에 갔는데 그 내가 전학을 갔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있었어.
9: 와, 아, 그 정도면은
8: 우연이네.
3: 운명인 거지, 운명.
9: 운명인 거지, 운명.
3: 다들 유치원 때부터가 뭔가 다 핑크퐁이네.
8: 형은 없어? 형은 없어?
3: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9: 아니, 얼굴도 잘생기시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고백을 받아봤다던가 이런.
8: 아니, 아니야. 형은.
3: 최근에 있긴 한데.
8: 형은.
3: 스토리. 갑자기 걔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상담 같은 것도 해줬지. 근데 갑자기 나 너 좋아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가지고 찰싹.
5: 나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얘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9: 감정이 다 색깔별로 나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7: 나는 뭔가 서로 사연이 있어. 뭔가 엄청 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8: 그것도 친해지려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7: 서로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딱 맞지.
8: 친해지기가 1단계, 2단계가 사귀는 거, 3단계가 사랑하는 거 이거일 것 같아, 난. 그냥 너무 간단해.
3: 사귀는 중에서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같아.
5: 맞죠.
8: 네, 형은 친해져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사랑해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9: 솔직히 우리 학교는 거의 다 친해져서 사귀는 그런 느낌으로.
8: 근데
5: 나는 사귀는 거란 그 서로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일 때 사귀는 게 정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사귀면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6: 뭐지? 없어.
10: 있지.
5: 그럼 어디부터 놀래?
6: 밤에 못 자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들이대기도 하고 너무 막 엄청 좋아하면은 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인생에 뭐라 해야 돼?
5: 바뀌어?
6: 아, 어쨌든 인생이 그게 바뀌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7: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백을 하고 차여보는 게 또 내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말을 안 하면
9: 그냥 자신

0: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만 남겨두고 진실로는 꺼내지 않는 게 짝사랑이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모든 걸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1: 근데 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2: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감정은 뭐야?
0: 그건 설렘인 거지.
3: 근데 일단 한번 맘먹고 하면은 뭔가 좋을 수 있는 게 아까 현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차이면은 그것도 경험이고 그 일단 해봐야 그 사람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
1: 그 연애를 하잖아. 이득이 뭐야?
3: 이득?
1: 이득은 나에게 뭐... 그 현실적 그런 가치가 있나?
3: 있지.
4: 인생의 경험.
1: 뭔데 말해봐.
4: 인생의 경험.
2: 그 사람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감정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내게 남는 거지.
4: 응. 그리고 막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막 지켜줄 수도 있고 편 먹어줄 수도 있고.
1: 나는 이미 친구들이 그래 줘가지고 상관없는 거.
3: 늦어.
0: 그럼 형은 언제부터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1: 그래도 빨라도 중학교는 가야지.
3: 형 사춘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이 긴장했네.
4: 그냥 좀
3: 당황했어 이번에.
4: 착하고
3: 다음은 망설이기. 그 뒤에는 손가락 흔들기.
4: 그냥 좀 착하면 될 것 같은.
3: 많이 불안하지 형.
5: 너부터 얘기해보자.
4: 그래 너부터 얘기해라. 생통이다.
2: 우와 우와 누구야?
0: 하드.
4: 누구세요?
0: 세 개 달려있다.
4: 써.
3: 나도 세 개 달려있어.
4: 감사합니다.
5: 누가 해줄 거야?
0: 엄마, 저희 엄마한테 딱 촬영 끝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프로포즈.
4: 나는 엄마, 아빠랑 동시에 줄 거야. 엄마, 아빠 선물이야. 나도 예서이처럼 그냥 그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동시에 이렇게 줄 거야.
1: 난 내가 가질 거야.
4: 냄새가 좋은데?
3: 아니 근데 이거 키우는 법 있어요? 키우는 법도 없는데
4: 물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

엄마가 내 일기를 훔쳐보다니. 절대 들키지 않을 곳에 숨겨야겠다.

0: 무너져.
1: 안 돼. 이렇게 흔들리는 물체를 딛고 올라서면 위험합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자, 선반장이죠? 근데 선반장에 뭐 맛있는 게 있나? 곰돌이가 영차영차 올라가는데. 오, 흔들흔들. 오, 안 돼. 오!

0: 산장에 달린 곰돌이 과연 무사할까요? 오마이 곰! 이럴 수가!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네, 사람의 무게 때문에 가구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람을 덮치고 마네요. 이렇게 깔리면 정말 크게 다치겠어요. 그러니 서랍장이나 책장 같은 가구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1: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2: 아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1: 낙상사고도 위험하지만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는 더 무섭죠. 자, 추락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추락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어른들께서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절대 베란다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자,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DJ 동영 물러갑니다.
1: 여러분, 낙상사고랑 추락사고에 대해 다 살펴봤나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꼭 어른에게 도움 청하기, 그리고 베란다, 난간 등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선 매달리지 않기 약속해요.

0: 4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고양이가 있다. 일단 이 녀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이때 또 다른 고양이 도착. 잔뜩 겁을 먹은 모양새가 딱 우리가 찾는 녀석인 것 같은데요. 어? 이 고양이도 아니라면 털끝 하나 만질 수 없는 고양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1: 좀 알려줄래?
0: 이때 조용히 따라오라는 듯 사인을 보내는 녀석. 녀석을 따라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자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철통 경계 중인 고양이 발견! 주특기는 숨바꼭질, 집사를 보고 달아나는 속도는 우사인 볼트 저리 가라 할 정도. 무려 4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집사와 녀석의 숨바꼭질.
2: 난이도 천왕인데.
0: 그 어떤 접근도 거부한다. 야옹심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든 역대급 철벽 고양이.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과 남자 집사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집.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3: 너 발도

0: 그만 길어가지고 나 너무 아파. 예, 감사합니다. 보통 노무현 긴 거 아니냐? 아,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저기 너무 많이 길었다. 우리 공주는 지금 나이가 지금 11살, 12살 정도 됐고요. 이제
1: 우리 입에서 나이는 제일 많지만은 제 애기 같은 존재.
2: 얼굴도 아기 같은데요. 이 집의 첫째 공주고요. 그리고 여기
0: 치카치카 한번 합시다.
2: 공주 못지않은 순둥이.
0: 너무 많은 분 돼야 돼.
1: 짱순이라고.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화나면 얘도 하악질해요.
2: 집사 앞에서만 애교쟁이라는 이 집 셋째 짬순이.
3: 안녕, 반가워.
2: 집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녀석들, 서로 쓰다듬어 달라고 난리네요. 역시 집사 손길만 한 게 없죠.
1: 짬순아. 장난감.
2: 그런데 여기 무려 4년째 집사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고양이.
1: 얼굴 엄청 이뻐가지고 우리 삼순이. 어? 얼굴만 보면 미소거릴 거 아니야.
2: 푸근하고 친근한 이름과 달리 찬바람 쌩쌩인 이 녀석, 오늘의 주인공 삼순입니다. 그런데 잠깐! 두 고양이가 닮아도 이렇게 똑 닮을 수가? 주인공 얼굴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1: 삼순아, 잠깐만 이리 와볼래? 얼굴 좀 봐보자. 어? 또 화났어. 내가 너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응? 잠깐만 나와볼래? 얼굴 좀 보자. 응? 영준아.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2: 그저 얼굴 한번 보자는 건데 불러도 못 들은 척, 눈 마주칠 틈도 없이 주랭랑을 치는 삼순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 어? 어, 알았어. 미안해. 아니, 내가 어디가? 아이고, 다시 들어갈 거야. 아이, 저 미안해.
2: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무려 4년째 이런 상황이라니. 아, 답답할 노릇입니다.
1: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침 흘리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옆에 침 흘리는 거. 네, 저게 이제 그 또 이제 좀 예민해져가지고 거울 먹었을 때 이렇게 침 흘리는 거거든요. 항상 일상이 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소보다도 이제 좀 낯선 환경이고 이제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2: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찾아온 식사 시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밥 앞에 다들 모여드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보이지 않는 삼순이. 식사 시간에도 녀석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걸까요? 삼순아, 배도 안 고프니? 도통 움직일 기미가 없는 녀석을 위해 집사 인재 씨가 따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밥을 따로 주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1: 삼풍이가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첨가물이 많이 없고 순수 자체 고기. 그러니까 생고기라든가 아니면 동결건조 해가지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만 좀 먹으려고 해요.
2: 밥그릇을 들고 배달까지 하는데, 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집사가 챙겨주는 밥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1: 삼순아, 자. 아이고, 알았어. 밥 먹으라.
2: 이번엔 기다란 막대기까지 동원해 밥그릇을 밀어놓는데, 손을 가져다 댔다가 할킴을 당한 적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1: 떼면 안 돼. 두 번째 나면 안 돼. 됐다. 다행히 안 쏟아졌다. 자, 우리 나 또 갈게. 먹어. 갈게.

0: 삼순아.
1: 마이크 빼야 돼, 삼순아.
2: 아이고, 간식 줄여다 이게 웬 봉변인가요? 결국 10초만 남았는데요. 긁히고 물린 자리는 아물었지만 삼순이와의 거리는 4년째 그대로.
3: 삼순이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4: 이렇게 머리 쓰던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만지려고 한다, 의욕을 가한다 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2: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5: 괜찮아?
2: 다가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삼순이. 대체 녀석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4: 그 삼순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굴 지저분해가지고 몸도 완전히 깨질듯 해가지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픈 아이다 보니까 옆에 가기 싫고 냄새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짠했던 거예요.
2: 안타까운 마음에 구조한 삼순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4: 이빨이 많이 손상이 됐었고 이제 구내염 때문에 그 입 안이 전부 피범벅이고 염증으로 인해서 그 혓바닥 개강까지도 온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한 3시간 정도 수술해가지고 전반치를 하게 됐고요.
2: 이빨은 없어졌지만 야생성은 그대로. 다가갈수록 사나움만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4: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미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애증의 존재죠. 그냥 그 아픈 손가락이라 그럴까요?
2: 스스로 쌓은 철벽에 갇혀 살고 있는 녀석. 과연 집사가 없을 때도 같은 모습일까요? 현관문이 닫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내는 삼순이. 현관 앞에 나와서 정말 나간 건지 확인까지 하는데요. 집사가 그렇게 나오랄 땐 꿈쩍도 안 하더니 아우, 이게 무슨 심보죠? 곧장 거실로 나오긴 했지만 경계심은 풀지 못한 모습.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실 한복판까지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그렇게 잘 있다가도 집사만 왔다 하면 도망가기 바쁜 녀석. 이런 탓에 집사는 집에 올 때마다 불청객 신세랍니다. 고양이들과는 잘 지내면서 오직 집사에게만 거리를 두는 삼순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마주치는 법이 없는 이 기묘한 동거. 집사가 하루빨리 이 불편한 관계를 끝내야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4: 삼순아, 오늘 병원 가야 돼. 응? 삼순아.
2: 이 동장을 보자마자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치는 삼순이.
4: 가게. 응? 네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리고 원래 구내염도 있는 친구다 보니까 삼순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올해 한 8살 이상 추정하고 있거든요. 8살, 10살 추정하고 있다 보니까. 야, 삼순아, 나가. 아이고.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항상.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얼굴에 막 피가 날 때도 있고, 뭐 피부병 때문에 문제 생길 때도 있었고, 한 번은 기생충이 감염돼가지고 기생충 토로한 적이 있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더라도 그냥 질려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취하지 않는 이상은 진정제를 놓고

0: 저나 마찬가지로 진료 복지는 못해요.
1: 아파도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집사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0: 3순위를 딱 봤을 때 나보고 하악기 좀 이제 안 하고 그리고 공격 같은 것도 안 하고 앉는 것도 안 해도 되니까 머리 한번 쓰다마 줄 수 있는 그렇게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함께 산 지 무려 4년. 하지만 단 한 번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는 철벽 고양이.
0: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니, 내가.
1: 다가가면 냅다 도망가기 일쑤. 가까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만지려 했다가는 거침없는 공격까지. 그 어떤 접근도 거부한다. 무려 4년째 곁을 주지 않는 철벽냥 삼순이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듣고 순천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나응식 수의사.
2: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여기 순천까지 오느라고 꽤 남쪽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애들부터 좀 봐볼까요?
0: 네네.
2: 애들이 어디 있나요, 지금?
0: 지금 저희 첫째 공주라는 친구고요.
2: 오, 공주. 네,
0: 나이는 이제 올해 한 11살 정도 된 친구.
2: 11살이에요?
0: 네네.
2: 엄청 동안이네요?
0: 네, 2015년생 정도. 네, 저 친구가 이제 제 셋째인데.
2: 네.
0: 저 친구는 한 5살, 6살.
2: 제 이름이?
0: 쟤는 이름은 짬순이에요.
2: 짬순이?
0: 네.
2: 삼순이라는 친구가 네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듣고 네네. 왔는데 그 친구는 어디 있죠?
0: 지금 이제 방에 좀 숨어 있는데요. 좀 겁이 나고
1: 조심스레 삼순이가 있는 방으로 가봅니다.
0: 하고 그리고 이제
2: 잠시만요. 얼굴 한번 볼게요.
0: 네.
2: 완전히 지금 무서운 상태는 아닌데
0: 네네.
2: 약간의 다가가면은 한 대 때릴 것 같은.
0: 네 맞습니다.
3: 맞기 싫으면 저리 가라!
2: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0: 네네.
2: 둘이 되게 잘 노네요. 애가 공주고.
0: 네네.
1: 삼순이와는 달리 집사와 능숙하게 교감하는 고양이들. 집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참 편안해 보이죠?
2: 우리는 되게 누워있는 게 되게 편안하게 누워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가 라우징 자세라고 해서 사람들이 소파에서 편하게 누울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그런 자세는 아이들이 편안할 때 있는 자세인데.
0: 이 친구예요? 방금 나왔던 친구.
2: 그래도 되게 막 무서워하진 않는데요.
0: 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정 거리를 다가가면은 도망가는 거죠.
2: 고양이들이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을 봤을 때도 감정 표현하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수염인데 수염 자체가 되게 뒤로 갔을 경우에는 보통 무섭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호전적이다라는 거고 편안할 때는 밑으로 좀 약간 쳐져 있거든요. 근데 수염 자체는 그냥 조금 밑으로 처진 편이고 되게 공포스럽지는 않고 특히 눈도 눈동자라고 해서 홍채가 있는데 홍채가 이제 완전 공포심일 경우에는 완전히
0: 네네.
2: 동그래지거든요. 네네. 보면 눈도 약간 아몬드 형태라서 그냥 주시하는 정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은 되게 공포심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0: 네네.
2: 구조한 건가요?
0: 네네.
2: 데려오신 건가요?
0: 네네. 아파서 이게 피침을 질질 흘린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아파서 이렇게 얼굴 쓰다마 내리는 고양이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할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뭐 길에서 생활하는 특징이 아이들이 이제 구내염이라든가 뭐 치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1: 결국 모든 치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삼순이.
2: 치아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사회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0: 네.
2: 치과 치료가 안 된 경우에 이빨이 아픈 애들은 얼굴 만지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렇죠. 왜냐면 얼굴에 얘는 네네. 특히 치아 문제가 있었어요.
0: 네.
1: 얼굴 근처에만 손이 가도 유독 거칠게 반응했는데요.
4: 잠시만. 얘는 이렇게 손가락 닿았어. 아프네.
2: 기본적인 공포심

0: 도 깔려 있고 사람에 대한 사회 의식을 놓치다 보면 길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사회성 부족 공격성이에요. 아.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라고 해서 치아의 문제가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네. 남아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통증 반응성 공격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치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선 다가가기도 힘든 상황. 집사와 삼순이의 거리를 좁힐 방법이 있을까요?
0: 그래서 거리 좁혀가는 거는 일단은 내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먼저 오게끔 하는 거. 네, 돌려주세요. 네. DIY라고 할 수 있죠.
1: 기다란 막대에 고양이 간식을 연결해 고정하는데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0: 이렇게 쭉 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2: 지금 저렇게
0: 전체적으로 한번 짬순이한테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2: 네네.
0: 저 처음이니까 짬순이 처음이잖아요. 짬순이한테 가서 눈을 쳐다보지 말고
2: 네네.
1: 멀찍이서 경계하는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간식을 줄 수 있는 간식봉. 역시 경계심 푸는 데는 간식만한 게 없죠. 고양이가 간식봉에 관심을 보였다면 다음 단계 돌입.
0: 클리커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클리커라는 게 클릭 소리로 내가 너하고의 약속 교육이거든요.
2: 네.
1: 클릭 소리와 간식을 연결해 고양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클리커 교육. 간식을 주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공주를 상대로 예행 연습.
0: 기다려. 정확하게 코터치를 했을 때. 그래서 클릭, 보상. 클릭, 보상. 네네. 거리를 계속 처음엔 엄청 길었던 거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2: 네네.
0: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삼순이한테 삼순 이라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거리 좁히기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2: 아...
0: 네, 일단 네. 삼순이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순이한테 테스트 해봤으니까.
1: 집사가 보는 앞에선 밥도 먹지 않던 삼순인데 과연 이 교육이 삼순이에게도 통할까요?
2: 푸른 계획
0: 한번 볼게요.
2: 네.
1: 먼저 간식봉으로 관심부터 끌어봅니다.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녀석.
2: 삼순아, 자 먹어보자.
1: 다행히 공격성은 없지만 이렇다 할 반응도 없는 삼순이. 오늘 솔루션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괜찮아. 나 안 먹어줄게.
0: 보통 극도의 공포심 있는 경우에는 사람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죠? 입맛이 싹 떨어지잖아요.
2: 네.
0: 또 안 먹을 수 있어요.
2: 네.
1: 어느덧 솔루션 촬영 2시간 경과. 이제는 보는 사람 속까지 다 들어갈 지경.
0: 오늘 진짜 안 먹을 것 같은데요?
3: 예.
0: 어떻게 할까요? 숨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요건 잠깐 논의를 하시고 찍어야 될 것 같은데.
2: 예.
1: 긴급 작전 회의 결과! 경계심 강한 삼순이의 성향을 고려해 보호자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 과연 솔루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모습을 드러내는 삼순이. 저 비좁은 공간에 웅크려 있느라 녀석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삼순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 다시금 솔루션에 도전해봅니다. 야옹신에게 배운 대로 차분하게 시도하는 집사. 하지만 삼순이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할 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솔루션을 이어가던 그때 삼순이가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움츠렸던 몸을 조금씩 풀며

0: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법.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삼순이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이어온 집사.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 와, 보호자님 제가 지난번 갔다 온 이후로 진짜 열심히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삼순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과 치료가 조금 필요한 아이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원도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꾸준히 이런 노력 해주시길 바랄게요. 보호자님 화이팅!

0: 진짜 무거운데요?
1: 몇 킬로 나왔어요?
2: 킬로 나와요.
3: 엄마 봐, 효단아, 효단아.
4: 거의 누워서 매일 숨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은 서산 동부시장에 와봤습니다. 서해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죠.
1: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2: 야, 서산 양파 사러 오세요. 쌉니다. 가지 서산, 농각 서산, 상추 서산,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서산 축복받는 땅이요.
3: 서산에 우로코가 최고. 인기님께 잡수러 들어오세요. 싸게 드릴게.
0: 두툼하고 쫄깃한 우럭포와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우럭 젓국도 있답니다.
4: 아, 이게 시원한 국물 처음 먹어봐.
5: 우리 서산에 가서 파먹고 있답니다.
6: 맞아, 맞아.
7: 오늘 완전
8: 너무 행복해요.
9: 맞아.
0: 60년 세월을 한결같이 소뚜껑에 구워낸 호떡도 있죠.
4: 아, 손 많이 안 뜨거우세요?
10: 네, 안 뜨거워요. 와. 그냥 따뜻해요.
4: 생활의 달인이시네요.
11: 1, 2, 3, 4, 5, 6, 7, 8.
2: 아이고.
0: 오랜 전통 속 쉼 없이 이어지는 유쾌한 삶의 풍경, 서산 동부시장으로 떠나봅니다. 서산 동문동에는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동부시장이 있는데요. 예부터 서산은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이 비옥했다죠. 게다가 바다도 가까워 먹을 것이 풍족했기에 일찍부터 시장이 발달했답니다. 1956년 당시 논이었던 자리에 흙을 돋아 시장이 만들어졌고 주변에 터미널과 병원, 은행 등이 들어서면서 서산의 중심이 됐죠. 아무리 크고 좋은 시장도 교통이 불편하면 허사겠죠? 서산 동부시장은 터미널에서 가까운 데다 인근에 넓은 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 걱정도 없는 기후. 터미널에서 쉬엄쉬엄 걸어가도 5분이면 도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 한번 떠나.

0: 무엇일까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답게 해산물 총집합. 오징어, 소라, 조개, 새우, 꽃게. 없는 것 없이 다 있네요.
1: 아우, 심심해서 안 와요. 오빠 한 번 더.
2: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3: 나보다 예쁘지.
4: 아, 어머니가 더 예쁘신데요?
3: 당연하지, 그거야. 나보다 더 예쁘지. 내가 더 예쁘지. 서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0: 넓고 비옥한 땅에서는 갖가지 채소가 나온답니다. 서산 육종 마늘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5: 열만 더 사천원.
6: 마늘.
5: 네?
6: 마늘.
5: 서산 마늘 나갑니다.
2: 예.
4: 마늘 좋은 거 샀어요?
2: 예. 마늘 좋은 거예요. 여기는 다 심어서 오니까.
5: 16,000원.
2: 예, 마늘 맛있어요.
5: 쪽파 서산, 오이 서산, 홍고추 서산, 호박 서산 거, 가지 서산, 노각 서산, 상추 서산, 꽈리 서산.
4: 아, 서산 야채가 좋은가 봐요. 야채가 되게 많네요.
5: 땀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4: 아버님 여기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5: 50년.
4: 아유, 50년이요?
5: 그럼 내일 모레면 내가 80인데 지금. 옛날에 이렇게 부쩍 그냥 부쩍 포장마차 팔아서 치고 장사했어. 그치, 서럽게 장사했어. 피 다 맞아가면 장사했죠, 옛날이. 그래도 옛날에 그 추억이죠. 동부시장에서 쪽박하고 장사해서 애들 다 대학까지 가르치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 지금 내주고 다.
4: 와, 진짜요?
5: 그럼. 참, 이거 없으면 자다도 깜짝깜짝 놀라.
0: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찾아온 곳은 전집인데요. 인심도 좋아 구경중인 제작대는 챙기는 사장님.
7: 고마워요. 사장님이세요.
4: 감사합니다.
0: 그럼 그럼 그 맛은 어떤 거예요?
4: 어머,
7: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드셔보셔야 맛을 알고 먹어봐야 맛있는 거라고 드시죠.
8: 서산은 알아줘야 돼요.
4: 네?
8: 서산은 알아줘야 돼. 정이 너무너무 넘쳐요.
0: 정이 넘치는 동부시장. 달콤한 냄새를 따라 찾아온 곳은 호떡집입니다. 이 집 호떡은 기름 한 방울 두르지 않은 솥뚜껑에 구워내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맨손으로 호떡을 굽는 사장님. 처음 온 손님은 걱정이 큽니다요.
4: 아, 손님 많이 안 뜨거우세요?
3: 네, 안 뜨거워요. 와. 그냥 따뜻해요.
4: 생활의 달인이시네요.
0: 단골들은 걱정 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인데요.
9: 아기 때부터 계속 있던데요, 여기가.
4: 아니, 아기 때부터면 몇 년을 단골이신 거예요?
9: 50년 넘은 거죠?
10: 나는 한 60년 넘었지. 갈비는 기름이다 막 덜덜 끓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름이 손이자만 묻히고 묻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 근데 가고 우선은 맛있어.
11: 놀이 갈 적에도 여기 와서 버터 안에서도 또 먹고 그랬거든요. 옛날 그 맛, 진짜 그 맛이에요.
0: 옛날 맛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이 솥뚜껑 덕분이죠.
3: 그때 한 3개 찼는데 이건 한 40년 됐었죠. 옛날에는 틀이 없었지. 틀이 살 돈도 없고.
4: 가마솥이 더 비싸지 않아요?
3: 옛날에는 이런 거는 그냥 쌌지.
0: 아, 빨갛게 달궈진 손이 그간의 노고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4: 집게 써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3: 집게, 아, 거기서 못해. 집게 갖고는 그 집게 치우고 뺄 시간도 없어.
0: 집게를 쓸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세월. 사장님의 시간은 이곳 동부시장에서 솥뚜껑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4: 근데 어머님은 왜 호떡 장사 시작했어요?
3: 애들하고 먹고 살라고. 호떡 고소 벌어갖고 애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게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일단 돈에 저기 구애 안 받고 살지.
0: 하하, 동부시장의 호떡처럼 담백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소한 냄새를 따라와 봤는데요. 바삭하게 구워 국산 들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 김은 전국으로

0: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다가 어머니가 물려받아갖고 또 대를 이어서 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뒤늦게 제가 이제 합류해서 3대째 걸쳐가지고 70년 동안 정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오랜 세월 힘 굶는 기계의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인기 메뉴 또한 바뀌었다는데요.
1: 오. 아, 요거는 서산에서 채취해서 작업하고 있는 뱀테라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저희 가로림만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요. 물이 빠졌을 때 이제는 뱀테가 눈을 맞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이제 얼었다가 물에 또 좀 풀렸다가 요걸 반복하다 보면은 뱀테에서 향긋한 향도 많이 나고 단맛도 많이 돌아요. 옛날에는 뱀테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둘러다녔어요. 바닥에 막 그냥 갯벌에 그냥 떠다녀서 동네 분들이 그냥 막 그냥 캐갖고 그냥 김치 국물에다가 비벼서 버무려서도 먹고 쉽사리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감태가 귀해졌죠.
0: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감태는 겨울 밥상에 오르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죠. 세월의 흐름 따라 이제는 귀하신 몸이 됐다는데요.
2: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요. 맛이 어때?
3: 딱 맞아.
2: 딱 맞아.
4: 아, 아내분도 같이 일하세요?
1: 아, 예, 옆에서 많이 서포트 많이 해주고 있어요.
0: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남편의 귀향길을 따른 건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3: 제가 봐도 어머니 혼자 하시기에 이제 장사도 하셔야 되고 물건을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자 혼자 감당하기엔 조금 어려운 일이긴 했거든요.
4: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3: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그래도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딸린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항상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1: 저한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와이프의 도움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다.
0: 김보다 고소하고 감태보다 향긋한 부부의 삶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자, 오랜 역사만큼이나 자랑거리도 많다는 서산 동부시장.
5: 멋진 인생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0: 그 중엔 상인들의 사연을 소개해주는 라디오 방송국도 있습니다. 오늘의 DJ 김진희 씨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요.
6: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7: 시원하게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이쁜 사장님 오셨네.
8: 노란 샤스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장사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힐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너무 좋아. 화이팅.
7: 화이팅. 감사합니다.
8: 사랑합니다. 여기저기.
7: 방금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번글 언니, 네, 노래 듣고 힘내시고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0: 김진희 씨는 어쩌다 DJ가 됐을까요?
1: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장사를 하면서 매일같이 가게 문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만 했었는데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즐거움이나 재미를 드릴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0: 시장의 활력소 으라차차 방송국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주말 오후 노란 버스 한 대가 시장으로 들어서는데요.
2: 어디서 왔어요?
3: 대장님 지연!
2: 대장님 지연에서 뭐하러 왔어요?
3: 시장 보러.

0: 브로콜리랑 토마토랑 고르르 주스 딸기맛이야.
1: 사과 고여요. 애호박이야.
2: 애호박은 어디다 쓰게요?
1: 그거는 엄마가 안 말해줬어요.
3: 유치원에서 단체로 장보기 체험에 나선 건데요.
4: 나물이 오늘 상품권을 줄 거예요. 이거를 받아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3: 네! 시장 상인회에서 기획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 보는 비용까지 이렇게 지급해 준다는군요.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
5: 너무 예뻐요. 손주 보고 싶어요.
0: 브로콜리 얼마예요?
6: 1,500원이에요. 두 개면 얼마요?
0: 두 개면 얼마예요?
6: 3,000원. 네, 이렇게 해줄게.
0: 감사합니다.
6: 네, 1,000원이에요. 1,000원 주세요. 어우, 돈 많이 왔었네. 네. 너무 귀엽고 이뻐요. 네. 네.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2: 친구는 오이 샀네요, 이거.
7: 오이 샀어요.
8: 저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2: 얼마인지 모르고 샀어요?
8: 4,000원이야.
9: 비쌌어.
10: 맛있다, 이거다.
11: 낙동 같아.
3: 채소 가게에 이어 이번엔 김 가게를 찾은 아이들.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12: 좋지요.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후면은 다 여기 손님 아니에요.
13: 아, 미래 손님들이요?
12: 네, 네, 네.
14: 네, 감사합니다.
15: 아이들이랑 교실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경험도 해보고 어르신들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13: 재밌었어요?
14: 네.
13: 얼만큼 재밌었어요? 얼만큼?
3: 하하하, 꼬마 손님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알겠죠? 서산 동부시장은 수산물이 많은 곳으로 특히 유명한데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선 외에도 말린 생선들이 즐비한 가운데 주인공은 따로 있다네요.
16: 아, 이거 있고. 와.
17: 아니, 그거 좋지요. 서산에 우럭포가 최고. 인기님께 잡수러 들어오세요. 싸게 드릴게. 여기로 얼마, 오시면은.
13: 얼마에 드릴 건데요?
17: 아, 싸게 드려야지. 찜통에 튀어서 먹으면 맛있고. 젓국 쪄서 쌀뜨물 받아먹고 보약해 끓여서 먹으면 진짜로 맛있어.
3: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서산 우럭 젓국. 맛을 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죠.
13: 와, 크다.
18: 엄청 커요. 엄청 크죠?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틀리게. 다 제사 지내면 조기 포는 올라가야 되고. 근데 뭐 어른들 다 대접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면 조기 머리만 남고 두부점만 남았다 그래요. 두부점. 그러면 뼈하고 두부 넣고 쌀뜨물 넣고 푹 끓였는데 구수더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된 거죠.
3: 남은 우럭 뼈와 두부를 넣고 끓여 먹었던 우럭 젓국은 가난했던 시절 허기진 배는 물론 마음까지 채워줬던 음식이랍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찜통에 푹 쪄낸 우럭포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죠. 서해에서 건져올린 커다란 알배기 꽃게를 감칠맛 나는 간장에 재운 간장 게장 까장. 하하, 서산 별미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건 바로 우럭젓국. 시원한 국물 맛 때문이죠. 아, 한번 맛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 갓 지은 밥에 올려 먹는 우럭포 또한 인기 만점이랍니다.
12: 개인적으로 생선을 좋아하진 않는데 속살이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요.
7: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렇게 시원한 국물 처음 먹어봐.
9: 서산에서만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맛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11: 서산의 바다를 파먹고 있다.
9: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해요. 맞아.
3: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19: 우선 주부분들 드시고 고기는 나중에 드세요.
12: 네, 알겠습니다.
19: 맛있게 드세요.
12: 감사합니다.
19: 맛있게 드세요.
20: 네, 감사합니다.
19: 맛있게 드세요.
12: 예.
21: 아드님이 너무 친절해요.
22: 우리 아들요?
21: 네.
22: 아이고, 왜 그렇게 친절하대요?
21: 너무 친절.
3: 부지런히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사장님의 눈빛엔 대견함이 가득한데요.
22: 잘하네. 약간 장애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고 4살 때. 그래갖고 내다쳐서 한 달 만에 깨났어요. 근데 저렇게 사람 노릇 해요.
3: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아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지만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없었죠.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22: 우리 며느리.
23: 어디요?
22: 네.
23: 아, 안녕하세요. 아, 며느리였어요?
22: 네.
24: 다양한 아내입니다.
23: 아, 진짜요?
9: 처음에는 이게 일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많이 어려움도 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도 늘고, 네, 어머니를 일을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3: 3년 전 학철 씨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간 시름 많았던 어머니의 얼굴엔 요즘 미소가 떠날 날이 없답니다.
22: 지금처럼 저렇게 서로가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기만 하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어요.
3: 어머니의 녹진한 사랑이 담긴 서산 별미 한상 차림 참 잘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동부시장에도 어둠이 내려앉았는데요. 일을 마친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25: 안녕하세요.
26: 뭐야?
23: 아니 어머니.
26: 아니 기자나 찍어.
23: 어머니 이거 박장이 뭐예요 이거?
26: 댄스복이에요.
23: 댄스?
26: 네.
23: 춤추러 오셨어요?
25: 일하다가요? 여기 시간 되면 다 모여서 우리 그냥 이거 막 이거 해요.
26: 라인 댄스.
25: 라인 댄스 해요.
23: 라인 댄스요?
25: 예, 예, 예.
23: 아니, 라인 댄스를 이 시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 예, 예, 예. 상인들 위해서 여기에서 저기 해줬어요.
27: 기타 학원
23: 하세요?
25: 네, 기타 학원.
23: 우리 어머님은요?
25: 이 언니는 그전에 한복 꿰매요. 한복.
26: 태연사 옷가게.
25: 옷가게.
23: 옷가게요?
26: 꽃가게. 조화도 팔고 거울도 팔고.
23: 옷가게.
25: 네, 좋아.
26: 장사하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3: 악기부터 영어 수업 그리고 운동까지 상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는군요.
28: 네, 여기 네, 두 분 아주 멋쟁이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25: 네.
28: 네. 자, 요 두 분이 카사노바예요.
25: 네.
28: 네. 그러면 카사노바 어떻게 해야 돼요?
25: 호시랑 네,
28: 호시랑 어떻게 해야 돼요?
25: 그렇죠.
28: 호시랑을 들어들어야 돼요. 아셨죠?
25: 네.
28: 네. 자, 네. 잘하셔야 돼요.
25: 네.
29: 네.
25: 예, 땅가고 원래 되어라.
3: 드디어 음악과 함께 본격적인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어디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예, 예. 몸 따로, 마음 따로. 약간은 어설픈 듯 보여도 느낌만은 최고. 참 신나시죠? 이 댄스 수업을 통해 평범한 상인에서 각종 행사에 초대되는 지역 명사들

0: 일이 되셨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나 봅니다. 하하.
1: 앞으로! 야!
2: 야, 어머니 너무 멋있어요.
1: 네.
2: 지금 하루 종일 장사하고 오셨는데 안 힘들어요?
1: 아니 너무 즐겁고 좋아요. 활력소예요. 하루 종일 이제 손님들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있죠.
3: 옛날에는요, 진짜 아침이 나오면 껌껌하면 들어가고 환해지면 나오고 아니 그렇지? 그날이 그날이었는데 이제 이거 여기 이거 나인 때 생긴 대로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하루 월수가 기다려져요. 예, 네, 월수가 기다려져요.
0: 그 열정과 유쾌함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비옥한 땅과 푸른 바다가 있어 먹을 것은 물론 정도, 인심도 넘쳐났다죠. 오랜 역사 위 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서산입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집 이거야. 방 프레젠트할 거야. 여기에 거실이야. 리빙룸이야.

여기 시 헬스 있어. 여기 내 발코니야. 이거가 아빠 사무실이야.

이제 엄마랑 아빠 방에 있어. 야, 여기 코브라 뱀이 있어. 아! 나는 무서운 꿈이 있으면 여기 가. 그럼 엘리베이터를 달려.

이거가 수윤장이야. 내 친구들 여기랑 놀 거야.

0: 빨리밤. 그리고 선크림 발라요. 아이, 그, 풍선 그만하고 얼른 선크림 발라. 아빠 내려오면 빨리 학교 가게. 어? 얼른. 얼른. 얼른. 엄마 풍선 갖다 치워야겠다, 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른. 아니야, 신발 신어. 오. 아이고, 아빠 간다. 아이반. 아이반. 오 마이 갓, this balloon make me go crazy. 그만, 진짜, 진짜.
1: 어, 진짜,
0: 진짜. Yeah, kinda. 아이반, 아이반. 아이반, 진정해. 아이반. 엄마한테 혼나요. 이제 진짜 그만해. 네. 다녀와.
2: 세상.
0: 전화를 보내, 안녕.
2: 그 소라세. A ver, pues entonces hoy ¿qué vas a tener en clase?
3: Voy a tener science, uh-huh. English, y luego lengua, y luego.
2: Sí. Pero bueno, seguro que hay amigos que ya están en el cole, ¿no?
3: Pablo debe de estar ya porque va súper pronto al colegio.
2: Sí.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3: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2: No, bueno, estamos como a 30 metros del colegio.
3: Que 30 metros.
2: Hoy no nos hemos cruzado con Leo. Hace mucho que no nos cruzamos con Leo.
3: Sí.
2: Lo quitas y ahora se lo doy.
0: 저는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4: Every week, I go to the office 3 days, and the other two I work from home.

0: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1: I remember we were many students in this master's program, and I didn't know anyone, but definitely Hemi stood out among other students. She's very pretty.
0: Wow. 일단은 저도 좀 약간 외모가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은 되게 착하고 개그 코드, 유머 코드 같은 것도 잘 맞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되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1: At our three weddings. Yeah, because I'm from Spain and Hemi is from Korea, but we were both living in the US. I mean, for the Korean wedding, for me, was the most special one because we got to wear the traditional hanbok and do like a celebration that I had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And it was also very funny because I didn't understand anything that was going on. So it all became like a really fun experience worth remembering.
2: Are you making a video?
3: Aquí está, Iván.
4: ¿Dónde está?
3: Aquí está, Coco.
0: Hey.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스페인으로 3년 전쯤에 이주를 했는데요. 이제 아이반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게 그때쯤에 이제 미국엔 아무래도 총기 사고가 진짜 많으니까 너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아이 학교 선택 후 학교랑 가까운 곳을 어떻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이반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리세오 소로야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사실 남편이 그 학교에 다녔었어요.
1: 왔다. 게 주로 불러. 오, 가세블랑 막플립스. Vamos a hacer los
2: bajos. ¿No tienes uno parecido que hicimos cuando hicimos el camino?
3: Yo quiero a ti. ¿Qué quieres
4: de mí? ¿Qué tienes que hacer con esto?
5: A ver, a ver, a ver. ¡Ay, ay, ay, ay! ¡Wow!
0: 인터내셔널 스쿨이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엘렉! 댕글보이 엘렉 컬리크!

0: Vamos a elegir a un platillo volante. Video game creator.
1: Entonces, lo que vamos a hacer hoy, chicos, va a ser una especie de pilla-pilla.
0: Vamos a cancelar, vamos a ver.
1: Entonces, ahí van, entendemos, porfa. Vamos a tener dos personajes. Uno lo muevo nosotros. Ahí. Programamos para que se mueva él solo. Y uno nosotros, ¿no? Este nosotros y uno que se mueva como quiera. Y la idea es que este se mueva como quiera, nosotros lo perseguimos. Y cuando lleguemos, ganamos. Y hacemos alguna cosa, como comerlo, aplastarlo, por lo que queráis.
0: Un momento, one moment.
1: Un momento, ahí va.
2: Está volando.
0: Estoy.
1: Eso.
0: No. ¿Cómo estás? ¿Qué haga?
2: ¿Qué haga?
0: Vamos a poner bloque diamante.
2: No, bloque de glitch. Bloque de glitch.
0: ¿Cuál es bloque de glitch?
2: A ver, no, yo le juego.
0: ¡Alerta!
2: ¡Alerta!
0: ¡Ups!
2: ¡Yay!
0: ¡Yay! Quiero volumen.
2: ¡Oh, no!
0: Eric, vamos a hacer las pruebas. ¿Eres religioso o no?
2: ¿Tu micrófono también es de los largos? ¿Sí? Tiene muchísimo.
1: Eso es. ¿Qué?
0: Dinero, que tú no me das. No me das dinero. No da cosa.
3: Medalle는 학비가 따로 있어요. 점심이랑 뭐 활동 막 이런 거를 다 같이 합쳐서 달에 800 유로에서 1000 유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야 돼 우리 이제.
4: 집에 가자 집에.
3: 오늘 로보틱에서 게임했어?
4: 네.
3: 무슨 게임했어?
4: 틴클캣.
3: 틴클캣?
5: 이제만 할 수 있어?
3: 이제 너 집에 가서.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없니?
6: 안녕하세요.
7: 안녕, 토니야.
6: 아이반 잘 있었어? 아이반 많이 컸다.
7: 학교 갔다 왔어요.
2: 축구 놀았어.
3: 축구 놀았어?
7: 축구했어요.
6: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노네.
3: 공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6: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8: 아이반 친구 선물 사갈 거야.
9: 사갈게.
7: 아이반 부끄럽네.
8: 부끄럽네.
2: 아니.
3: 아니야. 안 부끄러워.
6: 아이반 할아버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2: 감자전장 볶음밥.
6: 매일 감자전이야.
7: 알았어. 가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자.
2: 네, 조심히 와요.
8: 네.
2: 조심히 오세요.
7: 사랑해.
2: 사랑해.
7: 아이고, 아이고 많이 컸어.
6: 오늘은 통화를 좀 해주네. 자식이. 노느라고 맨날 게임한다고 도망가더니.
7: 아니, 인사하고 얼른 도망가.
6: 잘 만들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7: 잘해야지. 장갑은 여기 있어요. 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리 담당은 제 애들 아빠 가고.
6: 지금 밥해준 지가 한
4: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7: 그런 얘기를 왜. 원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잖아.
4: 보자기. 보자기 또 꺼내서. 이제 꺼내주고.
7: 구워주세요.
4: 음료수 대신 식혜를 주면은 좋지 않겠나 해갖고, 우리나라 전통 음료니까. 아, 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연습은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음료수 사먹을 거 없어. 이거 해놓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고, 여름에 먹으면 좋지. 음료수보다 몸에도 좋고, 넘치지 않겠지. 6시간 되면 완성이.
7: 넘칠까요?
4: 요거는 이렇게 붙여놓고.
7: 괜찮아요. 우유 뿐만.
4: 괜찮아요. 아이바는 바삭한 걸 좋아해. 마른 빵에다가 우유 한 잔 넣고 먹고 그렇게 일하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는 내가 아침 막 해주지.
7: 우리가 한번 막 봐야지. 아이반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4: 맛있을라나 모르겠네.
7: 맛있겠지요. 좋아요.
4: 맛있어?
7: 네.
4: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치즈가 들어가서
7: 부드럽고. 중요한 건 아이반이 좋아해야 맛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반 보고 싶어.
4: 아이반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뭐. 딸도 딸이지만은 딸보다도 뭐 우리는 실제로는 그 손자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7: 이제 아이반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애기 태어날 때 이제 거기 병원에 갈 때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애기 이제 태어하고 같이 있었죠. 너무 이쁜 거예요.
9: 자르도 안 하고 버티지도 않았고
7: 착한 아이바.
9: 그것만 주면.
7: 맨 처음에 대학원 갈 때 그 외사촌 언니가 고모도 딸 이제 미국에 뺏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혜미는 공부하고 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혜미야 너 절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어? 꼭 한국 사람하고 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4: 처음에 그 미국 그 대학원 다닐 때 한국 기업체 뭐 초청으로 탐방 비슷하게 온 것 같아. 그때는 뭐 사귄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보기만 했지. 간 뒤에 나중에 사귄다고 전화로 알려줬지. 응. 걔를 봤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 없었고 잘 됐다고 그 생각했었어. 딸 결혼하면 서운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결혼식 할 때 스페인 가서 할 때 눈물은 나더라고.
9: 아장아장 그러면서 재롱을 부리던 딸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4: 보일러 다 꺼버리지?
7: 보일러 껐어요 다. 불만 끄고 이제 스페인으로 출발.
4: 갑시다.
7: 파이팅. 안 아프고 잘 놀다 오게. 유성 터미널에서 공항버스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마드리드 가는 비행기 타고 스페인 갈 거예요.
4: 여기다 찍어요.
7: 여기는 가네. 드디어. 드디어 출발은 하는 거네.
4: 가면 아이반이 깜짝 놀라겠어.
7: 벌써 왔어.
4: 금방 오는 줄은 모를 건데. 꿈인가 생신가 하겠네.
7: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공항에 왔어요. 아이반 볼 수 있어.
4: 그럼. 그 생각 하면 힘 안 들어.
7: 힘 안 들어. 아이반 보니까.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밤. 보자. 하나 먹을래?
10: 이거 많이 먹어야. 아.

0: And at that time, he didn't even know his grandparents were coming back.
1: 아이반이랑 남편은 그때 아이반 학교에 파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러 저 혼자 공항에 갔어요.

0: 이렇게 왔다.
1: 우리 다녔네?
2: 우리가 제일 늦게 나왔어.
0: 아, 그래?
2: 드디어 아이만 보러 왔다.
1: 빨리 가서 놀래켜줄 일로 가야 돼.
3: 아. 깜짝 놀라겠네.

0: 아이바는 한글 좀 늘었나?
1: 봐야지.
0: 안토니오는 한글을 모르니까, 그치?
1: 모르겠는데.
2: 그래갖고 이번에는 내가 통역기를 갖고 왔어.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No, no, es escuché.
1: 잘 모르겠는데?
2: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Antonio estaba bien.
1: 맞지? 너무 잘, 너무 딱딱해서 잘하나?
2: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말을 빨리빨리 하면은 통역이 얘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지. 이 급할 때는 이게 좋더라고.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할 땐 상대방 거 눌리고 이렇게 대면 되거든.

0: 아이고야, 나 어디 갔어? 어이구.
1: 어?
2: 잘 있었어?
0: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알반.
1: 할머니 오늘 언제 알았어, 몰랐어?
3: 많이 하셨어요.
1: 몰랐죠? 어이구.

0: 잘한 선물. 이거 지금 잘 안 따지는 건데.
1: 아이고, mira lo que te he traído los abuelos.
0: 아저씨가 주는 선물. 자, 받으세요.
2: 좋아? 좋아?
3: 아, 이거 내 거야?
4: 마인크래프트야.
2: 우와.
0: 아이방코. 아이방코.
3: 와. 에그 박사.
0: 에그 박사. 오, 에그 박사. 아이바, 에그 박사 좋아해?
3: 네, 사랑해.
0: 사랑해.
3: segunda Navidad del año. This is my lucky day.
1: Lucky day.
5: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0: 가자.
2: Let's go, let's go.
3: 내게 멀리 갈 거야.
6: 안 그래.
3: 나비 내게. 우리 나랑 아빠 여기 갔어.
2: 아, 그랬어. 여기 마드리드 리오 아닌가?

0: 어제 안토니오가 여기에 집이 얼만지 봤대. 근데 그 집 사이즈가 우리 집만 하다. 엄청 큰 아파트래, 여기 중에 하나가. 얼마 하게?
1: 얼마 돼?
2: 30억?
0: 어, 비슷해. 30억 좀 넘어.
1: 와, 다 비싸다.
2: 야, 그래도 서울보다 엄청 싸다.
0: 다 왔네. 여기서 오늘 밥 먹을 거예요.
2: 아, 여기 뭐 과일도 막 있네.
1: 아니 왜 뭔지는 아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0: 사람이 워낙 많아.
1: 아이고.

0: 과일 같은 거 시원한 거죠. 그런 거 먹어야 돼.
1: There's way more people than I expected.
2: 일단 한번 돌아보자. Let's walk a little bit.
1: Okay.
2: 가보자. 뭐가 맛있는지 한번 보자.
0: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니,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1: Hey, we can get some tapas here.
2: Looks good.
1: And if they like meatballs, maybe.
3: 그래서 to San Miguel, to the Mercado de San Miguel to have dinner. A little bit easier to get inside because normally in the weekends there are so many people.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ere getting tapas and having dinner.
2: 자리 저기 앉는데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을 것 같대. 아. 그래서 가장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0: 아, 서서 먹는 거 좀 그렇잖아.
2: 저기 앉는데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3: We decided to get out of there and find some place nearby. And all that area in the center has a lot of very old restaurants and bars.
2: What should we do now that we are here?
3: I mean, we can get some tapas and eat outside in the street. Okay. Because if we go to the famous, what is that, mushroom place?
2: That's fine, yeah. Let's go.
3: I think it's over there.
2: Aha, aha, okay. Vámonos. Primero, 고추튀김이랑 여기는 버섯이 유명해.
0: 버섯 아까 들어오니까 그거하고 고추튀김도 한번 먹어보지.
2: Gracias. 이거는 고추.
0: 이게 유명해, 그래?
2: 아니, 이거는 유명한, 여기는 원래 많이 먹는 거예요.
0: 먹어보자.
2: 가끔 열에 하나가 맵대. 열에 하나가 매운 게 있어. 맛이 어때? 맛이 어때?
0: 별로네. 저기 가리고추 먹는 게 낫겠네. 가리고추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겠다, 야. 이게. 이렇게 이쑤시개나 포크로 찍어갖고 양념이 좀 안으로 배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더 맛있어. 요 지금 양념이 안으로는 안 뱉어.
2: 버섯 드셔보세요.
0: 한국에서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2: 이게 제일 낫다. 이렇게 하나 먹어볼까?
0: 맛있네.
2: 이건 괜찮다.
0: 맛있어. 집에서 이렇게 해먹어도 되겠다, 야. 그 육지 해갖고 끼얹으면서 구우면 돼.

0: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자.
1: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아리랑을 쳐줬어. 우리 한국 사람.
2: 우리 아리랑 해준대. 아리랑.
0: 아리랑 쳐줬어.
1: 아빠 혹시 1유로나 1유로짜리 몇 개 있어요? 짱?
3: 있어.
1: 그거 주세요.
0: 5유로 주면 안 돼? 10유로 주면 돼?
1: 아니, 그냥 5유로면 괜찮아.
0: 안토니오, 오늘 좋은 식당에 맛있는 음식 가져갖고 너무 기분 좋아.
4: ¡Que te piso, Iván! ¡Que te piso! ¡Bueno!
5: ¿De qué tan exoso? ¿De qué más hizo? ¿De qué más hizo?
6: Derrosando la bolsa en la vida, con la ina, pagando la cuenta de la
1: casa. ¿Uri 지금 어디가?
5: 우리 이제 쇼핑센터에 가.
1: It's a sunscreen, right?
4: Yeah, this is 11.90 and this is 10.90.
1: 12 유로 정도?
2: 10개.
1: 10개?
0: 로션 같은 것도 있나? 올리브 들어간 게 좋지.
1: 아, 오케이. 지금 딱 5개만 있대.
2: 이걸 12. 뭐 그거 5개만 사.
0: 이렇게 많이 사는데 립밥 서비스 하나 안 되냐고.
1: 안 줘.
0: 물어봐. 자기가 립밥 서비스 얘기해봐.
2: 입만 아파.
0: 아니, 말도 안 해보고 뭐 입이 아파. 이 그러면 여기 서비스.
7: 아, 립밥.
0: 봐, 왜 말을 안 해.
7: 립밥, 립밤.
2: 나.
7: One for you?
0: Oh,
7: it's for women.
0: 에이.
7: 됐어. It's okay.
0: Thank you. 봐, 달라고 하면 주잖아. 뭘 안 줘. 우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오. 여자만 준다 그래요.
2: 선크림을 10개 사야 되는데 5개 못 산.
4: 어떻게 밝혀요?
0: 아유, 야, 이거 봐. 에이, 자식이.
5: 불러서 와요, 내가 갈게요.
0: 기분 좋았어. 9시 반인데 환하네.
2: 그러니까. 이제 깜깜해질라 그러네.
0: 아, 이제 시원하네.
1: 이제 또 원래 해지면 조금 시원해져요.
0: 그러니까. 우와. 아이고. 야, 아이반, 새로운 춤 한번 춰봐. 멋있는 춤 한번 춰봐.
2: 계단춤.
0: 아이고, 자취.
2: 계단춤.
1: 셋, 넷, 다섯.
4: 예.
2: 잘했어요.
1: 예. 잘했어요. 잘했어.
0: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8: 네.
9: Balones, venimos.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안다고.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다.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2: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이제 여기다가 장식할 거야.
4: 이거. 아, 말해.
8: 할머니, 할아버지.
5: 이 관우 하나면 이 관우 스테이교엔엔엔콜리.
1: 월요일에 오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그때쯤 오실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4: Okay. Like this?
1: Yes. Yes.
10: Life is suffering.

0: 알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책상금!
0: 자, 오늘은 좀 시작부터 강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앞에 폭탄이 놓여져 있어요. 나를 당황시킨 아이의 성교육 질문을 1분에 이 폭탄을 들고 계신 분이 지는 겁니다.
2: 걸린 사람 벌칙 있습니까?
0: 당연히 있죠. 네, 벌칙은 녹화가 다 끝나고 혼자 이곳에서 30분 동안 있다가는 쌤들이 다 철수를 해도 깜깜한 이곳에서 본인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력 후보 보입니다. 유력 후보 보여요. 그럼 쌤 씨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3: 알겠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갈 때 가끔 들어와서 보는데 아빠가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
0: 잠깐만. 아, 이거는 그냥.
2: 아니, 이거 뭐야.
0: 검증 안 된다고 막.
2: 아니, 이거.
3: 검증 있어야 돼요?
0: 아, 알았어, 알았어.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2: 아니,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0: 아, 제 시간 열려. 엄마, 아빠는 왜 문을 잠궈? 엄마, 첫사랑이 언제야?
2: 아빠, 성관계가 뭐야?
0: 야, 세다.
3: 세다.
0: 세다. 오케이. 여긴 어떻게 생기는 거야?

0: 사랑할 수 있지.
1: 어, 엄마는 엄마 좋아했던 사람 얘기해줘. 어.
2: 아빠 여자친구 누구야?
1: 엄마, 아빠! 어떡해! 나!
0: 30분간 보낸 시간.
1: 네. 전 더 좋아요. 집에 안 가고 네.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났지? 입니다.
3: 그 애기는 어떻게 생겨?
4: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5: 오늘도 모르는 거 많아.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학교에서 안 배웠어.
1: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0: 은순의 이 은경이 어?
6: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7: 나도야.
6: 나도.
7: 내가 더 많이.
6: 나도.
7: 아니, 내가 더 많이야.
0: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8: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
9: 근데 질문하지 않았어도 알려줄 때가 되면 알려줘야 된다.
0: 뭐야? 어.
2: 아니.
0: 인도요?
9: 카마스트라.
2: 네, 카마스트라에서 봤던.
0: 오!
1: 완전 너무 야해.
10: 어.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로.
2: 어?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다른 것도 챙겨줄게.
11: 아우,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생각도 안 싫어.
1: 아, 오늘 강력하네요.
2: 이거 솔직히 음경 세 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이는 것 같아요. 음경.
1: 그래.
0: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저인데 선혜 씨가 이렇게 오시자마자 너무 센 걸 맞이하셔가지고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12: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해요. 네.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요즘 받고 있기 때문에.
0: 어, 그래요?
1: 그래요?
12: 너무 궁금했어요.
1: 네. 의외로 또 담담하시네. 엄마 아이가 어떻게 생겨?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12: 그냥 엄마의 씨앗 난자와 아빠의 씨앗 정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2: 그럼 어떻게 만나요?
12: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죠.
1: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만난다 정도는 되는데 아, 참 조금 더 이제 크면 사실은 질문들이 더 이어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엄마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막 이러면서 막나게 만들잖아요.
2: 아, 근데 화내는 일이 아니거든요.
1: 아니 그 엄청 좁아지는 게 나도 당황했거든. 아, 진짜 요즘에 난이도 있게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싹 피했어요.
0: 아,
1: 근데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0: 아니 사실 저는 네. 정말 소름 돋는 게 이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그래가지고 진짜 성관계가 뭐야? 이게 물어보는 거야. 아빠 은경이랑
12: 얘기했어?
0: 은순의 이 은경이 어?
2: 거기까지?
0: 아니 근데 중요한 게
1: 아니 나 미치겠다.
0: 중요한 아니
2: 저는 솔직히 이럴 때 조금 이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섹시란 단어만 해도 다들 너무 막 경계하는 거잖아요.
1: 맞아, 몸을 움찔한.
2: 아니 뭐 솔직히 그 우리는 다 그 얘기 다 끝났어요. 우리하고 벤틀리.
1: 얘기 다 나눴어요.
2: 아니, 그거 얼마나 전에 그 매체에 보다가 이 약간 관계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이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이 자세한 은경하고 음순 이렇게 발기 뭐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1: 오, 알려주셨구나. 이야, 역시 우리 쌤씨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OX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딥한 스킨십까지 부모가 직접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X. 그래서 이제
0: 어렵다.
1: 자, 솔직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0: 아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1: 반반이죠. 사실 저도 반반이에요.
0: 네. 지금은 또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하나?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1: 네,
0: 부모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1: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굳이 성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빨리 오히려 눈을 뜨면 어떡하지? 엄마가 뭔가 가르쳐줬으니까 허락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좀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거든요.
8: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선생님

0: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의 아기 씨앗이 만나서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지가 자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질문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 자체가 아이가 생각이 많이 컸다는 거죠. 부모가 안 알려준다고 해서 밖에서 그런 소스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더 많이 정보를 얻는 게 부모가 아니라 친구나 혹은 뭐 SNS 음란물 이제 안 좋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정보는 너무너무나 부정확한 정보죠.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부모가 직접 하는 거일수록 더 좋다고 봐야 되죠.
1: 그렇군요. 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정말 흔한 상황입니다. 만약 아이랑 TV를 보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짝짓기 장면이 나왔다.
2: 아하.
1: 자, 여러분 채널을 돌리실 건가요? 코끼리가 물속에서 또
2: 시청률 올라간 소리 들리네요.
1: 짝짓기를. 세 마리예요? 두
3: 처음
1: 마리예요?
3: 봤다.
1: 세 마리인 줄
3: 마리, 세
1: 알았어요.
3: 마리가.
2: 엄마는 일단 당황 먼저 하시고.
4: 짝짓기.
1: 저거 짝짓기야? 짝짓기인 걸 바로 알죠, 아이들이.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좋아하세요.
5: 아니, 무슨 짝짓기 중인 것 같은데.
3: 아.
4: 드라마 같은 거에서 사귀면은 다 막 저러지 않아요?
1: 애정 표현.
6: 도대체 뭘 본 거야?
2: 도대체 뭘 본 거야?
1: 드라마에서 뭘 본 거야?
4: 엄마 보는 거 따라 봤어요.
7: 결국 엄마가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다.
4: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
8: 그럼 애기는 어떻게 생겨?
6: 아기는?
8: 뭐 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9: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8: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9: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8: 학교에서 안 배웠어.
1: 엄마랑
2: 그렇지. 아, 우리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0: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배워서 잘할지도 몰라요.
10: 월경을 했을 때 엄마가 화를 냈었어요. 창피하니까 그러셨어요. 말 조심하라고.
2: 어머.
10: 더더 성에 관련돼서는 조금 숨기고 자세한 걸 잘 모르고 학창시절을 보냈었거든요.
6: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미리 이렇게 알려줘야 할까.
3: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 거야, 근데?
8: 암컷이 밑에, 수컷이 위에. 이렇게 짝짓기.
3: 와, 그래? 그럼 근처만 있으면 그냥 짝짓기가 되는 거야?
8: 근처만 있는 건 아니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죠.
2: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1: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야.
8: 근데 아빠. 아기 낳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3: 일단, 사랑해야 돼.
2: 아,
0: 정말 중요한.
2: 아버지 로맨티스트죠.
3: 뽀뽀도 하고. 안아줘야 돼.
2: 단계별로 들어가요.
3: 아빠도, 엄마도, 그런 성기라는 게 있어요. 동물들 표현하면 교미라고 하잖아요, 교미. 그렇게 해서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여담이가 생기는 거야.
11: 저는 좀 자연스러웠어가지고 저희 항상 일상이 강아지, 고양이 붕가붕가 하는 것만 맨날 보고 살아가지고 오히려 더 물어봐, 더 자세히 물어봐, 이랬었던 것 같아요.
8: 남자 생식기랑 여자 생식기랑 만나서
1: 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담담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12: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만이 아예
1: 맞아요. 빨리 이렇게 뭔가 딱 2차 성징이 올 때쯤에는 좀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더 미뤄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사고를 칠까봐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좀 빠르게 뭔가 시작이 될까봐 그게 조금 두렵습니다. 정규 씨 솔직히 안 그래요?
2: 그건 이제 누나 이야기인 거잖아.
1: 경험상 DNA가 혹시 있을까봐.
2: 그러니까
1: 걱정돼요.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늦게.
2: 네. 네.
5: 성관계 같은 거는 특히 사춘기,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남자아이들은 사정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임신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0: 성교육을 잘 받으면 오히려 첫 성경험 뒤로 밀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을 제대로 잘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하고 정말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몰라갖고 너무 실수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성교육을 받는 게 인생의 좋은 지도를 손에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2: 맞습니다. 이 성관계가 결국 이제 임신이 가능한 몸의 접촉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임신만 엄청 강조하면 사고 치지 마,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성 자체를 굉장히 무겁거나 책임감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그 어떤 죄책감,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공포스럽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3: 야, 근데 정규 씨는 부모님 말고
1: 네.
3: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1: 와. 질문 쑥 들어왔네요.
3: 네, 궁금해서.
1: 깜짝아.
3: 네, 궁금해서.
1: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3: 아, 그래요?
1: 예, 예, 예.
3: 좀 앞서 나간 친구들.
1: 아, 네. 많이 앞서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영상물들이 또 그런 그 교육 자료로서 그런 네. 안 좋은 영상물들을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가 그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뭔가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뭔가 좀 불편했어요.
3: 그럴
1: 수 있을 충격이었어요, 그게.
0: 이제는 알고 있지만 네. 결혼할 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3: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언니도 저희 실제 저희 언니도 고등학교 때 알았다 그랬나?
1: 사실 이제 샘 형은 왠지 알게 된 것도 좀 우리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4: 성관계 조금 알게 된 게 우리 집에 이렇게 책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늘 눈이 들어왔던 제목 하나 있더라고요. 섹스의 출범.
3: 오, 제목이 안 볼 수가 없겠다.
4: 아, 그거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 번 봤어요.
3: 아니, 듣자마자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제목이 너무 임팩트가 있네요.
4: 많이 봤죠.
0: 외국 책은 그런 그 성에 대한 책들이 굿섹스 뭐 이런 게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신성한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름다운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3: 그 엄마가 약간 자연스럽게 거기다 두신 건가 보라고?
4: 어머니 책인지 모르겠지만
3: 어머니 책일 수도 있고
4: 약간 그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 저를 보라고 그렇게 냅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거 배웠어요.
1: 형 떠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4: 아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5: 안녕, 내 이름은 은부. 이 은부야.
1: 어머 어머.
5: 지금 은경이 만나러 가는 길이야.
1: 은경이 만나.
5: 신난다.
0: 생김새도 비슷해.
2: 그러네요.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6: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편하게 은경이라고 불러.
1: 아, 자신감이 있는데요.
5: 날씨도 너무 좋다.
7: This stop is Gwanghwamun.
5: 아, 벌써 다 왔네. 은경아, 기다려. 룰라라라. 은경이잖아.
6: 은부야, 여기야, 여기.
8: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 저기, 은부야, 손 잡아도 될까?
1: 야, 긴장감이 있네.
5: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다.
8: 맞아. 너랑 같이 봐도 더 재밌었어.
5: 저기, 은경아, 너 좋아.
8: 나도야.
5: 정말? 나도.
8: 내가 더 많이.
5: 나도.
8: 아니, 나도. 내가 더 많이야.
1: 아유, 웃기냐.
8: 뭐야, 오늘 은경이 지금 최고인데? 곧 눈이 열리겠어.
1: 눈이 열린다. 어머, 눈이 열려버렸어.
3: 남자가 나와버렸다.
8: 우와, 새로운 세상이다. 끝에 뭐가 있는지 가보자.
1: 와, 되게 집중하게 되네요. 아,
2: 대서사시네요, 이거 완전.
3: 이야,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2: 우주를 헤엄쳐.
3: 너무 신비롭다는데. 그러니까 더 신비로워요.
8: 아, 난 여기까지야.
0: 너무 힘드나.
8: 운동 좀

0: 오, 감동이다.
1: 예술이네요, 예술. 와.
0: 진짜 너무 감동이고. 그렇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네. 그냥 관계라는 말이 자극적이라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고.
2: 맞아요.
0: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3: 그,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한번 네. 보실래요?
2: 어, 그게 뭐예요?
4: 옷?
0: 옛날 역전몰.
4: 오!
2: 뭐야?
4: 어. 아니.
3: 카마수트라. 네,
4: 카마수트라에서 봤던 약간 느낌인데.
0: 이게 말이세요?
2: 오! 오! 오!
0: 완전 너무 야해.
1: 감탄사 말고 말씀드릴게요.
0: 아니, 다들 당황해가지고.
2: 야, 이거 계속 보게 되네?
0: 이게 뭐예요?
3: 저게 춘화전이라는 조선시대 동전이에요. 네. 동전에 보면 네 가지 그 성관계 체위가 나오잖아요.
2: 맞아요, 네 가지가 있어요.
3: 체위가 나오는데. 이 동전 가지고 뭐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정조 이후에 이 춘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저것들을 만들어서 왕족이나 양반과 결혼하기 직전에 아마 그때쯤 보여준 것 같고 그 왕가나 양반가에서는 이 종족 보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일찍 결혼하고 네. 근데 그 결혼 나이가 지금 한 13살, 4살, 5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2차 성징 거치면서 적당한 나이에 보여준 거죠. 저걸 모르면 그때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때도 이미 성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0: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다들 생각은 하지만 막상
3: 네, 입 밖으로 좀, 나오기가 네,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성관계는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질환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고 사정을 하는 것. 이렇게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성관계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바깥에 소프트한 얘기도 해주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죠.
1: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면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다른 이제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을 때 마주치지 않아도 그럴 때라도 얘기를 좀 던져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부끄럽거나 민망하다면 아빠가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책을 건네주면서 추천을 해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많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1: 어렵습니다. 많이 네, 저의 딸이 저도 네.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이게 참 그렇습니다.
2: 맞아요. 네,
0: 네, 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2: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막 호들갑 떨고 어머 뭐 그런 거 물어봐 어쩜 좋아 막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는
0: 안 되지.
2: 거
0: 안 되죠. 네. 동공지진 하지 말고 그냥 네. 쿨하게 담백하게 내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좀 그런 화법으로 풀어가면 네. 오히려 선혜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2: 진짜
0: 톤이 약간 교장 선생님처럼 톤이 쿠나 말씀처럼 높낮이가 없이 계속 한 톤으로 쭉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네. 어떤 상황에서도 뭐 담담하게
2: 네. 확실히 딱 셋이라서 그런지 클래스가 달라요.
0: 근데 사실 뭐 처음에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아,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마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설득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쌤 씨가 유일하게 어머니랑 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4: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솔직히 여자친구 언제나 집 데리고 와서 같이 관계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
4: 차라리 자기 집 자기 지붕 밑에 하는 게 자기도 안전하니까 네. 다른 데 나가서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빈약도 얘기 또 같이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어렸을 때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2: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실 조금 충격이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좀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4: 일단 책임감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성관계 아주 가벼운 거 아니라 이런 느낌 들었어요. 오. 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어머니 입장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게 되고.

0: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 안 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이랑 돈에 관한 교육이에요. 경제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정말 입 밖에 잘 올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사실 피해가 더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이런 성에 대한 대화 자체가 덜 위험한 방식으로 성 경험을 하게 되고 피임도 더 높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도 좀 해보고 혹은 동의나 거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아이가 자기가 미리 준비해본 대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 교육은 성적으로 빨리 깨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1: 손예 씨 아이들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2: 남자친구는 없고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 뭐 생기는 정도?
1: 좋아하는 마음, 네. 좋아하는 뭐.
3: 근데 뭐 이미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치.
2: 그럴까?
1: 원래 부모만 몰라요. 원래 부모만 모를 수 있어요.
2: 부모만 모르나? 네.
1: 그 우리 때도 아름아름 좀 이렇게 다 사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비밀이었지. 그쵸. 우리끼리만 아는. 근데 옛날에 사실 결혼 전에는 동거도 대놓고 못했습니다. 요새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정규 씨 딸 동거 허용합니까?
3: 와. 아니.
1: 허용해요. 요즘에 대부분 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추세예요.
3: 와, 근데. 아니, 저희 딸이 안 하지 않을까요?
1: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2: 아빠의 희망이다.
3: 아니,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
1: 아이, 그건 희망이지. 예. 네.
2: 저도 이제 아이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끼리 같이 얘기하면 남자친구랑 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 이제 또 막 생각만으로도 난리가 나죠. 네.
1: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험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성이 된 자녀가 이성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간다. 자, 요즘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0: 여보세요?
1: 아, 아빠.
2: 왜?
1: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로.
2: 어?
1: 우리 첫 기념일인데.
2: 첫 기념일? 야. 아니 근데 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첫 기념일이랑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은 좀 당황스러운데?
1: 아 그래도 나 이제 성인이잖아. 남자친구도
3: 말도 안 돼.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4: 친구야.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거.
4: 아빠 친구야.
2: 야 아직은 애. 아직은 야 나. 아직은 애. 너 생일 안 지났잖아.
1: 그럼 당일치기면 허락해 줄 거야?
2: 아 당일치기?
4: 어머 어머.
2: 그러면은 당일치기 일단. 당일치기는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아빠한테 스케줄표 가져와야 돼. 아니 근데 1박 2일은 야 좋아. 새벽에 오는 것까지 돼.
3: 당일치기는 뭐 다른가?
4: 당일치기 괜찮은데 자고 오는 건 안 된다.
2: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해서 안 돼 라고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감정이 먼저 이렇게 안 된다라는 느낌이 먼저 딱 들고 계신가? 그리고
4: 이미 지금 정신 혼미해서 생각할수록 화가 나.
2: 다음 날 보면 되고 그 다음 날 또 보면 되고 계속 보면 되잖아요. 뭐 어떤 경험이든 해결해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나?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5: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하고 1박 2일 놀러 가도 돼?
6: 걔가 가재? 아니, 네가 가자고 그랬어? 엄마한테 뭐
3: 일단 외박 하면서
6: 만난다고 이런 얘기는 안 했었잖아. 외박 했었던 거야? 그동안도? 혹시?
5: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잖아.
6: 어쨌든 엄마만 알지? 너무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기분 낸다고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신하게 있다 와라. 알았지?
5: 알겠어. 그럼 나 가도 돼?
6: 뭐 갈 거라고 마음 먹었잖아, 너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래도. 근데 어떻게 가지 말라고 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있을 텐데.
4: 어차피 안 간다고, 가지 말란다고 갈 걸 아니까.

0: 그래, 이제 애들도 성이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잘 다녀오고,
1: 엄마 그래도
0: 시간 잘 챙기고, 가서 즐거운 거, 좋은 거 많이 보고, 재밌게 놀다 와. 갔다 빨리 와라.
1: 그러니까 지금 자아가 지금 두 가지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보내고 싶은 마음과 너무 싫은 마음.
2: 사실 엄마한테는 말 안 했었는데 아 이번에 여자친구랑 300일 돼서
3: 300일? 그럼 1년이 다 됐다고?
2: 여행 가려고 해.
4: 300일
3: 날 됐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야? 와 이게 더 충격이다. 네가 여행 간다는 것보다 300일이나 됐다는 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 막아도 안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솔직히 제가 또 냉정한 데가 있어가지고 남의 자식이면 안 이러죠. 아 그래 뭐 이러고 뭐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러고 뭐 아 그래 뭐 어쨌든 또 잘 알아서 해 똑똑하게 해 막 이런 정도 마치겠지. 근데 내 새끼니까 죽을장차.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얘기해 준 것만도 고맙다. 그건 얘기라기보다 통보해 준 것만도 고맙다라고 그래야 되겠나. 뭐 젊었을 때 연애해보고 이랬던 것들이 다 잊어질 줄 알았는데 안 잊어져요. 나이가 들어도 다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어요.
5: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니?
6: 아니요. 아버지한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죠.
5: 나한테? 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 괜찮아. 아빠는 적극 권장이다.
6: 근데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죠?
5: 엄마한테 왜 들키니? 알아서 할게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돈 어리 비해피다.
7: 와.
1: 아빠 방송 약간 의식하신 거 아니죠?
8: 카메라 의식하신 것 같다.
5: 그럼요. 좋죠.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 네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여자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길 권장합니다. 성인식만 지나면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학교 한 12살쯤 됐을 때 제가 해줬던 것 같아요. 만약 여자친구가 생겨서 잠자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콘돔은 필수다. 아마 일단은 남자를 만나봐야 되겠고.
1: 아, 남자를 만나봐야
5: 남자의 집안도 봐야 되겠고.
1: 집안도 보시라고. 달라지셨어요. 아버님, 아까랑 달라요.
4: 달라.
5: 딸 키운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을까. 좀 이기적입니다, 그런 쪽에서. 네.
1: 솔직하시다.
9: 아. 확실히 온도차가 좀 있어요.
1: 많이 이전 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남녀 같지가 않아요. 아. 지금 몰입하게 되는데 네. 많이 생각이 들죠?
10: 네. 다들 좀 이렇게 쿨한 척 하시지만 막상 이제 예, 들여다보시면은 너무 밤새도록 걱정하고 좀 잠 못 주무시지 않을까.
1: 그러니까
10: 걱정돼서.
9: 예. 예. 저는 영상을 보는데 질문이 나오자마자 머리가 아픈 거야.
11: 아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생각도 하기 싫어.
12: 아, 다들 왜 그러세요?
1: 네. 자, 그럼 여기서 상황극을 한번 몰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씨가 딸을 하고 정규 씨가 아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 예,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오, 사랑하는 우리 딸 진리야, 무슨 일이야?
13: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나 남자친구 생긴 거 알지?
1: 말 안 한다.
9: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끊은 거야?
12: 느꼈어?
9: 여보세요?
13: 아니.
9: 잠깐만. 아빠 잠깐만. 그래. 뭐.
13: 배낭여행 간다고 돈 모아놓은 거
9: 그래,
13: 있잖아.
9: 그래도 열심히 모았지.
13: 사실 그 나 남자친구랑 가거든?
9: 여보세요?
1: 듣기 싫어 지금. 아빠는 듣기 싫어요.
9: 여보세요? 네.
13: 걔랑 가는 게 제일 편해.
1: 어머! 아빠 친구도 아빠 친구이다.
9: 아빠랑 엄마가 너 혼자 가기 외로울까 봐 같이 끊었어. 그 똑같은 변명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뭐 이참에 그냥 같이 우리 한번 즐겁게 지내보고 오자.
13: 날짜 바꿨어.
9: 여보세요?
1: 아빠가 엄청 집요해요. 이 집은 아빠가 어우 큰일입니다. 여행을 따라온대.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예. 큰일 났네요.
9: 아, 머리 아파.
10: 네. 그 여행 갔다 오면 고혈압 때가
1: 그럴까요? 살이 빠질 수도 있어.
9: 응급실
12: 쓰러질 수도 있죠. 네.
1: 자, 이번엔 그러면 샘 씨가 아빠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샘 씨한테 윌리엄이 돼볼게요.
9: 네. 네.
1: 아빠! 아빠 지금 돈 좀 붙일 수 있어요?
12: 어?
1: 아빠 돈 좀.
12: 잠깐만. 야, 윌리엄. 먼저 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1: 아빠. 하이. 헬로.
12: 하이.
1: I need the money. Right now.
12: Money?
1: Yeah, right now.
12: 아니, 너는 뭘 필요해?
1: 아, 아빠 나 실은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 나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진짜 쿨하잖아.

0: 학교에서 아빠 다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우리 다 이해해 준다고 하니까.
1: 알았어. 아, 네.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네. 내가 현금 줄 테니까 다른 것도 챙겨줄게.
0: 그럼 돈이랑 뭐 카드도 주려고요?
1: 아, 카드는 아니고 컨돔.
0: 아, 아빠 지금 갈게요. 네, 바로 가게 됐지. 아,
2: 콘돔에
0: 돈도 주고 콘돔도 주고.
2: 사실 그 뭐 여행은 사실 누나 이제 소시적에는 지금 이제 형님이랑만 다니셨잖아요.
0: 저는 유일하게 여행 간 남자 우리 남편.
3: 역시. 예. 아.
0: 결혼 이후로. 정기 씨는 어때요? 여행 좀 많이 다니셨어요?
2: 저는 뭐 네. 여행을 안 다녀봤죠. 네, 제
0: 유일하게 아내분하고만.
2: 네? 그럼요. 아내가 제 삶의 전부죠.
0: 그러니까 결혼 이후로 합시다.
2: 사랑해.
0: 우리 두 선생님 답변도 되게 궁금합니다.
4: 그럼요. 양가 감정 많이 들죠. 그리고 근데 뭐 저도 제 아이의 성격을 알지만 뭐 말린다고 뭐 말릴 수 있는가?
0: 맞아요.
4: 그거 참 불가능한 얘기고 뭐. 외박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랑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다행 아닌가 싶어요. 아예 맞아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벼락처럼 맞는 것보단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를 그래도 잘 귀담아 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0: 아니 그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오늘의 포인트는 아이가 나한테 얘기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것도 그렇죠. 예방할 수가 없으니까.
5: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학생들의 첫 경험이 뭐 이런 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가 될까?
0: 몇 살인지
5: 이런 통계가 좀 있나요?
6: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첫 성경험 나이는 한 19세에서 20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일반 청년들의 첫 경험은 좀 늦게 나타나고요. 요즘 오히려 더 문제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실제로 하는 나이보다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정보나 포르노를 받아들이는 나이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죠. 성교육을 미리 해주면 이제 성에 대한 그런 노출이나 왜곡된 생각을 막을 수 있죠. 예.
0: 부모님과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실제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뭐가 궁금한지 물어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립 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부모의 첫 성교육 자문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0: 아, 우리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시군요.
8: 오늘 주제가 성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괜찮을까요?
9: 예.
8: 네. 대답하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는 그 대답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실제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10: 네. 이번 달까지 하나가요?
9: 마지막 연애가 한 달 전?
8: 한 달 전쯤?
9: 네. 네. 원래 초등학교 때도 연애를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안 치기 때문에.
0: 애기들이다. 초등학교 때.
2: 선 그거.
10: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있어요. 중학교 가면은 애들이 막 손도 잡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
9: 중학교 때부터.
4: 네. 맞아요. 그치. 게시도 하고.
8: 사실은 어른들은요, 학생들이 성관계를 굉장히 모를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10: 너무 틀린 것 같아요.
8: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네.
9: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그냥 모를 거예요. 나머지는 9명은 다 알아요.
10: 성교육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받았었는데 그 전에도 애들은 이미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 그러면 혹시 성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9: 그 남자의 정자가 그 여자의 몸속에 좀 들어가는
10: 서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고 사랑?
4: 데스티니
0: 운명처럼
9: 일단은 아무래도 옷을 일단은 벗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동화에 좀 부끄럽긴 해요.
10: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6: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1: 아, 피임과 임신 가능성.
2: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자녀와 소통하느냐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그 감정을 그대로 읽거든요. 성과 관련돼서도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3: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놀랐어요. 네. 진짜.
4: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제는. 네. 부모가 성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한 다른 외부적인 것들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를.
5: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자극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중학생으로 치면 성관계 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0%가 넘어가요. 내 아이는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0: 그렇죠.
5: 그 생각 때문에 아이의 몸의 변화나 혹은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게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조건 얘기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6: 네, 애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임신하면 뭐 배를 차면 된다든지 물구나무를 서면 된다든지 까만 물을 먹으면 된다든지 이런 속설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유튜브나 멀쩡한 뉴스를 검색해도 옆에는 이상한 짤들이 붙고 이러면서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성교육을 받아야만 내가 그 책도 읽고 이렇게 좀 정보를 알아야만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해 주시고 좀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방금 영상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학생 때의 스킨십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자, 솔직하게 써주시죠.
8: 아, 진짜 솔직하게요?
7: 네. 아, 그래서 오늘 너무 몰입하는데 지금.
9: 아, 생각하시네.
7: 자, 공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8: 왜요? 무슨 일 있나요?
7: 씨, 네. 뭐예요? 30cm 네. 거리 두기 뭐예요?
8: 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7: 계속?
8: 네.
7: 계속 아무리 이성 친구라도 30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8: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가 선혜 씨랑 있는 거리가 한 50cm 50,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7: 큰일 났네, 큰일 났네.
8: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 이게 다 해봤기 때문에.
3: 근데 네. 물리상 30cm면 네. 손은 잡아야 되는 지금 거리감 아니에요?
8: 안 돼요, 안 돼요.
3: 손 안 돼요?
8: 손을 안 돼?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3: 멈출 수가 없어요.
8: 그 다음 진도가 나오면 또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7: 그게 사실이에요. 쌤 씨는 지금 알아서 하게. 안전하게.
10: 그 솔직히 내 몸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뽀뽀만 해. 근데 자기 키스하고 싶으면 키스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아빠는 여자친구랑 키스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이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7: 아, 근데 또 아들 엄마, 아들 아빠와 좀 그런 포지션이 네. 조금 다른 네.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6: 네, 저는 아들도 딸도 다 있지만 쌤 씨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손까지 뭐 뽀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혹시 넘어갔을 때 죄책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5: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지시나 혹은 이제 딸하고 아들에게 약간은 이제 비대칭적인 어떤 맞아요. 사고들이 있잖아요. 뭐 아들한테는 그냥 아주 짧게 막 야 너 사고치지 마 이러고 별 말 안 하고 딸한테는 너 뭔가 좀 잘해라 이러면서 막 엄청 쫓아다니면서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비대칭적인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아들한테도 동의를 구하는 거 거절 받아들이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딸한테도 딸이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거절할 줄도 알고
7: 맞아요.
5: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6: 스킨십이라는 게 어디까지만 이렇게 규칙을 세운다고 그게 상황에 휩쓸리면 금방 쉽게 무너지잖아요.
7: 맞아요. 어른도 근데, 힘든데.
6: 그렇죠. 네. 어른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적 자극 받으면 막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는 그 왜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가속도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0: 일단 침대가 있는 방, 밀폐된 공간, 이렇게 좀안 보이는 곳,
1: 위험해.
0: 그리고 왜 나가기 어려운 곳,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 어두운 야외, 이런 데는 가능하면 둘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좀 스킨십의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1: 네.
0: 아이들한테.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는 곳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게 네가 브레이크 잡기가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1: 저는 아무도 없는 집.
0: 네.
1: 절대 가면 안 됩니다.
2: 그러니까.
1: 절대 안 됩니다.
2: 그러니까.
3: 네.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요.
2: 아니, 근데 네. 진짜로 배가 고파서 한끼 그냥 라면만 먹으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부모가 안 계신 집에 그냥 놀러 갔다가 숙제하러 갔다가 과제하러 갔다가 TV 보다가 뭐 노래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스킨십이 진행돼 갖고 생각지 않았던 성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둘만 있는 공간은 좀안 가는 게 좋다. 같이 만나라. 이렇게
1: 맞습니다.
0: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우리 아까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1: 네.
0: 그래서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성적 각본 이론에 따르면 남자하고 여자가 성장 과정에서 다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태면 이런 거죠. 남자들의 각본이 키스가 시작일 때가 많아요. 초록불.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럴 때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에 반해서 경계 관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키스를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남자들은 초록불인데 여자는 노랑이나 빨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한 소통의 오류나 오해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멈춰라는 것과 그리고 네 마음, 감정을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 여기 더 해도 될까? 요게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4: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어색하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대화 하나가 어느 시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자, 오늘 정말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숙제 하나 안고 돌아가는 느낌인데 오늘은 특별히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3: 윌벤, 제가 그 나나 집에 아빠 어렸을 때 봤던 책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다면 나나한테 여기로 보내달라고 할게.
2: 다 읽고 저도 한번.
3: 아, 알겠어요. 이게 다 읽고 넘겨줄게요.
1: 죄송한데 전 PDF 파일로 좀.
3: 아,
2: 나 궁금해하거든요. 예. 자, 오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방송을 아이랑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5: 성교육해요.
6: Okay.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7: 이제 채팅창
2: 위험하다.
7: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2: 너무 위험한 거죠.
7: 무서웠어요.
0: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음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2: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3: 아니, 안 돼, 안 돼.
2: 네, 안 돼. 완벽한 범죄다라고.
6: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8: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9: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8: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0: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질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0: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그 백지 수표네. 헛소리 내냐고 헛소리로 고생 많이 했네.
1: 오늘은 저희가 한강에 왔습니다. 한강에서 만나자고 하는 또 백만장자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바로 물 앞인데. 네네.
2: 근데 여기 한강 보면 뭐 배나 제트스키 타는 분들 좀 있잖아요.
1: 네. 둘러보니까 여기 제트스키도 많고, 뭐 보트도 좀 많고.
2: 아무래도 요런 관련 백만장자가 아닐까.
1: 아, 저기 누가 오긴 오는데?
3: 서장훈 씨! 애원 씨! 서장훈 씨, 애원 씨, 안녕하십니까?
2: 어, 손은 드신다.
1: 아, 저분인가 보네.
2: 저분인가 봐요.
3: 조금만 기다려요!
2: 오, 오신다. 와, 진짜 빠르다.
1: 이야.
2: 멋쟁이신데? 우와! 우와!
1: 우와! 이야!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나 물 맞는 줄 알고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아, 오늘의 예. 백만장자.
0: 네, 예, 맞습니다. 아. 만나 뵙게 돼서 예, 예, 상당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가운데로, 예.
1: 가운데로 오세요.
2: 가운데로. 실력이 굉장하세요.
0: 네, 실력이 대단합니다.
2: 아니, 뭐, 얼마나 오래 타신 거예요?
0: 저는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2: 26년 네. 동안?
0: 제트스키로 지금 국가대표 선수 생활도 하고 있었고요.
2: 국가대표 선수
0: 네, 하고 있었고, 또 43년째. 네. 나무꾼 김진원으로 사고 있습니다.
2: 아, 나무꾼이시다고?
0: 네. 나무꾼입니다.
1: 제트스키도 타시는데?
0: 네, 제트스키도 하고 있고요.

0: 나무에 대해 들어가는 건 이것저것 많이 맞는다. 대한민국 우드슬랩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160억까지 해봤습니다. 좋은 나무를 보면 가슴이 아직까지 뜁니다.
1: 지금 여기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0: 네.
1: 여기는 뭐 보트나 제트스키 선착장인가요?
0: 여기는 내 사업장입니다.
1: 사업장이요?
0: 저 사업장이고
1: 네.
0: 내가 저 제트스키 선수 훈련도 하고
1: 네.
0: 또 손님들하고 보트도 태워주고 또 제트스키도 태워주고.
1: 아니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보트도 있고
0: 네.
1: 제트스키들도 있는데 이건 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소유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제트스키 이런 데가 저 내 겁니다.
2: 오~
0: 내 거고 요 보트도 내 거고.
1: 이건 얼마나 하나요 보트는?
0: 얼마나 제트스키 한 대가 한 3,500만 원 정도 가고.
2: 이거 한 대 3,500이요?
0: 네. 요 보트 요 한 대는 요거 막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가는데.
1: 1억에서 2억.
0: 한 5억 이상 되지 않을까.
1: 본업은 아까 나무꾼이라고.
0: 네, 나무꾼입니다. 본업은 나무를 깎는 사람입니다.
1: 나무를 깎아요?
0: 예.
2: 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0: 신기하죠?
2: 네.
0: 한번 타보실래? 네, 그냥 밟으면 됩니다.
2: 와, 근데 되게 여기... 좋다.
3: 재밌겠다.
0: 좀 살살 해드릴까요? 조금 세게 해드릴까요?
3: 세게요, 세게요.
1: 눈이 좀 튀나요?
0: 물 전혀 안 됩니다.
2: 네. 오. 아니, 저는 한강에서 보트를 타는 게 완전 처음이거든요. 와. 아니 너무 재밌는데?
4: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5: 그렇죠. 낙엽도 좋아요.
2: 네. 재밌어요.
0: 네.
3: 이게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5: 아닙니다. 지금 전체 가고 있습니다.
1: 아,
5: 천천히요.
2: 와! 오, 재밌다. 와! 와!
1: 아니, 근데 진짜 뭐. 나무꾼 해가지고 이렇게 보트랑 제트스키랑 뭐 타시고 이럴 정도면 그냥 보통 나무꾼 아니신 것 같아요.
0: 네. 제가 보통 나무꾼이 아닙니다.
1: 네.
0: 뭐든지 하면 일도 1등, 운동도 1등, 돈 쓰는 것도 1등, 뭐든지 하면 다 1등입니다. 2등 하지 않습니다.
1: 뭐 무슨 나무꾼이신데요?
0: 저는 나무. 목재 회사도 아주 큰 회사.
2: 진짜요? 네. 어느 정도로 크길래 이렇게?
0: 가보면 오늘 깜짝 놀랄겁니다.
2: 그리고
0: 오늘 배 타고 네. 저희 회사를 한번 가볼까요?
1: 알겠습니다.
0: 네, 가봅시다.

0: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저희 회사입니다. 회사요.
1: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0: 네, 이게. 우리 서장 오시만큼 키 큰 나무 있죠? 우리 회사 간판.
2: 네.
1: 하나로 된 게 아니죠? 이
0: 이게 통나무입니다.
1: 아, 통이에요?
2: 통나무예요? 네.
1: 아, 근데 이렇게 이거. 두꺼운 나무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0: 이건 아프리카에서 왔나 싶고요. 길이가 11m입니다.
2: 네.
0: 그 둘레가 4m 정도 돼요.
2: 우와.
1: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0: 요거 두 개 1억 5천입니다.
1: 두 개 1억 5천?
0: 네.
1: 야.
0: 제가 가진 게 돈은 없고 나무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가 왔는 게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3: 야, 비어, 비어! 비라고 나오라고. 위험하니 나오라고, 위험하니 나오니까. 나오세요, 나와, 나와. 위험하니 나오라고! 비어라고!
0: 이 나무는 미국, 미속이란 나무입니다. 보통 이 나무는 어떤 용으로 많이 개나면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조경재, 그거를 위주로 많이 한 나무입니다. 이거 길이가 12m. 여기 지금 한 25톤 정도 돼. 한 나무 하나에 한 1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0: 좋은 제품 뽑으려면 나무 따라 돌려가면서 잘라서 제품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지금 자연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우리 재고 한 100억 있는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아. 우와. 진짜 크다.
2: 통나무 판이 엄청 크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0: 여기는 원자재 경매장입니다.
2: 네.
0: 공방하시는 분이나 또 나무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만든 경매장입니다. 이게 보통 제일 저렴한 나무고요. 이거는 미국 월넛 클라라 월넛이라고. 이것도 미국 오크.
2: 네.
0: 오크 얘기 많이 들어봤죠?
1: 네.
2: 참나무.
0: 참나무. 우리나라 참나무고.
2: 네.
0: 나무를 잘라서 5년 동안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
1: 5년을 네. 자연건조를 해요?
0: 네, 5년 동안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 자연바람을 상하고 비 맞고 햇빛 나도 무조건 바싹 말라서 또 인공건조 1년. 그래서 한 8, 9년 정도 있어야지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2: 이게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0: 저 수분이. 나무
2: 맞아요.
0: 수분을 다 빼기 위해서. 수분을 보통 10% 미만 다 빼야 됩니다.
2: 나무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른가요?
0: 네, 나무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2: 제일 비싼 나무는 뭔가요?
0: 제일 비싼 나무? 잠깐만 계세요.
1: 네.

0: 일도 1등. 운동도 1등. 뭐, 이거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에서 제일 비싼 나무 어떤 나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1: 아, 좋은 비싼 나무.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2: 무늬가 아주
1: 고급지죠?
2: 멋지게 있고.
1: 네.
2: 그다음에 이 나무는 또 이렇게 가운데가
1: 네.
2: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또 쉽지 않잖아요. 아,
0: 그죠.
2: 쉽지 않고. 저기도 무늬는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1: 멀끔하죠, 여기는.
2: 근데. 아, 그냥 왠지 이럴 것 같아요.
1: 이거겠죠.
0: 이건 제일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1: 네.
0: 이 나무는 이게 망고라 나무.
2: 네.
0: 요거는 중간 허리 들어갔습니다. 무늬.
2: 네.
0: 요건 가공 다 해서. 200만 원대. 200만 원대. 또, 이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1: 아, 대추나무?
0: 펌파이라 보시면 됩니다.
1: 아.
0: 500만 원.
1: 500만 원.
0: 500만 원. 또 서장훈 씨가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1: 어? 얘인가요?
0: 이 나무는 무늬가 참 좋아요.
1: 네.
0: 나무는 무늬 따라 가격 따라 차이 많아요.
2: 아.
1: 무늬가 중요하군요.
0: 여기에 무늬가 잘 들어갔는데 이거 가공해놓으면 되게 이쁩니다.
1: 네.
0: 이거는 가공해놓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 어, 근데 느낌은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1: 이게 비싼가 이건, 보네요?
2: 이건 뭐 한 천만 하나요?
1: 5천!
0: 300만 원.
2: 아!
0: 맞았습니다. 300만 원이고. 우리나라에는 대추나무가 없습니다. 대추나무, 이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지금 아마 8년 이상 됐을 나무들이에요. 강남 가면 천말대입니다.
1: 대표님.
0: 네.
1: 도끼가 여기 앞에 있어서.
0: 네.
1: 이거 직접 사용하시는 건가요?
0: 네. 제가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 네.
1: 조심하십시오.
0: 한번 보세요.
1: 네.

0: 대장훈 씨.
1: 이거 되게 어려운데.
0: 아니요, 쉬워요. 자, 한번 대기 한번 할까요?
1: 아니, 대결이나 마나. 제가 이거 옛날에 촬영하면서 여러 번 해봤는데.
2: 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죠. 한번 해.
1: 이게 안 되더라고요.
0: 한 번만 해보시고. 제가 딱.
1: 뭘로 잘라야 돼요, 뭘로?
0: 여기 땀 딱 나갑니다.

0: 아니요, 여기 들고 이렇게 들고 바로 이렇게 내가 찍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여기다.
1: 나 서자고.
2: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대표님처럼 그렇게 쪼갤려면 어딜 쳐야 돼요?
1: 어딜 쳐야 돼요?
0: 여기나. 아. 딱 각도를 줘야 돼요. 요 각도 열 주던가요?
1: 대표님 나오세요. 네.

0: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1: 했어, 했어.
0: 야, 한 번만 해봐.
1: 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0: 아니 근데 이거하고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 돼.
1: 잘했습니다.
0: 나무 백만장자 우리 김진원 대표님, 언제부터 이렇게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2: 저는 강원도 한 시골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렸을 때 호롱불 전기도 없었어요.
0: 어디 고향이 어디셨어요?
2: 삼척.
0: 삼척.
2: 화장. 우리가 10남매, 우리 형제가 10남매. 내가 8번째예요.
1: 10남매.
2: 10남매요. 우리 아버지가 나무 일을 하다 보니 예. 내가 12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나무 하나 내려주면 300원. 300원 받고 학교도 뭐 제대로 못 다니고 나무 일 하다 보면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 울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0: 대표님은 지금 이제 나무 백만장자가 되셨는데 아버님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2: 아, 오늘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나 했는데 꼭 얘기를 하게 되네. 뱀을 잡아서, 우리가 뱀을 팔아서 제가 생활해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비가 한 이틀, 3일에 장마 지고 나면 햇빛 쫙 나면 뱀이 양지에 나와요. 그럼 뱀이 나면 우리가 뱀을 비닐봉다 하나만 딸랑 들고 뱀 잡으러 가요. 그때 당시 뱀도 모이면 한 구자리 막 우, 막 30, 40, 막 50만 물려있다고. 그러면 이게, 야, 오늘 우리 장날이야, 그래요. 그게 장날이야. 독사는 한 300원. 사무사는 좀 큰 따라. 뭐, 어느 정도 되면 500원. 아주 큰 건 1000원. 학교 갈 나이에 뱀 잡으러 갈래? 학교 가려면 뱀 잡아 있어야 돼. 왜냐? 먹고 살기 힘들었겠네.
0: 위험할 텐데.
2: 한 번은, 또 뱀을 자다가 사무사에서 한 번 물렸어요. 사무사에서 한 번 물렸어요.
0: 아니, 뱀에 물리셔도 근데 괜찮았어요?
2: 그거를 한 3개월 고생했죠. 사무사가 딱 돌아서 내 발을 딱 물어본 거야. 아이고, 뱀 물렸구나. 큰일 났다. 병원이, 그때 당시 병원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꽉 묶으면 뱀이 독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고무 다라에다가 찬물에다가 발 딱 담고 있으면 독이 쫙, 독이 쭉 빠져나옵니다. 여기 뱀 물린 자국이 돼요.

0: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나무 일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인가요?
1: 저는 학교 중퇴를 하고 16살부터 화물 트럭을 함의사
0: 운전을 하셨다고?
1: 기사님 부기사.
0: 부기사.
1: 네, 부기사 이제 한번 기사님 그 심부름하고 화물 트럭에 이제 나무 실어서 뭐 대구, 부산, 서울, 인천에 실어 날리는 거예요. 아, 맨날 강원도만 있다가 차도 일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내가요. 너무 좋고. 그래, 화물 차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내 숙소에 있습니다. 5톤 트럭에 7년 동안. 5톤 차 뒤에 보면 또 기사들 잠자는 조그마한 칸이 있었어요. 그게 저의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이 추워. 머리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얼음이 막 얼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도 힘들다는 거는 못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0: 그럼 언제부터 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제가 면허 따자마자 제가 차를 샀습니다.
2: 트럭을.
1: 11톤 차 트럭을 샀습니다.
2: 당시에 트럭이 얼마였어요?
1: 1200만 원.
2: 1200만 원.
0: 1200만 원.
2: 그러면은 7년 동안 트럭 조수를 하시면서 1200만 원을 모으셨어요?
1: 모자라게 돼요. 트럭을 딱 사서 제가 운전 딱 하고 그때 당시 나무 한 30만, 50만 마진 받습니다.
3: 30만, 50만 원.
1: 차 한 부차 싣고 국도로 쫙 밤새 내려가요. 그래가면 운반비 다.

0: 저는 다른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하물처럼 자고 다니면서 나무도 이 나무가 좋고 나쁜 거를 많이 배우고 목재소마다 이 집에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좋아한다. 그걸 내가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도 됐고 뭘 해야 될지 돈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1: 돈을 잘 버셨을 것 같은데요?
0: 돈을 많이 버렸죠.
1: 어느 정도로 버셨어요?
0: 저 하루에 나도 운반비 끌고 가고 또 다른 차 싣고 가면 또 나뭇값을 마진을 봤으니 열차면 하루에 300만 원을 벌잖아요.
1: 하루에.
0: 그때 당시 하루에 3천만 원입니다.
2: 아니, 그 하루에
0: 91년대 각 거래 탔습니다. 아파트 건설인데 대금도 많이 받았고, 집은 12채도 대금도 받아가 있었고.
2: 12채요?
0: 네.
2: 아파트 12채?
0: 네. 왜 그러냐면, 건설사 대표님들 납품을 하면, 그러면 돈을 받을 때도 있고,
1: 네.
0: 또 아파트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돈 대신,
0: 네.
2: 분양,
0: 분양시
2: 분양권을 주신.
0: 그렇죠. 참, 그때 당시 아파트 12채에 가끔은 아무나 못 합니다. 그래도 참 폼나게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한 달에 벌 때는 뭐, 한 2-3천만 또 벌어봤습니다.
2: 아니, 한 달에 몇천만 원을 벌 정도면은 사실 엄청난 재력을 이제 갖게 되신 건데, 그 돈, 그래서 잘 모으셨어요?
0: 한 번, 저인데, 위험이 한번 다쳤습니다. 지금도 결과 보면 쉽게 버는 돈이 쉽게 나가요. 건설에서 어음을 받으면 그걸 어음을 받았는 걸 또 나무 사는 데다 어음을 줬을 거 아닙니까? 건설에다가 부도가 나갔어. 부도가 나니 이 어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1: 네.
0: 회수를 못 하는 거야. 그때 당시 한 40억? 40억 부도만 있습니다. 약속 어음 받았는 데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내가 돈 있는 돈을 또 끌어 모아서 그 어음을 찾아 회수해 와요. 그래서 한 두 몇 군데의 부도를 맞다 보니 이제 이게 돈이 없는 거야. 어음을 내가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회사에 망하는구나.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제가 집하고 돈하고 요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만 사업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아니 근데 그 저 집 12채는 그럼 다
0: 그 먼저 부채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2: 다 갚은 거예요. 그
0: 이거 가지고 내가
2: 아파트로
0: 이거밖에 없으니 저는 이거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이제 살던 집까지 다 내놓으신 건데
0: 네.
2: 어디서 사셨어요 그때?
0: 저는 단장 하고 나니 갈 데가 없잖아요.
1: 네.
0: 갈 데가 없으니 또 화물차 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물차 먹고 자고 운전하면서 올라올 때 차에 좀 자고 또 내려갈 때 자고
2: 그때가 집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부도 났을 때가?
0: 2003년대 2003년 3월달
1: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 거네요?
0: 과거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돈 버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망가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망가지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려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끊겨갖고 아침 산, 점심 산, 저녁을 산, 산맛 안 했어요. 그냥 죽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1: 그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좀 많이 방황했어요. 돈이 있던 돈도 싹 다 날리고 이걸 목재 쪽을 떠날까 이걸 계속 갈까 고민 끝에 경찰 친구가 있었어요. 야 친구야 돈 300만 원 좀 빌려줘라. 왜 말라고 이러더라고. 제가 나무를 두 차 사서 대구 나무 장사를 해서 내가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나무가 인천에서 C급을 팔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될지 눈에 다 보였습니다.

0: 대구에서 대구 전에 상이 지금 나무 두 개가 C급 나무인데 한 차 이거 200만입니다. 사장님 생각, 살 생각 있습니까? 김기사 간다면 뭐 무조건 사야 되지. 300만 빌려서. 네. 그럼 200, 400만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인 게 320만 갚아줘. 계속 나무 장사를 1년간 했습니다.
1: 계속 쌓아가는 네. 거네요.
0: 그 회사 나무를 내가 지방을 다 파는 거야. 나무 판매는 내가 옛날에 그래도 상가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 이게 또 위기가 왔네요. 목재에서 외상을 탁 줬는데 그게 근데 8천만 원에 물렸어요. 8천만 원 외상을 줘도 돈을 못 받게 된 거야. 하. 그러면 그때 당시 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인데 돈은 없고 그 목재소를 내가 받게 되는가.
2: 아니 근데 외상값 대신 목재소를 받았으면 돈이 있어야 뭐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2: 뭐, 뭔 돈으로 장사를?
0: 그러니까요. 나무 자르고 나면 피죽 자투리들 네. 그걸 많이 허들 많이 얻을 댕겼습니다. 좀 싸게 한타 사가 오면 그 허사가 목재소를 조금만 돌리기 때문에 사실 서른 많이 받았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죽기 사고. 2003년도부터 제가 온 이 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출근하고 진짜 열심히 살자.
2: 지금처럼 회사 규모가 이제 커진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우리나라의 감자탕 이런 만든 회사에다가 나무 납품을 다 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1: 감자탕 테이블.
0: 네. 우리나라 감자탕 테이블은
1: 우리나라
2: 그러네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감자탕 집에는 나무로 그래? 다 테이블이.
0: 네.
2: 근데 건조할 때 아까 막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셨죠.
0: 근데 뉴질랜드 소나무는 건조가
2: 빨라요.
0: 나무 돌아오자마자 바로 건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자탕집 테이블입니다.
1: 감자탕집 테이블. 네.
0: 전국에 부산, 광주, 하남 인데다가 이 나무를 내가 다 판매를 했죠.
2: 나무를.
1: 우드슬랩으로 다시 일어서신 거네요, 그러면.
0: 그렇죠. 나무 평 잡는 겁니다. 한 번에 왕창 깎는다?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5mm씩 우리가 대표해야 됩니다.

0: 와, 대표님.
1: 네.
0: 여기 다양하게 많은데요?
2: 아,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1: 네. 이런 것도
0: 예뻐요.
1: 여기 이거 고기입니다, 물고기.
0: 오, 실제.
1: 와. 배도 다니고 고기도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2: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는 테이블이네.
1: 그래서 이게 보통 뭐
2: 여기서 뭐 밥을 먹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
1: 아니 카페 가면 너한테 커피 한 잔씩 하라고 아. 그런 식 용도도 많이 가고 아. 또 여기 우리 애호씨 아고 한번
0: 아고다 아고
1: 진짜 살아난 겁니다.
0: 아 살아있어요?
1: 아, 보세요. 한번 아고 많이 보자까요.
0: 아니 저 움직일까 봐.
1: 아니 괜찮아요. 한번 봐봐요.
0: 아고.
1: 이게 바로 악어입니다, 이게.
2: 요런, 그, 테이블들이. 잘 팔리나요?
1: 많이 나갑니다.
2: 아...
1: 많이 나가고, 대기업 회장님들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2: 여러 가지를 생산하시는 것 같은데,

0: 하지만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1: 아, 1년에 매출이 제가 한때 많이 할 때는 연 160억까지 했어요.
0: 160억. 네. 아. 와.
2: 저러가요. 빠꾸빠꾸. 저. 이 나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무예요. 왜 돈 주고 살 수 없냐면 카올이라고 나무의 뿌리입니다. 15층 되는 나무 뿌리를 파갖고 둘레가 한 8m 정도 된 나무였습니다. 아, 이사님, 이제 저 작업사 안으로 옮겨 갈 거예요. 천천히.

0: 야, 대수야. 배철수가 생기 이래?
1: 사장님, 요즘에 둘째 생겼지 않습니까? 애 보고 첫째 본다고 바쁜데. 야, 막내 뭐하노, 임마?
0: 니 보고 차. 어떻게 애핑이 될래? 야, 빨리 체크해.
1: 예, 알겠습니다.
0: 빨리 체크하고.
1: 바로바로 체크하겠습니다.
2: 뭐 한번 땡겼고, 고일 빼서.
0: 2018년도 팔랑방 아시안게임 가서 1차전 2등, 2차전 1등, 3차전 꼴찌를 했는 거야. 장비 체크를 안 해갖고. 아쉬워서 우리 선수들 보지만 꼭 체크한 만큼 꼼꼼하게 해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네 물마개는 잘 잠갔지?
1: 예, 잘 잠갔습니다.
0: 자, 이제 한번 나가보자.
1: 예, 알겠습니다.

0: 표현처럼 직업으로 삼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데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거죠.
1: 야, 다 대수
0: 박사님 좋아 임마.
1: 했네. 오늘 웬일로 좋은 말 하냐.
0: 다행이에요. 잘못했습니다.
1: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이대수 선수가.
2: 저희 백지 수표를 저희가 드렸는데 네. 아직 못 봤거든요. 좀 얼마를 쓰셨는지 한번 볼까요?
1: 보여드릴까요?
2: 예, 예. 아, 이것도 여기서.
1: 네. 네, 여기 있습니다.
2: 예. 100억.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00억?
1: 제가 돈을 벌써 나무 살아다 보니 그래서 나무가 재고가 100억이 남았잖아요.
3: 100억이요?
1: 네.
3: 재고만 100억?
1: 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란 얘기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나무, 여기 이제 갖고 계신 나무,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을 합쳐서 100억이란 말씀이죠.
1: 그렇죠. 2003년 7월부터 내가 이 나무 한 차조차 사가 시작했는 게 100억을 만들어놨습니다.

0: 제가 만드는 거는 몇 달 만에 뚝딱뚝딱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이 정도 안고 있어야지 좋은 제품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100억.
1: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네. 세월이 지나가도 값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금은 가면 가수로 앞으로 나무가 사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은 원자재값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1: 네.
0: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어.
1: 아니 그러면 조금 가격이 올랐겠는데.
0: 많이
1: 100억이
0: 올랐죠. 많이 올랐죠.
1: 100억이 아니라
2: 올랐네요.
1: 원자재값이 올랐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0: 저는 원자재값을 내가 100억을 썼기 네. 때문에.
1: 아니 근데 이렇게 한강에서 보트 또 사업도 하시고
0: 네.
1: 여기서 나무도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뭐 바쁘신데 이렇게 일만 하시면 사모님 뭐라고 안 해?
0: 그게 문제입니다.
2: 그게 지금 문제예요?
0: 한 번은 집사람이 폭발을 했어요. 전 일 열심히 하고 갔는데 캐리어를 딱 꺼내지만은 딱 한 번 캐리어 던져보더라고. 그 우리 애가 그때 딱 8살이거든요.
2: 네.
0: 어떤 애가, 그 애가 8살이면 내가 아빠가 나가면 안 돼 하고 캐리어를 막 차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걸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살았다. 꼴이 내렸죠. 미안하다. 그래서 더 가정에 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빨리 돼가려고.
1: 아니, 아까부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도 맞고 저기 완전히 다시 빈손이 되셨을 때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결혼 언제 하셨어요?
0: 여의도 공원에서 여자 세 분이서 강을 보고 싹 앉아 계시더라고요.
2: 네.
0: 아, 분위기 좋습니다 했거든요. 그 배 차놓고 불렀죠. 일로 오세요. 포탕 태워드릴게요. 오세요. 포탕 태워줬죠. 그래, 포도 태워서 잠실 갔다 왔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됐죠.
1: 세 분인데 그 중에?
0: 둘 중에 딱 제 미녀를 내가 딱 했죠. 제가 지금 인사를 다 하니 나이 차도 있고.
2: 몇 살 차이신데?
0: 차이 별로 안 납니다. 15살 차이.
2: 우와.
0: 내가 지금은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나무꾼이잖아요. 나무꾼을
1: 선녀?
0: 제가 선녀를 만났다고 봐요.
1: 저도 선녀인데.
0: 네, 선녀를
2: 만났 여기도 만나... 선녀잖아요.
0: 왜요?
2: 예능에서 선녀로 나와요.
1: 우리
2: 왜요래?
1: 내가 보니까
2: 왜요?
1: 대표님은 그건 안 보셨는 거야. 뭐 있어요. 제가
2: 일만,
1: 하는 게
2: 일만하셔가지고.
1: 제가 선녀로 나오는
2: 선녀예요.
1: 게
2: 선녀예요. 만났네요 선녀.
0: 대나 우리 대나 그 밑에 아무 갈까 아니지? 우리 대나 대나 대나.
3: 이거 왜 가지고 왔어?
0: 어 이거 우리 당신이 꽃이 좋아하잖아. 먹고 싶으라 갖고 왔지.
3: 아빠 이거 어떡해?
0: 너 이제 한번 주면 매일 물 좀 해야 돼?
3: 싫은데.
0: 니 까부지 말할까 좀. 너 이쁘잖아. 이렇게 딱 하나 신고. 아빠 좀 하다 보니. 저거 우리 집사람 봤을 때 내가 많이 꼬셨죠. 많이 꼬셨지. 내 사람 만들 때까지 수다 뭔가 반복을 안 꼬고 내가 막 계속 했죠.
3: 아, 뭐 맨날 집 앞 카페에 와서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와라 막 이러고. 세 번 봤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결혼해서 뭐 아들을 낳아서 막 혼자 막 이미 저기까지 갔더라고요. 만나고 세 번이 아니라 그냥 세 번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계속 대시를 했어요. 남자답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거는 다 이해했어요.
0: 선 진짜 내가 선녀를 모시고 산다고 봐요. 일단은 내가 사업한다고 맨날 바깥에 돌고 그리고 뭐 애도 참 잘 키우고 있고 사실 그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0: 대표님 취미가 물물교환이라고 들었어요.
1: 네. 가방 하신 사장님이 커피집을 하게 됐대요. 가방 사장이 돈이 없다고 가방하고 물물교환하면 안 되겠나.
2: 가방하고 네, 이 테이블하고.
1: 안 된다는 소리를 내가 못 하겠더라고. 아, 해드릴게요.
2: 뭔 가방인데 나무 테이블하고 바꾼 네. 거예요? 에코백.
1: 에코백.
2: 아, 에코백.
1: 에코백.
2: 아니, 에코백. 테이블을 여러 개 놔주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 대신 내가 많이 받았잖아.
0: 몇백 개 받으신 거 아니에요?
2: 아니, 뭐 몇 개 받아야 돼.
0: 몇백 개도 받았어.
2: 에코백을
1: 몇 개도 받았죠.
0: 그거 어떡해요?
2: 몇백 개가 아니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백은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백?
1: 좀 막 나눠드리고 했죠.
2: 손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1: 왜 그나마 아니죠. 그게 왜 그나마 주는 만큼 나한테 다 들어온다 봐요. 같이 돕고 살아야죠.
2: 그랬다가 진짜 큰일 나요.
0: 대표님, 여기 큰일 납니다.
2: 평소에 나무를 엄청 많이 나눠주고 다니신다고?
1: 나무도 많이 나눠주고 살죠.
2: 예.
1: 특히, 어디 가든 어려운 데 있으면 장마 져갖고 그러니까 피해 입은 곳이나 또 뭐 불난 곳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내, 저 인간적으로 기분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좀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예. 저도 S580 탔으면 엄마 여기까지라도 차 다 정리하고 하물 트럭, 트럭이 내 자금입니다. 치를 딱 전공하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이 전락되더라고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좋은 일도 하고 나무꾼을 살아서 좋은 일 살자. 나무 많이 도와주고. 이번에 수익금은 인천 서구청. 서구청에도 다 기부할 겁니다. 한 개당 3만 원씩.
2: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표님 보니까 정말 다른 방법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1: 감사합니다.
2: 네.
1: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용직 꼭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요. 왜? 내가 어렸을 때 그 마음 다지 잃지 않게 해서 진짜 열심히 살자. 폼도 안 내고 있는 그대로 살고 남꾼의 영혼을 살아갈 거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하나 따져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3: 많아.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2: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 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0: 여기는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3: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0: 잔치 같습니다, 잔치.
3: 맛있죠?
2: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3: 차랑 접고 먹고 싶어요.
2: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코가 본 사람만이 알아요.
4: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같이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같이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1: 제가 아직 근데 사랑이라는 걸 잘 몰라서 좀 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0: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1: That's right. And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mergencies.
0: Emergencies.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을 emergency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emergency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Sounds great.
0: All right. It does sound great, right?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an emergency.
0: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알렉스입니다.
0: 네, 알렉스 씨입니다.
1: I didn't finish your sentence.
0: 네, 알렉스 씨고요. 먼저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알렉스 씨, 나와주세요.
2: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0: 물 언급하면서 물과 같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다시 볼게요.
1: So Alex said,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0: 네, 중요합니다. 무엇이 to be prepared인데 잘 준비하는 거니까 well prepared. Well이 이렇게 동사를 이용한 분사 형태, 그러니까 dress, 옷을 입는 건데 dressed 그 앞에 well이 붙어서
1: well-dressed.
0: 어떤 말을 하는 게 say잖아요. 이것의 분사 형태인 said를
1: well-said.
0: 네, oh, well said.
1: Sorry, I was a little bit quick.
0: Yeah, but that's exactly what I was talking about. Well said 하면은 말을 잘 표현한 이런 형태가 well, 아무튼 PP 형태가 많은데
1: well done! That's well the most done. Simple one.
0: 그렇죠. 그래서 well prepared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잘 준비하는 건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비해서? For an emergency, 비상 상황.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중요한 물자들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Such as water. 물과 같은. Okay.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2: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0: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in an emergency.
1: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be well prepared. 앞에서 소개했던 문장과 굉장히 유사해요. Well prepared. 그런데 이제 in an emergency라고 했어요.
0: Yeah.
1: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하고 in an emergency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거지만
0: a little bit different.
1: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죠.
0: It's the same thing. So in this case, it's in an emergency situation.
1: 그렇죠.
0: Right?
1: In an emergency.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제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For는 아직 발생하기 전에 혹시 그럴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준비는 같아요.
0: Yeah. The same thing.
1: All right.
0: All right. And next he says, I got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1: 네, 예전에 이런 선물을 받았었는데 응급 키트예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키트인데요. I got this gift a while back이라고 했습니다. A while back, 예전에.
0: Yeah. So some time ago.
1: Some time ago. 아니면 yeah, before. 예전에 yeah, before.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것은 a long while 될 수 있겠고 a short while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a while back.
0: A while back.
1: It could be 2 weeks ago, it could be 3 weeks ago, 2 years ago.
0: Yeah, it could yeah. It could literally be 2 weeks or 3 to 5 years even.
1: 네.
0: Right?
1: 그래서 이 사실 한국어에서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0: Right.
1: 이런 그 장단으로 느낌을 살려 줄 때가 많잖아요.
0: Mm-hmm.
1: 영어에서도 이 while도 it was a while back. 약간
0: yeah.
1: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0: It's usually a little bit longer, but yeah. we usually always say it when it's also not that important.
1: 아,
0: yeah, it's 그 like 기간이, he has the kit, so it doesn't matter.
1: 네, 네.
0: Right.
1: 그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a while back. 예전에 아무튼 받았는데 응급 키트예요. 그래서
0: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1: 네, 재난, 재해.
0: Disaster, disaster.
1: 물론 이 문맥에서는 실제로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화재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스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좀 더 가벼운 상황, 가벼운 문맥에서 우리가 디자스터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달걀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달걀이 다 탔어요. 그러면 누가 요리 잘했어? 하면
0: No, it was a disaster. I burnt the eggs.
1: Everything. I burnt the frying pan too.
0: Yeah, everything.
1: 네, 그랬을 때 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디자스터라고 하고.
0: Or your looks. So let's say my hair didn't come out how I wanted it. My haircut is a disaster.
1: 아,
0: right?
1: 그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정말 엉망일 때 망쳤다라고 할 때도 디자스터라고 부르고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자면은 그날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막 차려 입었는데 안 맞아요. 잘 안 어울려요. 그러면 that was a disaster라고 할 수 있죠.
0: Outfit disasters are really popular online.
1: 아주 아 그래요. 그런 해시태그로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0: Outfit disaster.
1: 아주 가벼운 쪽으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원래 뜻은 재난 재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It has things you need.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키트예요. To survive a disaster.
0: Disaster.
1: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0: Okay. Like what?
2: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 a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some metal blanket of some sort to keep you warm. That's good.
0: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1: 네, 정확한 어떤 쓰임새를 뭐 알고 있지 않아서 그냥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I don't know, 글쎄요,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If you can't scream, 소리를 help 이렇게 뭐 지르기 힘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 Call out for help to other people. Call out to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뭐가 들어있다고요?
0: It's a whistle.
1: Whistle.
0: Whistle.
1: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각을 가리키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whistling 하면 휘파람 부는 거죠.
0: Yeah.
1: Whistle.
0: You can whistle as a verb or you can have a whistle as a noun.
1: 맞아요.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그 영국에서는 whistle.
0: Whistle.
1: 이렇게 할 거고요. 미국에서는
0: we have a whistle. But we say whistle.
1: Whistle. Whistle.
0: Whistle.
1: 이렇게 발음이 달

0: 달라집니다. Okay?
1: Mm-hmm. The other things that he has.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 a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0: 여기서도 물건 하나를 소개하고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You have
1: glow sticks. Glow stick.
0: 여기서 지금 알렉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급 키트를 지금 열어서 mm-hmm. 말을 하는데 왜 you have glow sticks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 you가 당신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 Mm. 네. Yeah, it's not you. Like so, you don't have them. He has them. Yeah, obviously.
0: He has them. 그런데 그냥 you see.
1: Yeah. Like, it's here, you see.
0: 네, 열어보면 뭐가 보이냐면 we have that, I have that, you have that.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1: Yeah.
0: 이런 물건을 들어 보이면서 말할 때는 그래서 you have라고 했고 그래서 you라는 의미가 2인칭까지는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야광 막대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glow 하면 빛나는 건데 영어에서 빛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Yeah, your skin could be glowing, yeah. you know.
0: 이때 빛나다라고 해서 shine 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1: Yeah, it's a little bit different. Like something that glows has yeah. like an inner light. And something yeah. shiny is just light reflects off the surface.
0: Or the
1: That's
0: sun
1: how I think.
0: is shining.
1: Oh yeah, the sun shines, right? 그래서, it creates its own light.
0: 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경우에는 glow보다는 shine 아니면 뭔가 빛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그쪽 shine 쪽인데
1: mm-hmm.
0: glow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은은하게 빛이 슉 나오는 mm-hmm. 느낌이 있어서 glow stick도 야광 막대도 이렇게 부러뜨리면
1: yeah.
0: 보통 요즘에 콘서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Yeah, you can see them,
0: 그런데
1: right?
0: 막 반짝반짝 shine까지는 아니에요.
1: No, but there's something coming out that gives it a little light.
0: 네.
1: Like your skin doesn't
0: exactly.
1: really shine.
0: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 It just kind of glows.
0: When you say that your face or somebody's face is glowing, it means you can see That person looks really beautiful.
1: Yeah, really
0: refreshed.
1: beautiful, refreshed, or even really happy. Mm-hmm. You're glowing.
0: 네.
1: But if your face is shiny, it's usually not a good thing. It means you put on too much lotion.
0: 아, 반짝반짝거리는 건 yeah, 별로
1: like,
0: 안 좋은 거고.
1: No, shiny is not good. It's 네. too oily.
0: 그래서
1: right?
0: 지금 뭐 반짝거리다, 빛나다와 관련해서 딱 두 개만 비교했는데 mm-hmm. 더 많이 있긴 있어요.
1: Yeah.
0: 여기서는 glow와 shine 차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Mm-hmm.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f you're mm-hmm.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1: Mm-hmm.
0: Wave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죠.
1: Mm-hmm.
0: Down 하니까 흔들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1: Yeah.
0: 그거를 wave down an airplane이라고 했는데 mm-hmm. 사실 glow stick으로 거기까지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Maybe you need those
1: I don't think so. I think they're definitely
0: flares.
1: used for darkness.
0: Yes. I think you need
1: glow
0: those flares.
1: Yeah, you need a flare to catch an airplane's, 네. You know, attention.
0: 예, 실제로 불꽃 나오는 그런 거 필요할 것 같고
1: yeah.
0: 이제 glow stick.
1: But he doesn't know. Yeah. He hasn't used it, right?
0: 그냥
1: glow sticks are used in the dark.
0: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게끔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줄 바로 보겠습니다.
1: So what else does he have?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some metal blanket of some sort to keep you warm. That's good.
0: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그러니까 온도를 보호, 보온 담요라고 보면 되겠고요. Some metal blanket. Metal blanket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1: It's like, kind of looks like aluminum foil.
0: 네.
1: To hold the heat in, right?
0: 금속,
1: It's not like a 원단, like a fabric. It's more like aluminum kind of.
0: 그렇군요.
1: So that's why he said metal.
0: 네, 금속 재질로 된 담요 같은 거예요. To keep you warm.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그리고 some blanket of some sort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ome sort of blanket 해도 yeah. 같은 의미입니다.
1: Mm-hmm.
0: 그래서 그것도 좋고요 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1: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andages, but there's no antibacterial ointment in here, so I don't know how great that is. But it's missing the most important thing.
1: Bandages, but there's no antibacterial ointment in here, so I don't know how great that is.
0: 네, 뭐가 있다고요?
1: Bandages.
0: 네.
1: A bandage.
0: 네, 붕대가 mm-hmm. 들어있고, but there's no
1: antibacterial ointment.
0: 네, 항균 연고, mm-hmm. antibacterial ointment.
1: ointment.
0: 이거는 없어서,
1: mm-hmm.
0: so I don't know how great that is.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1: yeah.
0: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Mm-hmm. 했고요. 그런데,
1: he says, but it's missing the most important thing.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사 of some sort 이걸 이용해서 그건 뭔가 퀴즈 같은 거였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It was a quiz of some sort 이렇게 되는데요. 발음 연습해 보죠.
1: Repeat after me. It was a quiz of some sort. One more time. It was a quiz of some sor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우리는 어떤 미술 작품 같은 걸 감상했어요. 영어로 We looked at art of some sort. 발음 연습이요.
1: We looked at art of some sort. We looked at art of some sor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는 do not know how 뭐뭐뭐 that is 이걸 이용해서 그게 저는 그게 얼마나 흔한 건지 common한 건지 모르겠네요. I don't know how common that is. 발음 연습이요.
1: I don't know how common that is. I don't know how common that is.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우리는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안전한지 위험한지 잘 모른다는 거죠.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여러분,
1: Emergencies. 네.
0: 비상상황, 응급상황입니다. 자, emergency라는 것은 물론 진짜로 비상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요. 뭐 재난이나 재해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그냥 급하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emergency입니다.
1: Yeah, it could be anything really light. Like let's say I need hairspray right now for this show.
0: It's an emergency.
1: It's a hair emergency.
0: 네, 그렇게 okay. 부를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쪽에 가까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1: Okay.
0: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That's 볼까요?
1: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rue friends help in emergencies.
0: 진정한 친구들은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줍니다. 라는 뜻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블루인 씨입니다.
0: 블루인 씨의 요약 문장 만나러 가볼까요?
1: 오케이, 블루인 씨 나와주세요.
2: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0: True friends, 진정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좀 더 긴 설명이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Bloom said,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0: Emergency도 나왔고 hardship도 나왔어요. Hardship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번역되기도 mm-hmm. 하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yeah. 진정한 친구들이란 those who are there for you, be there for someone 하면은 그곳에 있어준다, 곁에 있어준다, 힘이 되어준다. Mm-hmm. 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Mm-hmm. 그래서 어떤 비상 상황이나 hardship,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mm-hmm. 뜻이고요.
1: Very true. Mm-hmm.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1: �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word on the internet that people 아, use. It's 요즘에, a saying, right? Anything 그쵸. that people say that everyone knows that's a thing.
1: 네. 유행하는 뭐 어떤 표현이나 줄임말 yeah. 같은 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Mm-hmm. 다음 줄 볼까요?
0: And she says, and I definitely think this is so true.
1: 네. 그리고 저는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think that this is so true 아니면 mm-hmm. 여기서 대해서 생략하고 think this is so true. Mm-hmm.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0: Mm-hmm. And she says,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gladly stay by your side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1: 기꺼이, 기쁘게.
0: Gladly.
1: 여기서처럼 쓸 수도 있고, gladly는 어떤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도 나올 수 있죠.
0: Yeah. Gladly. 네. I'll do it for you gladly.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대화를 만들어 보면은 Can you help me with this?
0: Gladly.
1: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gladly를 대답으로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0: Yeah, these days we don't say it as much. Yeah. My parents say it a lot more.
1: 예전에 많이
0: Now
1: 썼었고.
0: Now we just be like, yeah, okay.
1: Yeah, sure.
0: sure.
1: Yeah. 심지어 이제 뭐 with pleasure라든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yeah.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0: With pleasure, gladly. 네. That's in the past.
1: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yeah. 예전에 많이 쓰이던 표현이지만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문학 작품 속에서는 mm-hmm.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Mm-hmm. So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gladly stay by your side. Mm-hmm. 그런데 언제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Yeah.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기꺼이 내 곁에 있어 줄 사람들이 so many people 정말 많기 때문이죠.
0: For sur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in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re going through,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to help you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0: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1: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좋을 때는 곁에 있어주던 사람들이 mm-hmm. 많지만,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라는 것은 겪는 걸 말하고요.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어떤 힘든 상황을 겪게 되자마자 they suddenly aren't there. 갑자기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갑자기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The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더 이상 곁에 있어주질 않아요.
0: Mm-hmm. And she gives us examples of that support.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in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re going through.
1: 여기서 말하는 그 support you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In any sort of
0: hardship.
1: 어떤 종류든 간에 어려움이나 곤란을 말하죠. That you are going through. 어떤 상황을 go through 하는 것은 겪게 되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는.
0: You're experiencing a hardship.
1: 네.
0: Right?
1: 그래서 hardship 이 부분 뒤를 좀 바꿔보자면 mm-hmm.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 are experiencing mm-hmm. 아니면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 have 아니면 you find yourself in.
0: Oh, that's yeah. a good one. You find yourself in.
1: Yeah, many
0: Or
1: different ways.
0: Or any sort of hardships that happen.
1: That, yeah.
0: You happen. can use it differently.
1: 네.
0: Yeah.
1: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좀 많이 바꿔보세요.
0: Mm-hmm.
1: 네. 그중에는 물론 좀 많이 자유롭게 바꾼다고 시도하다 보면 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0: Yeah,
1: 써보시고
0: okay.
1: 상대방 반응도 좀 보고
0: yes,
1: 하시면 됩니다.
0: That's important. Mm-hmm. She says next.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to help you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1: 네, mental support를 의미할 수도 있고 right?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이 내용을 의미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갑자기 이걸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Mm-hmm.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은 or friends that go just go out of their way. 자신이 가던 길로부터 벗어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0: Yeah.
1: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이 이만큼 여기로 가면 되는데 누구를 태워다 주느라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죠, 사실은.
0: Yeah.
1: 그렇지만 해준다.
0: Yeah, when they go out of their way, basically it means it's difficult for them to do it for
1: 네,
0: you.
1: 그래서
0: It's not an easy thing to do.
1: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지금 급한 상황일 때,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고생해주는 거, 일부러 애를 써주는 그런 친구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더 이상 서포트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전체 문장이었습니다.
0: True. So let's find out about her experience.
2: I remember one time I was stranded in the countryside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and it was quite late at night, and I was trying to get home.
0: I remember one time I was stranded in the countryside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1: I remember one time I was 하면은
0: stranded.
1: 네. 다시 한번
0: stranded.
1: 네. 일단 stranded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발이 묶인 거죠?
0: Yes. 네. Stranded. You can't go anywhere. You're stuck.
1: You're stranded. So we hear news stories about people stranded at an airport.
0: Oh yeah.
1: Or at a port. Mm-hmm. 어떤 배가 떠나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0: Yeah.
1: 아니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그렇다고 그냥 뭐 다시 어디 호텔로 돌아갈 yeah. 것도 아니고 그냥
0: They
1: 거기서
0: 네,
1: 기다린 상황일 때 stranded.
0: Stranded. They're literally stuck there. They can't go anywhere else.
1: 네.
0: The most common one that people say in movies is stranded on a deserted island.
1: 무인도에 yeah. 네, 그렇죠. 무인도에 갇혔을
0: stranded.
1: 때. 그래서 stranded는 그 뉴스 사이트 영어권 뉴스 사이트에 가시면 mm-hmm.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0: Yeah.
1: 몇 명이 뭐 몇천 명이 stranded 이런 거 나올 mm-hmm.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I remember one time이라고 했어요. Mm-hmm.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는 mm-hmm. 걸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In the countryside, 시골에 발이 묶였던 적이 있었어요. Because mm-hmm.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Mm-hmm.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랬을 때.
0: Yeah. It broke down, I guess.
1: 네, 고장이 right? 났어요. Mm-hmm. Broke down이라고 이야기해서 말인데 이렇게 자동차는 mm-hmm. it's broken, 뭐 it broke보다 항상
0: broke
1: 큰,
0: down.
1: 큰 기계는 이렇게 down을 써요.
0: Yeah, it's 네. always like my car broke down.
1: 네.
0: The machine broke down.
1: 네.
0: I don't know why, but it just feels the most natural. I feel like my car is broken. It's 네. grammatically correct, but it's weird in my nature.
1: 만약에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그 rear view mirror라든지
0: yeah.
1: 하나 작은 거 하나가 고장 났다라고 할 때는 it's broken.
0: It's broken, right? Or maybe the lock is broken or
1: the
0: something.
1: The door handle is broken.
0: broken.
1: 그런데
0: The
1: 자동차 전체는
0: broken.
1: broken down.
0: Broken down.
1: Alright,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And that is. And it was quite late at night and I was trying to get home.
1: 그리고 꽤 늦은 시각이었어요. 밤 늦은 시각이었고 I was trying to get home. 집에 가려고 하고 있었고 mm. 이제 지금 집에 가고 싶었어요.
0: Yeah, but she couldn't because she was stranded. Mm. So what happened?
2: And a friend drove out to the countryside to fetch me and drive me home and make sure I was safe. And I was so touched that she would go out of her way to help me in my emergency. And it's a memory that I will always cherish and always be grateful for.
0: And a friend drove out to the countryside to fetch me and drive me home and make sure I was safe.
1: And a friend drove out to the countryside. 친구 한 명이 그 시골까지 mm-hmm. 운전을 해서 나와줬어요.
0: Mm-hmm.
1: To fetch me, 저를 데리러.
0: Mm-hmm.
1: And drive me home and make sure I was safe.
0: Mm-hmm.
1: 저를 데리러 나와서 집에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0: Mm-hmm.
1: 물론 drive me home, 집에 데려다 주는 거랑 make sure I was safe랑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0: right.
1: 하나로 생각하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0: yeah.
1: 있으면 not safe니까.
0: Yeah, it's not safe over
1: 안전하게.
0: there, so she's taking her home so she yeah. can be safe.
1: Yeah, so
0: right.
1: that she can be safe.
0: Right.
1: All right.
0: Hmm. Next, she says, and I was so touched that she would go out of her way to help me in my emergency.
1: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That she would do that.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0: yeah.
1: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yeah. 그 do that은 do what? Go out of her way. 다시 한번 나왔죠.
0: Yeah.
1: 일부러 애써준 거예요. To help me in my emergency.
0: Mm-hmm.
1: 제가 처한 비상 상황에서 저를 돕기 위해 이렇게 애써줬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0: In her last sentence, she says, And it's a memory that I will always cherish and always be grateful for.
1: 네, 소중히 여기다.
0: Cherish. Cherish.
1: 그래서 it's a memory that I will always cherish. 이것은 제가 언제나 소중히 여길 기억이고 always be grateful for, 항상 감사히 여길 기억이에요.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선 이렇게 영어가 이런 전치사 면에선 덜 유연하기 때문에 cherish는 cherish that memory, 목적어잖아요.
0: Yes.
1: 근데 grateful memory,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grateful, you are grateful for that memory. For가 항상 있어야 돼요.
0: Yeah, you have to say like for. Grateful 네. for something.
1: 그래서
0: right?
1: cherish는 뒤에 아무것도 안 오고 grateful 네. 다음에는 for가 온다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따로 떼서 문장으로 만들어.

0: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함께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My friends are always there to help me when I'm drowning in financial emergencies and always there to support me mentally. Friends are there to lend an ear, shoulder, or hand in times of need. They are there to empathize with you. This is how they help you get through a crisis in your life.
0: 네, 같이 읽어볼게요.
1: Mariah says,
0: My friends are always there to help me. 내 친구들은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곁에 있어준다. When I'm drowning in financial emergencies. 비유적인 표현이죠. Drowning 하면 물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치 않은 상황을 가리키면서 financial emergencies,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응급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다는 거고요. And always there to support me mentally. 항상 정신적으로 힘을 준다. 그리고
1: Perfect. Jamie says,
0: Friends are there to, 이 부분 표현들이 재밌어요. Lend an ear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 귀를 빌려주는 거니까 이야기 들어주는 거고, Lend a shoulder 하면은 뭐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1: A shoulder to cry on. Yeah. Usually you go like
0: 그렇죠. 기대서 울 수 있게 토닥토닥 해주는 걸 말하고요. Lend a hand 하면은 you know, give a hand, 도와주다.
1: Give a hand to help you, 네. right?
0: In times of need,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고요. They are there to empathize with you. Empathize라는 것은 you feel the same kind
1: yeah,
0: of pain.
1: You feel the same. When you're happy, I'm happy. When you're sad, I feel sad for you. Like,
0: 네.
1: 아.
0: 그렇죠. 그런 공감을 해주고 연민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this is how they help you get through a crisis in your life. Crisis라는 것은 위기 상황을 말하는데 살면서 위기가 왔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This is all true, I think.
1: This is all very true. And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because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That's right.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도 영어 확실하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가정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슬기 씨 혹시 토스트 좋아하세요?
1: 저 너무 좋아하죠. 어제 아침에도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 왜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배추랑 달걀이랑 섞어가지고 부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0: 와,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막 고여 있습니다, 침이.
1: 소스는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반반씩.
0: 무조건이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토스트기에다가 토스트를 넣고 네. 이게 노릇노릇해지면서 퉁 튀어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못 요리하면 탈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진짜 조금만 시간을 좀 오버하면요.
0: Right.
1: 바로 그을려져가지고.
0: 그렇죠.
1: 버려야 돼요.
0: 아,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내용 자체가요. 토스트를 또 태운 상황이에요.
1: 아,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토스트 하나에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맙소사.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또 태웠다고
1: 자,
0: 했거든요.
1: 근데 이거는 한
0: 아하.
1: 번 태운 사람이 계속
0: 아,
1: 태워요.
0: 계속 태웁니까? 아, 이게
1: 이게
0: 습관이군요, 거의.
1: 개선이 어려워요.
0: 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 그래도, 아빠한테 그럼 차라리 맡기는
1: 그러게, 보통은
0: 것이.
1: 아빠가 그러면 할 텐데,
0: 차라리.
1: 네,
0: 그래도
1: 또.
0: 한번 도전해보라고 한번 맡겨봤나
1: 그래요.
0: 봐요.
1: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네요,
0: 그런 것
1: 아빠가. 예,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1: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스트를 얼마나 태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새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0: What's wrong, little girl?
1: 야, my dad. 토스트 color is red. 아니, black.
0: 이 뿌
1: black.
0: 이
1: yeah.
0: burnt it.
1: yeah.
0: Just keep trying.
1: 응?
0: Practice makes perfect.
1: 오, practice. practice.
0: Practice makes perfect.
1: 오,
0: Keep
1: perfect. 아,
0: practicing.
1: practice, more practice?
0: Just keep
1: 아,
0: trying.
1: 예. 아, 근데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0: 응?
1: you can say practice that is easy. 블라블라. easy. But you are good cook.
0: Yeah, I'm a good
1: But
0: cook.
1: I am not cook.
0: You're not a cook.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1: Room?
0: You know Rome
1: Rome?
0: in Italy,
1: Rome?
0: the city,
1: City.
0: it wasn't built in a day.
1: 아, 하루에 만들어지지
0: Took a
1: 않았어요?
0: long time.
1: 오,
0: Don't worry. Just keep
1: 와, 멋진
0: trying.
1: 말이다. 네, 또 해봐야지.
0: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관용적인 표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3: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3: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출발은 그렇게 긴건 아니에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1: 아이고.
0: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Dad, I, the toast again.
0: 음흠.
1: 아, 토스트를 또 여기 태웠다.
0: 태웠네요.
1: 그때,
0: 태우다, 뭘 쓰면 될까요?
1: 그때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요.
0: 음흠.
1: 근데 기억이 잘안 나죠, 당연히.
0: 아하.
1: 네. 자, 태웠으니까 일단 불을
0: 네.
1: 타야겠죠.
0: 불에 타야
1: 예.
0: 되죠.
1: 그러면 burned 할게요.
0: 오케이.
1: 예. 구워진 거니까.
0: 과거니까?
1: 예.
0: 아,
1: 과거로.
0: 태웠으니까. 오케이. 자, 간단하게 정말 뭔가가 타는 것, burn이 나왔을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정답? 맞습니다. There
1: 오.
0: you go. 자, 이 burn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그것 뭔가 자체가 탄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burning,
1: 네.
0: right? The toast is burning.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태운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웠죠? The toas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o, burn, 태우다, 아니면은, 내가 데인 것도,
1: 네.
0: 그것도 bur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때 우리 sunburn
0: That's right. You
1: 기억나요?
0: remember, right?
1: 네.
0: Okay, so 대신에 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r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양 모으고 이 상태에서 r 땡겨서 burr 하고 나서 은 마무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두번 해보도록 할게요. burn, burn.
1: burn,
0: Okay,
1: burn.
0: very, very nice. So I burned the toast again. 자, 지금 처음 태운 건가요?
1: 아니요, 또요.
0: 또예요.
1: 네.
0: Okay?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1: again.
0: That's right. 문장 맨 뒤에 again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혹은 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문장 의미가 자체가 달라지는
1: 맞아요.
0: 거죠. 발음을 할때 again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again.
1: Again.
0: again처럼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때? 자, 뭐뭐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패턴 우리 자주 쓰는 거뭐 있죠?
1: Try to?
0: 해보는 게 어때?
1: Why
0: 상대방한테.
1: don't you?
0: Why don't you?
1: Yeah.
0: 뭐, 다양하게, how about you?

0: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Why don't you? 한 다음에 동사를 쓰면
1: 네.
0: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 So, 너 시도하는 게 어때?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1: Why don't you try again?
0: 그렇죠. Why don't you
1: Oh.
0: try again?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조명 같은 게 나갔다라고 하면 정말 go out이라고 써요. Alright, go out. 그러면 그 불이 또 나갔어. 그 불이 또 나갔어.
1: The fire,
0: 그 불 말고 그,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The light
1: Oh.
0: went out agai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Just like this. Very simple, right? Okay, so again, 맨 뒤에 붙여주시고, again도 나쁘진 않으나, again으로 가주기. Okay?
1: Again.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try again?
1: Why don't you try again?
0: The light went out again.
1: The light went out
0: There
1: again.
0: you go. 자, 요거 실망하는 느낌으로 살려서 읽어주세요.
1: Yes.
0: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자, 이랬을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느낌 달라요.
1: 오.
0: 그냥 계속 시도해봐.
1: 우와.
0: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1: 아. 아, 굉장히
0: 거야.
1: 그 곱게 자란 친구는 아니네요.
0: 그렇죠. 뭔가
1: 예.
0: 파이팅이 있고, 그것도
1: 그쵸.
0: 다근가당은 살짝 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1: 아니,
0: 맛있어가지고.
1: 왜냐면 약간은 그을린 음식이
0: 아하.
1: 뭔가 모를 풍미가 있어요.
0: 살짝 브라운 이렇게
1: 예.
0: 되는 게, 오케이.
1: 근데 또 말씀이지 뭔들 다
0: 뭐,
1: 잘
0: 다
1: 드시니까요.
0: 좋아요.
1: 예. Just keep trying. 계속 해봐.
0: 오케이.
1: 네. 연습이 완벽을 make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연습이 들어가야겠네요. 연습은 practice.
0: Practice.
1: practice예요. 네, practice.
0: 아, 보통은 발음이 좋으신데.
1: 네, practice.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You got
1: Yes.
0: it. Practice. 자,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연습하다라는 동사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실제로 연습이라는 명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가 perfect를 만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딱 멋있게 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직역을 해도 이해는 되죠?
1: 네.
0: 어때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한 것을
1: 완벽을
0: 만든다.
1: 메이크한다,
0: 그러니까 그
1: 만든다.
0: 결국에는 뭐예요? 연습을 하면 네,
1: 완벽해진다.
0: 언젠가는 완벽해진다. 근데 연습을
1: 오.
0: 근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연습 안 하고 그냥 이론만 하는 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1: 그쵸.
0: 자, 그리고 이걸 굳이 문법으로 따진다면 완벽을 만든다이기 때문에 perfection 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서는 perfect라는 형용사를 썼죠. 근데 이 perfect한 거, 이 상태를 썼는데 문법적 구조로는 좀 틀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1: 아하.
0: perfect한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1: 네.
0: 이거를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 그냥 딱 굳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로 원어민들도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 뭐 속담이라든가 이거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렇지만 얘는 사용 빈도가 높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번 시도해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1: 계속 시도해 봐.
0: 패턴 중요한 거뭐 있죠?
1: Keep ing.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keep 뒤에다가 ing 써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한다.
1: 계속하다.
0: 라는 느낌 줄수 있고요. 이거를 입영작하려면 과거형 keep이 아니라
1: kept.
0: kept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걸어. 계속 걸어.
1: Keep walking.
0: 두 단어로 끝난 거예요.
1: 그러네요.
0: keep walking, keep
1: Keep
0: walking,
1: walking.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계속 기침을 했어. 혹시 하는 기침하는 거 동사로 아세요?
1: 알죠?
0: What is it?
1: Cough.
0: cough.
1: 아하.
0: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침을 해가 아니라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They kept coughing.
0: 아하. They kept cough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료어에도 써도 되고 평서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이첫 번째 거 있잖아요. 계속 걸어. 이걸
1: 네.
0: 언제 많이 쓰냐면 그래.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예.
0: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그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하다가 상대방이 확 남을 이제 겁을 줬어요. 떨렸을 때, 에휴, 이러면서 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그때, oh yeah, keep walking.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1: 요즘은 또 이제 한국말로 오히려 잘 쓰고 있는 게 keep going.
0: Keep going.
1: keep going 되게 많이 써요.
0: 아, 그래요? 아예 그냥
1: 그냥
0: 외래어처럼 해서?
1: 이렇게 keep going 이렇게 많이
0: 계속해,
1: 써요.
0: 계속해, 이런 느낌.
1: 계속해
0: 아,
1: 하면서.
0: 조금 그래도 익숙해질 수 있을 것
1: 네,
0: 같은데요. Okay,
1: 익숙해요, 그래서.
0: very nice. 자, you guy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eep walking.
1: keep walking.
0: They kept coughing.
1: They kept coughing.
0: Alright, 자, 본문 가겠습니다.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잘.
1: 그쵸,
0: 이러면서.
1: 그쵸.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박탈감
0: 아,
1: 와요.
0: 그래요?
1: 에, that's for you to say. 말은 너를 위해서 that's, 아, 쉽다. 너에게는 말하는 게.
0: 그렇게
1: 아,
0: 해석하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0: Very
1: 쉽네요.
0: nice.
1: 그러면 여기가 easy겠네요? 네, easy. 그건 쉬워.
0: 그게 쉽다. 근데
1: 당신에게,
0: 너에게 뭐
1: 아빠에게
0: 하기에? 말하기에.
1: 말하기가
0: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1: You
0: 있어?
1: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1: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야.
0: 요리사야.
1: 네.
0: 오케이. 자, 일단은 어순대로 처리해 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erfect. That's easy for you to say. 당신이 말하기엔 그건 쉽다. 한마디로 말이 쉽죠. 라는 느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은 엄청 빠르게 말을 할 겁니다. That's easy for you to say. Or that's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Easy for you to say.
1: 안 들려요.
0: 이러면서, right? 그래서 이게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1: 근데 사실 말이 쉽다라는 게 되게 뭐 편하게 얘기한다. 너는 잘하니까 이건데
0: 잘하니까.
1: 이거라서 이게 한국에서만 뭔가 굳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 easy라는 표현을 또 이런 상황에서 쓰네요.
0: 맞아요. 원어민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1: 네.
0: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일 있잖아요. 이게
1: 네.
0: 쉬운 게 생각이 나서 말인데 여러분들 복습 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주 쉬운 일을 얘기를 할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 piece of cake 이런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케이크 한 조각. 야, that's a piece of cake, right? 그거 말고 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된게 있습니다.
1: 약간 누워서 떡 먹기 스타일인데.
0: Right. 이거는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한 건데요. 산들바람을 얘기를 해요. B로 시작해요. 물, 물, 물,
1: 그래요?
0: 물, 물.
1: breathe.
0: Yes. Go
1: breathe.
0: ahead. Try.
1: breathe.
0: Okay.
1: 예.
0: 자. Yes. Oh, that's a breeze. 이러면은 산들바람이란 뜻인데 이
1: 네.
0: 단어가 그만큼 산들바람 이렇게 오면 얼마나 이지해요 뭔가 right?
1: 맞아요.
0: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쉬운 일을 얘기를 할때 oh, that's a breez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표현 있죠.
1: 네.
0: 이거 거의 굳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easier said than done 이라고 하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0: 말해지는 것이 더 쉽다
1: 예.
0: than done, 행해지는 것보다.
1: 아.
0: 그래서, 말은 쉽지만 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으로
1: 그래.
0: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그러네요.
0: 차이가 좀 있어요.
1: 뭐예요?
0: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you가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잘하니까 그렇죠.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그게 깔려 있군요.
0: Right. 하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사람들이 그냥 잘안 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은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꼭 당신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게 말하기 쉽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빼는 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운동하고,
1: 좀
0: 음식
1: 덜
0: 조절 좀
1: 먹고.
0: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게 말이 쉽죠. 그냥 하는 거
1: 맞아요.
0: 있죠. 그 방금 말한 거는 당신은 잘하잖아요라는 뉘앙스는 아니죠.
1: 그쵸.
0: 그냥 원래 그런 게 말은 쉽지만 원래 행하기가 힘든 거가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asier said than done이 훨씬 잘 어울리죠.
1: 그러네요.
0: Right. 하지만

0: 예를 들어 친구가 살을 정말 잘 빼는 친구예요.
1: 어.
0: 몸 조절을 엄청 잘해요. 그랬을 때, oh, that's easy for you to say. 이거 느낌 다르죠?
1: 너무 뭔지
0: 와,
1: 알겠어.
0: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1: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물론, you cook very well 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1: 네.
0: 당신은 cook을 합니다. Very well. 아주
1: 아주
0: 잘.
1: 잘.
0: 그것도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다, 잘하는 요리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사용 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걸 가져왔는데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서 cook이라고 하는 거는 cook은 요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되지만요. 이거 자,
1: 동사로도 되고,
0: right. 자, 어, 사람, 명사로
1: 네,
0: 요리사,
1: 맞아요.
0: 요리를 하는 사람, do coo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lright,
1: 맞아요.
0: so a good cook이 요리 잘하는 사람 결국 당신 요리 잘한다라고 할때 당신은 a good cook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적인 스타일인 거죠. Okay? 자,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서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1: 네.
0: guys.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남편분은 제 생각엔 굉장히 모든 거 잘하실 것 같거든요.
1: 아유,
0: 스타일이.
1: 예, 잔소리를 저한테 해요. 제가 뭐국 끓일 때 마늘 안 넣었다고 얼마나 혼냈는지
0: 오케이.
1: 몰라요.
0: 맙소사. 자, 내 남편은 요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그쵸. My husband is a good cook.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건 아닌데. 막 이런. 자, how about this? 아, 나 요리 잘하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1: I'm not a good cook.
0: 그렇죠. I'm not a good cook. 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My husband is a good cook.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1: I'm not a good cook.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Very, very nice. Okay, so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빠르게 읽는 연습하다 보면 여기가 flap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겁니다. For you to say or for you to
1: It is
0: say.
1: for you to
0: 이렇게
1: say.
0: 둘다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란다.
1: 아, 또 아빠
0: 아,
1: 이것도.
0: 또 시작됐어요. 지금 칭찬 한번
1: 이제 로마까지
0: 나오니까요.
1: 가면은 지금
0: 아,
1: 너무 너무 일이
0: 많이
1: 많아져요.
0: 갔어요. 네.
1: Well, wasn't built in a day. 하루에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쵸? 근데 빌드 아니에요? 빌드 아닌가?
0: maybe,
1: 빌트?
0: maybe.
1: 이거는 과거인데 또 과거가 왔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0: 네.
1: 여기는 일단은 주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로마를 일단 쓸게요.
0: 네.
1: 예, 로마.
0: 아마 어디 글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자,
1: 로마.
0: 대놓고 그냥 로마 쓰셨네요.
1: 그럼요.
0: Uh, 자, wasn't built in a day. Alright. 이러면서 티를 내는 거죠. 정답은
1: 롬.
0: Rome. 들어봤죠?
1: 그럼요, 그럼요.
0: Yes. R-O-M-A가 아니라 영어, 그죠? 영어식 표기는 R-O-M-E고 발음도 심지어 로마가 아니라
1: 롬.
0: Rome이라고 하시면
1: 아, 들은 적
0: 되겠습니다.
1: 있죠.
0: 그런데
1: 네.
0: Rome은 it wasn't built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wasn't 과거 나왔는데 또 built 과거가 나오고 원형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헷갈렸죠.
1: 네.
0: 자, 지금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built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PP 형태예요. 네.
1: 아.
0: 그래서 PP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짓다가 아니라 지었다도
1: 지었지.
0: 아니고 지어진. 이렇게
1: 아.
0: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3단 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1: 네.
0: PP 형태가 built고요. 현재형, 과거형, 짓다.
1: 네. 저 T를 D로 바꿔주면
0: That's
1: 되더라고요.
0: right.
1: Build,
0: 과거형은
1: 이것도 built.
0: 맞아요.
1: 네.
0: 자, 오케이.
1: Yes.
0: 그래서 이런 변형 형태를 알아야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롬이 스스로를 빌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이 빌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짓다, 지었다, 그리고 PP 형태. PP 형태는 여기서는 지어진 정도로 형용사 같은 느낌을 쓸 수가 있다. Right? So Rome wasn't built. So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짓는 것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Right? In a day.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덩어리 표현. In a day. 이게 이제

0: 하루 만에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거 설명해드렸죠. in을 쓰면 얼마 안에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을
1: 있다가
0: 꽉 채우고 있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가 걸리고 뿅 롬이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in을 쓰게 된 겁니다. in은 꽉 채우고 얼마 있다가 여기에다가 심지어 in just one day 이런 식으로 just 같은 거 써주면 딱 하루 만에 이런 느낌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살 뺄 수 없어 하루 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뭐예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예. 넌 살 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1: You can't lose weight.
0: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하루 꽉 채운다고 다음날 갑자기 뿅! 안 된다.
1: 아이, 있을 수 없죠.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걸 고쳤어. 하루 만에. 자, 그들은 그걸 고쳤다. 과거형으로.
1: They fixed it.
0: 그렇죠.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Beautiful.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1: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0: All right. They fixed it in a day.
1: They fixed it in a day.
0: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Right, 두 번째는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2: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 뒤에 again 넣는 거. 댁에서 목소리 키워서 참여해 주셔야 돼요.
1: Yes.
0: 자,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저 그 토스트를 태웠는데 다시 태웠대요.
1: I burned the toast again.
0: 그죠? I burned the toast again. 두 번째. 다시 해보는 게 어때?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떠니?
1: Why don't you try again?
0: Very nice. 자, 조명이 나가는 거. 나가는 거 go out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Okay?
1: Yes.
0: 그 조명이 또 나갔어. 조명이 또 나갔어.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Beautiful. 이번 기회에 go out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1: 네.
0: 자, 읽어볼게요.
3: I burnt the toast again. Why don't you try again? The light went out again.
0: Alright, 자, 다음은요. A good cook. 이렇게 해서 아, 요리 잘한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1: 네.
0: 자, 가보겠습니다.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괜찮은 요리사잖아요.
1: You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You cook very well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Okay? 자, 내 남편은 요리 잘해.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My husband is a good cook. 하나 더요. 이번에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나 요리 잘 못해. 한마디로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다.
1: Yeah, I'm not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a good cook.

0: My husband is a good cook. I am not a good cook.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2: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Oh,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4: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5: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4: Oh,
5: keep going, keep going. You can do it.
4: Okay, okay.
5: Come on.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not willing to help him.
0: There you go. Be willing to. 뭐뭐 할 의향이 있다라는 패턴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자, 이건 패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문장 뒤에 넣어서 again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실수했다.
3: 아이고.
0: 굉장히 심플한 문장입니다.
3: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실수해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hey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잘 센스가 찍어줘요.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1: 원래도 하면서.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그걸
1: 제가
0: 잘합니다.
1: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0: 아하.
1: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0: 그렇군요.
1: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1: 아,
0: 차라리. 네, 요거
1: 맞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0: spot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0: The...
1: Horse?
0: Nay,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0: The horse!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0: Yeah, that's
1: I'm
0: your
1: in
0: problem.
1: The picture.
0: Yeah.
1: Yeah? Why?
0: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0: Yes,
1: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0: Huh?
1: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0: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0: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0: At least you look slimmer.
1: Huh?
0: At least you look slimmer.
1: Slimmer?
0: Yeah, slim. Thank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아, 헤어지자. 안 되겠다.
2: 네.
3: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2: 아우,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 특별한 것들.
3: 네.
2: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
2: Of course.
3: 예.
2: Of course.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와우.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5: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4: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5: At least you look slimmer.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친하니까.
3: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2: Yes.
3: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사진.
2: 아, 어디서 나누고 싶어요?
3: 여기서만 나눠볼까요?
2: 오케이.
3: 너 정말 끔찍하다.
2: You're terrible.
3: 예. 네.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2: 오케이.
3: 그러면은 여기에
2: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3: 그렇죠. 포로 할게요.
2: 오케이.
3: 포로 한 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2: 여러 장 찍는 거.
3: Taking
2: 오케이.
3: Photos.
2: 알겠습니다. 한 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보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감자칩 먹고 싶었죠?
3: 예, 감자칩 네. 맛있잖아요.
2: Right. Photo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3: Photo.
2: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3: Yes.
2: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 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3: 들어봤죠.
2: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3: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2: 아, 아닙니다. 그 photographer고요.
3: 뭐예요?
2: 자, 이거 둘 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 수 있는 정말 한 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네네.
2: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 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3: 아.
2: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One
3: 얘는...
2: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3: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2: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3: 네.
2: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보통 쓰잖아요.
3: 네.
2: 근데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3: 그래서 저는 보시니까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2: bad도 써요.
3: 아, 쓰긴
2: 쓰는데
3: 써요?
2: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3: terrible.
2: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3: 그쵸.
2: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3: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2: That's right.
3: 네.
2: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 라고 하면 at doing

0: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 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 써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 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이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말 그 동물원에
1: 말 보이게 찍어야 돼.
0: 네. 그래도 나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뭐 뭘 잘못했어
1: 그쵸.
0: 이런 느낌.
1: 그러니까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짧아지거나 내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0: 그 밸런스를 잘 못 맞췄네.
1: 아니 그게 어려워요. 다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0: Right.
1: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0: 오케이. 말을 넣은 거예요?
1: The horse.
0: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0: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 말을 원했잖아.
0: 어디에 원했어요?
1: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0: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1: 아, 그러네.
0: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1: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yes.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1: 에이.
0: 의자는 좀 이상했나?
1: 아니요, 아무튼 괜찮아요.
0: 뭐, you know,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1: 아니요, 저는,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거면 괜찮죠.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0: 맙소사.
1: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0: 여기 스튜디오 아니거든요.
1: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0: 맙소사.
1: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0: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 되게 잘 찍어주세요.
0: 저요.
1: 요즘에는 다들 사진을 잘 찍어요.
0: Right, right.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렇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1: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1: 조각상.
0: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1: I wanted the statue.
0: 현재형으로.
1: I want that statue.
0: 자,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Yes.
0: Yes. How about this? 당신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Giraffe.
0: Giraffe. 당신은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1: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0: Picture. 와우,
1: 오,
0: 나
1: like
0: 지금 너무
1: that.
0: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1: 이거
0: 솔직히
1: 이제
0: 말해서.
1: 외국 가서 그대로 쓰. 이렇게 해. 남 찍어줄 때.
0: 그러네요.
1: Do you want the giraffe
0: Giraffe
1: in the
0: in the
1: picture?
0: picture.
1: In the photo?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I
0: Yeah.
1: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0: 네.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Al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0: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부터
1: Oh,
0: 해가지고
1: yes.
0: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background music 뭐 이래가지고 이거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1: 거의
0: 잘 쓰고 있어요.
1: 백그라운드.
0: 예.
1: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원 워드로 써서 아 백그라운드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0: 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사진은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0: 아이고.
1: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0: 사진을
1: 못 찍었.
0: 어떻게 찍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0: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1: 아,
0: My
1: 다리.
0: leg.
1: 오케이.
0: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어디
1: 어디
0: 있어?
1: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렇죠?
0: 네.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그렇죠.
0: 아니, 내가 일부러 안쓴게 뭐냐면,
1: 왜요?
0: arm도 두 짝인데, 두 갠데.
1: 자, 보세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0: 예.
1: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0: 아,
1: 그렇죠?
0: 그쵸.
1: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0: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1: 근데
0: 우리가 가는
1: 이거는
0: 거예요?
1: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나름대로.
0: 와,
1: 그렇죠?
0: 진짜.
1: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팔,
0: 오케이.
1: 그리고 아래쪽. 그래서
0: 네. 정말
1: 어떻게.
0: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1: 아,
0: 예.
1: 좀 이렇게 합의해 주세요.
0: 아이,
1: 이렇게.
0: 그럼요.
1: 네.
0: 네.
1: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오?
1: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0: 전혀 모르는데요,
1: 둘
0: 저요?
1: 다 아예 모르시나요?
0: 아예.
1: 오케이.
0: 이거 알아요.
1: 이거 알아요?
0: N으로 시작하죠.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뭔가
0: 아니에요.
1: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0: 아니, 니잖아요.
1: 네.
0: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1: 네요.
0: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1: 자,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0: 뭐
1: 알겠어요.
0: 있는데, 이런 거? 그죠?
1: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예. 아, 뭐, 다르네. 아, 싸이. 맞아,
1: thigh.
0: 싸이. 아,
1: 맞습니다.
0: 맞아요.
1: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예요. So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0: Thigh.
1: thig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We
0: 아우,
1: all
0: 절대 아니죠.
1: know what, right?
0: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0: 그쵸.
1: target language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0: 그러네요.
1: Okay?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0: Cut off.
1: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때 쓸 수 있겠죠.
0: 네.
1: Make sense? 응. All 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0: 사진 잘렸다라고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내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1: You did cut off my arm.
0: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1: Sorry.
0: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1: 네.
0: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0: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1: Cut.
0: 또 cut입니다.
1: 네.
0: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1: Ah, you cut off
0: 똑같은
1: my
0: 거죠.
1: arm.
0: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1: Don't cut off my legs.
0: You cut off my arm.
1: You cut off my arm.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1: 네.
0: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할 때도 cut off.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1: 떼내는
0: 네,
1: 개념.
0: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잘라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어떤 느낌인지
1: 네네네.
0: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1: 뭐라 그럴까요?
0: 적어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정말 절교해야겠다.
1: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이죠?
0: 네.
1: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0: Yes.
1: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0: 실제로
1: 되거든요.
0: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1: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0: 오,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1: 네.
0: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텐으로.
1: 예. 아,
0: slimmer를
1: slimmer.
0: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1: 네.
0: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1: 아, slimmer이구나.
0: 보이잖니. 예, 그래서 더 slimmer
1: 아,
0: 비교급
1: 네네네.
0: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slim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1: 글래머?
0: S로 시작해요.
1: 아니에요.
0: glamorous?
1: 예.
0: 그거는
1: 다른
0: 아예
1: 개념이죠?
0: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1: 아,
0: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1: 오.
0: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1: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0: Yes. 슬래. 슬래.
1: 슬래시.
0: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1: 전혀 몰라요.
0: 몰라요. 지금.
1: 전혀.
0: 몰라요. 자. Slender
1: 오.
0: 들어보셨어요?
1: 슬렌더는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0: Slender
1: 예.
0: 음료수
1: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0: 블렌더를 혹시 말씀하셨나요?
1: 블렌더구나.
0: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슬램 슬렌더
1: 예.
0: 이왕이면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1: 아,
0: 날씬한이라는
1: 네네.
0: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1: 네.
0: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1: 너무 마른 쪽인가요?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1: 마른 체형.
0: 느낌? 그렇죠. 그래서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1: 저요?
0: 느낌이라고 볼수
1: 저
0: 있겠고요.
1: 아니에요, 띵.
0: 제가 그렇게
1: 예.
0: 얘기할 때 맞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inny 이건 뭘까요?
1: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0: 맞아요. 왜냐면
1: 오.
0: 정말 피부, 스킨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스킨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1: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스킨이라고
0: 맞아요.
1: 불렀거든요.
0: Right.
1: 그럼
0: 그거는 그냥
1: 그거
0: 스타일일 뿐이고 이게
1: 아.
0: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스키니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1: 맞아, 예뻐
0: 사실
1: 보인다 할 때.
0: 그게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이게 또
1: 그렇구나.
0: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니,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1: 그래서. At least you got B.
0: A B.
1: You got a B.
0: 네. Okay,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 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Okay?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Yeah. You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 쓸 수 있죠.
1: 네네.
0: That's 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you guys,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하면서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 너 정말 못하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자, 다음 가볼게요. Cut off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 내 팔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arm.
0: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3: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0: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4: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5: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4: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At least you look slimmer.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와우, 와우.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3: Huh?
4: You look slim. Say thank you.
1: Great job, you guy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1: There you go. Make a mistake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2: 네.
1: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종합서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듣기, 읽기, 쓰기, 이 모든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쓰기 54번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유형은 우리가 25강으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유형은 5급에서 6급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 앞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심층적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제시되고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는 유형이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54번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평상시에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들을 선생님이 모두 다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에도 54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지금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토픽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토픽 자격증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모범 답안을 써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질문 읽어봐야겠지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일단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부분 소개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서론 부분에 활용해서 쓰면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완전히 똑같이 모범 답안에 쓸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좀 좋은 답안입니다 라고 해서 모범 답안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모범 답안들을 보면서 내가 쓴 것과 서로 비교해서 내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열심히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점들을 더 자세히 써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맞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이 서론 부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해서 쓴다. 보통 한 100자 정도의 내용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본론으로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론에 제시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어떤 개요를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서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고, 스트레스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텐데,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봤을 때, 뭐 신체적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두통이나 소화불량, 수면장애 같은 것들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집중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규칙적인 운동, 여러분 스트레스에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잠을 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명상이나 취미 생활 등 이완하는 방법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을 때 이런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점, 또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휘나 표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가, 봐야 할 텐데요. 뭐, 서론에서는 이런 변화, 빠른 변화,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 일상적인 감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키워드들의 어휘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본론은 신체, 정신, 부정적인 영향, 또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떨어뜨린다, 관리, 휴식 시간 확보, 수면, 운동, 명상, 그다음에 결론에서는 삶의 질, 그다음에 행복한 삶, 이런 어휘들을 떠올리셨다면 아주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현은 여러분, 이런 뭐뭐 하지 않

않으면, 뭐뭐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뭐뭐와 뭐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뭐뭐 하기도 했다. 예시 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주는 것이 내용의 풍부성을 위해서 좋다라는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뭐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뭐뭐 하느냐에 따라 뭐뭇이 달라진다. 뭐뭇이야말로 뭐뭇이라 할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들을 쓸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것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서론과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학업,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감정이 되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100자 정도 조금 넘은 정도의 분량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우리가 서론으로 제시를 해보았고요. 본론에서는 또 질문에 해당되는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한 단락 바뀐 부분에서는 한 칸을 띄워서 들여쓰고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 앞서 우리가 개요에서 신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정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써봤었죠. 그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와 정신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불면증이란 단어, 잠이 오지 않는, 잠을 잘못 자는 것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불면증이란 단어, 한 5급에서 6급 정도의 수준으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잠이 오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풀어서도 쓸수 있지만, 그래도 이 54번 문제에서는 어휘나 문법의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아직 저는 잘 몰라요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휘들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라고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 직장인은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내고 아파서 회사를 못 갑니다라는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자,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오래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쉽게 노출되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결국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단락의 내용과 뒤에 있는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는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조기에 일찍 인식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수면과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자, 또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명상, 취미생활 등도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본론에서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가지의 질문이 남아 있었지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수 있다로 해서 600자에서 700자의 분량으로 완성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에 따른 질문들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작성한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한번더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 뭐 지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고 그다음에 주제문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자,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 보통 이렇게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황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 일반적인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일반적인 진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에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교육은 하나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육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친숙한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만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될 부분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교육의 장점, 온라인 교육의 단점,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제는 온라인 교육 효과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주제를 파악했다면 서론과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나눠볼 수가 있겠지요. 앞에서 소개된 내용을 서론에 좀 옮겨 쓰고요. 그리고 두 개의 질문을 본론에 그리고 마지막 이런 방안 같은 경우는 결론에 같이 좀 제시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세 개의 질문을 모두 본론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내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완성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 좀더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구조화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중요 학습 방식인 온라인 학습의 장단점을 파악하겠다라는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라는 것까지 서론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온라인 교육의 단점에 대해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자, 온라인 교육 여러분 어떤가요? 장점, 좋은 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업이 참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선생님은 한국에 있지만 학생들이 저 해외에 있어도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물론 다른 내용들로도 여러분들이 장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했던 내용, 그리고 자,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학습자가 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아무래도 이 실제 만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막 관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습자에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는요, 마지막 질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습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장치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과제라든지 퀴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가이드 및 일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서론, 본론, 결론, 개요를 우리가 작성했다면 그에 필요한 어휘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어휘는 뭐 우리가 앞에서 서론이나 본론, 결론을 보면서 썼던 내용들,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정리한 것인데, 이런 표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써야 하는 그런 구조화된, 정형화된 표현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온라인 교육이 뭐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다? 최근에는 뭐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단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하다. 이런 표현들로도 옮겨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계라고 하는 부분,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자, 그리고 해결 방안,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 단점을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정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모범 답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 부분에서는요, 앞에서 개요로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을 활용하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인터넷과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 보통 이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내용은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식들, 또 일반적인 진술, 이런 뭐 내용들이 좀쓸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무엇무엇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러한 확산되고 있다. 어떤 현황에 대해서 쓰기에 아주 좋은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론을 보시면요. 일단은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하셔야겠죠. 자,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효율성이다 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두 가지에 대해서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지방 거주자에게 유용하다. 자, 또한 반복 수강이 가능해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 누구나 쉽게 원하는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역시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시, 사례들을 하나 정도 써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우리가 뭐 써야 되나요? 단점에 대해서 써야겠죠. 자, 그러나 단점도 분명하다. 대면 교육과 달리,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대면 교육과 달리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고 학습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육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실습이 필요한 과목이나 토론 중심 수업에서는 온라인 방식이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자, 일단 실시간 소통 기능 강화, 학습자 간 상호

작용 유도 그리고 진도 체크와 퀴즈 등의 학습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또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피드백과 강의 콘텐츠의 질 향상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단락 정도를 더쓴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면서도 유용한 학습 방식이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앞에서 나왔던 이런 해결 방법, 뭐 효과적인 향상 방법 등을 덧붙여서 이 온라인 교육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더한 단락 정도 더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통해서 이 600자, 700자에 맞춰서 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54번의 유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이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개요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좀더 접근을 해 보시면 이긴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시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쓰실 수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 16은요, 5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어떤 학습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만점 전략.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몇 가지 만점 전략을 제시하기는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주장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을 나의 경험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중고급 수준의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서술해야 된다. 자, 아까처럼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그냥 잠이 오지 않는 것 이런 것보다는 불면증이라는 단어,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 것이 이 유형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해서 서술할 경우에 이런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채점 하는 그 영역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의 종결형, 네, 반드시 서술문의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이 부분은 사실 54번 문제에도 해당이 되지만 53번 문제에서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 우리 54번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기에 대한 유형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오늘이 우리 이 쓰기 유형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쓰기는 듣기나 읽기처럼 문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 잘 떠올리시면서 한번더 정리하시면 여러분 잊지 않겠죠? 자, 유형 14, 15, 16에 해당되는 우리 교재에서는 14, 15, 16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51번, 52번, 53번, 54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통 51번은 실용문, 52번은 설명문에 해당되는 지문들이 좀 나와 있었지요. 그래서 실용문에는 우리가 봤던 것이 뭐 광고라든지 안내문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명문 혹은 아주 짧은 논술문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대체로 설명문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53번은 도표나 그래프. 어떤 주어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54번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시문.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자기 의견을 쓰라고 했고, 다음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질문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하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급, 4급, 한 5, 6급 정도의 수준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점, 10점, 30점, 50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50분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이 쓰기 4문제를 완성해 가야 한다.

않고 하는 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쓰기 연습은 반드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쓰기 연습을 할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하나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쓰기는 채점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내용 및 과제 수행,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51번, 52번에서 주로 보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53, 54번에 해당할 때는 이런 내용 및 과제 수행, 언어 사용, 그리고 글의 전개와 구조까지도 살펴본다는 점에서 여러분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종합서에 있는 토픽 시험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을 우리가 한 번씩 쫙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볼 텐데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1: 아니, 어, 왜 그래, 댕댕?
2: 어, 뭐 좋은 일 있어?
0: 좋은 일? 아, 아직은 없는데 이제 곧 있을 예정이야.
1: 응?
0: 아이, 사실 나 어젯밤에 용 꿈꿨거든.
1: 용 꿈?
0: 어, 내가 용등에 타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꿈 맞지? 그치? 그치?
2: 우와!
1: 어, 엄청 좋은 꿈 같은다.
0: 아, 진짜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아, 신나, 신나.
2: 어, 그럼 내 꿈도 좀 물어봐 줄래?
1: 응? 동동이도 어젯밤에 꿈 꿨어?
2: 응! 나 어제 높은 데에서 뚝 떨어지는 꿈 꿨다!
0: 우와, 그거 키 크는 꿈인데?
2: 그치, 그치! 나 키가 더 크려나 봐!
1: 오예, 오예!
0: 우와, 축하해, 동동!
2: 고마워!
1: 자, 이 좋은 기분 이어서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해볼까?
3: 예! 좋았어!

0: 나도 오늘 왠지 기분 좋아 보이는가?
1: 오, 그럼 지아도 혹시
2: 어젯밤에 좋은 꿈?
3: 오, 어떻게 알았어?
0: 웬일 웬일!
2: 아, 어제 무슨 꿈들이었나?
0: 어, 그러게. 지아 어제 아주 기분 좋게 잠들었나 보다. 좋은 꿈 꿨다는 거 보니?
3: 아, 근데 그건 아니야. 나 어제 저녁에 엄마한테 혼났거든.
0: 저런.
2: 왜 혼났는데?
3: 왜냐하면
4: 지아야, 엄마랑 약속했잖아. 한글 학습지 하루에 한 장씩 하기로. 근데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했네.
3: 그냥 하기 싫어서.
4: 지아가 시작하기로 했는데 약속 이렇게 안 지키면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지아 멋진 사람.

0: 그 숙제 할머니가 대신 해줄까?
1: 에이, 아니요. 내가 약속 안 지켰다고 엄마가 나 안 멋지대요. 나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0: 아이고, 걱정 마. 우리 지아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1: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자, 이걸 타고 가봐. 할머니 말 믿게 될걸.
1: 이걸 타고 가라고요?

0: 진짜로 너 어디로 가는 거야?
1: 지아야, 안녕?
0: 어? 누구세요?
1: 나, 너야. 미래의 지아.
0: 미래의 지아? 그럼 내가 커서 이렇게 된다고?
1: 그래. 어때? 미래의 널 본 느낌?
0: 우와, 뭔가 꽤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은데?
1: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0: 힘, 고마워.

0: 지아, 정말 멋진 꿈꿨냐?
1: 그러게. 와, 미래의 나를 만나다니 꼭 영화 같은걸?
2: 근데 진짜 궁금하다. 미래의 지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
3: 어떤 일? 몰라. 물어볼걸.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 하게 될지 나도 궁금한데.
0: 지아는 어떤 일 하고 싶은데?
3: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지. 동물병원 의사, 아이돌 가수, 과학자.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아.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가자.
0: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와.

0: 그렇다면 마음속에 탱탱볼이 있다 있는 건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걸까? 1번 탱탱볼 갖고 놀고 싶은 마음. 2번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
1: 정답! 1번 탱탱볼 갖고 놀고 싶은 마음 아닐까?
2: 에이, 아니지. 노랫말에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어. 노랫말 큐!
3: 쉿! 이건 비밀인데 내 맘속엔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 오늘은 아이돌을 꿈꾸다. 내일은 과학자를 꿈꾸지.
2: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탱탱볼이 있다는 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0: 딩동댕 정답! 와!
1: 그러고 보니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나 봐. 아까는 분명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짬뽕이 먹고 싶네.
2: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아까는 지아가 예뻐 보였다. 지금은 지아가 귀여워 보이네.
4: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아까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지금은 퀴즈가 풀고 싶어.
0: 그럼 지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2: 동동이
1: 댕댕이와 함께하는 탱탱볼 퀴즈.
2: 빨간색 탱탱볼이 통통 튀어서 몇 번에 들어가는지 잘 보고 맞춰봐. 준비 시작. 자, 빨간색 탱탱볼은 몇 번? 맞아, 3번.
1: 이번엔 노란 탱탱볼을 찾아봐. 파이팅! 노란 탱탱볼이 몇 번에 있지? 맞아! 2번!

0: 어, 근데 우리 지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쩌지?
1: 그러게.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아이돌이 되려면 노래랑 춤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2: 어, 그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3: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꿈속에서 미래의 지아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

0: 엄마가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1: 그래서 나 오늘부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2: 아하! 한글 학습지를 하기로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3: 유치원 가기로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1: 응, 맞아.
4: 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든 자라는 멋진 지아가 될 거야.

0: 우리 오늘 지아의 멋진 꿈 얘기 너무 잘 들었어.
1: 할머니 댁에 간 꿈도 아주 아주 멋졌고,
2: 이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그 꿈 얘기도 멋졌어. 그리고 더 멋진 건
0: 앞으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지아의 결심.
2: 맞아.
1: 아, 그럼 우리 지아 이제 약속 지켜야지.
3: 나? 뭔데?
1: 늦지 않고 유치원으로 가기.
0: 맞네.
3: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치원 가려고 했거든. 요정들 나 간다. 안녕.

0: 아기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씻으니까 잘 씻어. 모기는 땀 냄새를 좋아한대.
1: 나 잘 씻거든.
2: 빨리 들어와. 어딜 도망가려고.
1: 무슨 일이에요?
0: 왜 모기랑 파리 괴롭혀요?
2: 아니, 괴롭히긴 누가 누굴 괴롭힌다고 그러세요? 괴롭힘은 제가 당했거든요.
3: 네?
2: 모기! 파리! 이 녀석들 중 하나가 제 피를 쪽쪽 빨아먹었다고요!
1: 피를 빨아먹어요?
2: 그 뒤로 너무 어지럽고 자꾸 졸리고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지 꼭 밝혀내.
1: 손님!
0: 오늘의 관자 소. 누군가 소의 피를 빨았어요. 범인은 모기 대 파리. 과연 누구일까?
4: 모기? 혹은 파리에게 물렸다다?
1: 무는 건 모기 아니야?
5: 아이, 저 아니라니까요!
4: 손님,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2: 그게...
6: 평소처럼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모기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2: 아, 따가워! 아, 정말! 누구야?
4: 나?
1: 용의자 1, 모기. 용의자 2, 파리.
2: 이 녀석들! 날 물고 도망 못 가지? 누구야? 누가 날 물었어?
5: 나 아니야!
1: 난 결백해!
2: 진짜... 어지러워. 내가 왜 이러지? 어디? 날 물어놓고 도망가려고 절대로 안 놔준다! 피를 빨린 뒤로 계속 어지럽고 자꾸 졸리고 거기에 있던 파리랑 모기를 끌고 여기 병원까지 간신히
4: 잘하셨어요. 누가 본지 알아야 치료가 빠릅니다. 잠드셨나?
1: 어? 모기랑 파리가 물까봐 잠을 못 주무셨나? 왜 잠들었지?
4: 아까 들어올 때 어지럽다고 하지 않았어?
1: 맞아!
4: 빨리 범인을 찾아서 어지러운 원인도 찾아내야겠어.
1: 아니, 사람이랑 동물을 무는 거 모기잖아요. 파리한테 물린 적 있어요?
4: 파리한테? 물린 적이 없죠.
1: 그치, 없지.
5: 아, 진짜 나 아니라니까요. 파리라고요. 파리.
1: 파리가 무슨 피를 빨아먹는다고. 맞아. 나도 피해자야. 모기에 물리면 긁어도 긁어도 또 가렵고, 자려고 누우면 여기서 저기서 잠을 못 자. 지긋지긋한 모기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야?
5: 진짜 우리 모기는요,
7: 물만 조금 고여있으면 어디든 한 번에 약 2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거든요.
3: 200개나?
7: 이틀만 지나면 모기의 애벌레, 장구벌레가 깨어나죠.

0: 장구벌레 너무 많아.
1: 그래도 애기라 귀엽죠?
2: 별로 안 귀엽거든요.
1: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송사리가 먹고 잠자리 유충이 먹고 장구벌레도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0: 저게 다 살아났으면 어쩔 뻔했어.
1: 살아난 장구벌레는 번데기가 되었다가 모기가 되죠.
2: 우와, 침 정말 뾰족하다.
0: 침으로 쪽쪽 빨아먹는 것 좀 봐.
3: 저 뾰족한 침으로 나도 쪽쪽, 손님도 쪽쪽 다 빨아먹었을 거 아니야.
4: 아니라고요. 나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다고요.
3: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4: 날 자꾸 범인으로 몰면
3: 더우면 쏜다.
4: 우리가 대신하는 모기약을 화해한다.
2: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군.
5: 본성?
2: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동물 중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인 무엇일까요? 상어, 사자, 파리, 모기, 코끼리, 악어?
3: 치명적인 건 무서운 사자 아니야? 저기에 내가 왜 있지? 어쨌든 난 아닐걸?
4: 설마 저라는 거예요?
2: 1년 동안 상어의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약 10명, 사자와 코끼리는 100명, 악어 1000명, 파리도 10000명. 그런데 모기는 무려 72만 5000명에서 100만 명에 달한다고.
5: 100만 명?
2: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옮겨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그러니까 손님을 아프게 만든 건 모기 당신이야.
4: 우리 모기가.
3: 무서워.
2: 그러니까.
4: 모기 너. 나 진짜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문제로 내죠.
5: 문제?
1: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3: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빨아먹는 거 아니야?
1: 아니라고요. 정답은 1번 암컷. 암컷은 뱃속에 알을 키우기 위해 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라고요. 수컷은 피는 안 먹고 이슬이나 꽃꿀을 먹는다고요.
4: 맞아요. 저 수컷이라고요. 저 피 절대 안 빨아먹는다고요.
3: 수컷 맞죠?
4: 아이, 맞다니까. 맞다니까요.
2: 그럼 설마 범인이
5: 파리?
6: 치. 모기한테 덮어씌우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 들켰네. 맞아. 내가 소의 피를 빨아먹었어. 쭉쭉. 맛있던데?
4: 파리노!
2: 근데 파리가 어떻게 피를 빨아먹지?
3: 그냥 파리가 아닌가?
6: 보통 파리가 아닌 걸 들키고 말았군. 난 채채파리. 피를 빨아먹어서 흡혈파리라고도 부르지.
5: 흡혈파리?
6: 우린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면 약 17일 후 암컷이 애벌레를 낳지.
2: 응?